하면 어떨까? 노는 중, 걷는 중, 생각 중, 뭐가 있지? 빨래 넣는 중. 뭐 하고 계십니까? 네. 6월 24일 수요일 저는 방송 중 윤상입니다.

0: 오늘 첫 곡은 2000년대 초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예, 아주 번쩍하고 등장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시저 시스터즈의 I Don't Feel Like Dancing. 이 곡에는 엘튼 존이 지금 이 전면에 나와 있는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처링 공동 작곡에 또 이름을 올린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나 춤출 기분이 아니었는데 약간 예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반어법으로 노래는 겁나게 그루비한 곡이었습니다. 휴업 중으로 시작한 오프닝에 전 방송 중이라고 시작을 했더니 얼굴 붓기 빼는 중인 송미정님, 작은 빵집 사장님 강현정님은 열심히 빵 만드는 중, 이지연님은 도면 작업 중, 박은경님은 사춘기 아들과 밀당 중. 방학하면 어떡하죠? 더 많이 밀고 당기셔야지. 고정민님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민기적대는 중. 다 나가 비슷하구나. 저는 요즘 꽂힌 소설책을 좀 읽고 싶은데요. 남편이 계속 말 시켜갖고 진짜 이마에 독서 중이라고 붙여놔야겠어요. 이혜정님. 남편의 고독이 걱정됩니다. 예, 귀엽네요. 와이프 책 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저 얘기하고 와이프는 아 좀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네. 자, 아침 풍경이 상상되는 여러분의 네 이것 다 지금 저기서 온 거예요. 미니. 네.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가열차게 이용해 주시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 귀만 살짝살짝 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이고요.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 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티켓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9: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0: 네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듣고 있으면 진짜 홈이 파진 것처럼 그 첫박 다운비트의 골반이 의지와 상관없이 살짝 움직여버리는 참 그런 마법의 비트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였습니다. 이게 40년이 훌쩍 넘은 곡인데요. 지금 들어도 사운드가 새삼 입체적이고 아주 흥에 겹네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윤소영님. 그쵸? 저도 다른 곡은 그때 오늘 생각난 노래도 들려드리고 했는데 오늘 날씨 딱입니다, 박은비님. 펑키한 곡으로 계속 달리는 아침 너무 좋아요, 이태휘님. 김상호님은 Earth, Wind & Fire 노래는 언제 들어도 흥이 차오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음악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듣기 좋은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자, 사적인 얘기였고요. 간단하게 아침 챙겨 먹으면서 듣는데 요즘 빠져있는 노래 한번 신청해 봅니다. 우리 에릭남 씨. 제가 위대한 탄생에 참여했을 때 아마 2회에 참여했던 분이죠. 예, 우리 릭남. 에릭남의 Miss Me More 8101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요.

이승윤의 웃어주었어 였습니다. 아주 자기주장이 강한 네, 매력적인 곡이었어요. 4897님이 우리 동네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본업하러 가는 날 야생마 같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신 거죠? 예. 아무튼 동네 시끄러울 때 일하러 가면 다행이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하시나 봐요. 근데 하필 제가 그날 낮에 시간이 비어서 집에 있다가 예.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안 나가길 잘했다 그랬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슬기님, 아 노래 들으려면은 요건 이따 갔다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카로 에메랄드의 노래입니다. Back it up.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 수도권에 6월쯤 되면은 그 러브버그 출몰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등장을 하죠. 그 이번에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나.

나왔대요. 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걸까?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러브버그 활동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데 특히나 오늘 개체수가 가장 많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 외출 때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얘들은 밝은 색에 더 잘 모인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때 어두운 색 옷 입으면 더 더운데 밝은 색 옷을 피하시고 쫓아내고 싶을 때는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뿌리는 거를 추천한다는데 야 양산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분무기 아무튼 이달 말까지만 지나면 그래도 좀 사그라든다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죠. 자, 저도 이걸 오늘에야 알았어요. 요즘에 덥다 보니까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 차 타면 바로 에어컨부터 키시죠. 근데 이게 연비 걱정 때문에 온도를 이거 더 춥게 하면은 왠지 기름이 더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셨다면 이제부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동차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과 작동 원리가 달라서요. 전문가에 따르면 에어컨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구동에 필요한 엔진 동력이 소모되고 있대요. 그래서 온도에 상관없이 연료를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온도를 18도로 설정을 하든 25도로 설정을 하든 연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몰랐어요. 저도 살짝 미지근하게 기름 특히 아래 얼마 안 남았다고 나올 때 대신에 연비를 낮추려면은 급출발 급가속을 하지 않고 또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게 그게 중요하대요. 자 참고하셔서 적어도 차에서만큼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시원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선 임윤찬 씨가 오프스 클래식 올해의 기악 연주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오프스 클래식 좀 생소한데요. 무튼 독일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상이고 임윤찬 씨는 이 상을 지난 2월 발매한 그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마침 지난해 수상자가 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여서 2년 연속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선정되었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자,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피아노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이 영화 아주 젠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바로 주걸륜과 계륜미가 주연했던 대만 영화 이 영화의 제목을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데 피아노 천재인 전학생이 연습실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하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고요. 두 대의 피아노를 두고 주인공 샹룬과 학교 선배가 피아노 배틀을 하는 장면 이게 유명하죠. 이 영화의 제목 생각나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좋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창에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는 치약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요. 노 다우의 노래 Don't Speak 이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세요.

자, 오늘의 힌트송 No Doubt의 Don't Speak, 말하지 말어. 예. 정답은 바로, 예, 오늘 퀴즈가 피아노를 소재로 한 주걸륜, 계륜미 배우가 주연했던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야, 5333님 아무도 못 이기겠다. 저요, 이 영화 때문에 대만 다녀왔습니다. 단수이까지. 오, OST 앨범도 샀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2007년 개봉했으니까 진짜 내년이면 20주년이네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자, 5333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7075님도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주걸륜 배우가 감독하고 주연까지 피아노 잘 쳐서 대역도 없이 하고 아주 능력자예요. 맞아요. 이런 거 설정 과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래, 잘났다 하더라도, 하다가도 젊은 시절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냈다. 잘 나셨습니다. 이렇게 귀결되는

8322님은 대학생 때 이 영화를 보고 취미로 피아노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 야, 문장에서 아주 위트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네. 자, 그런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영화. 치약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7075-8322-4763 임태우 최시원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지금의 블랙핑크가 있기 전에 세상은 이 소녀들에게 정말 뜨겁게 반응했었죠. 스파이스걸스입니다. To become one.

0: 야, 0716님 그래서 따라 부르신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가사도 따라 부르고 있다고. 야, 영어 능력자시네요.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였습니다. 0689님 중3 아들 시험날인데요. 아, 기말고사인가요? 엄마인 제가 더 떨려서 산에 왔습니다. 근데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모기들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나요. 분무기 하나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예. 예, 더 뜯기지 마시고 적당할 때 내려오시고요. 네. 엄마가 이렇게 또 정성이니까 아드님 좋은 성적 거두기를 응원 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0592님 제주도에서 문자 주셨네요. 우리 삼남매 산, 하늘, 바다 다 같이 노루 생태공원 가요. 둘째가 소문의 낙원이 듣고 싶다고 해서 신청합니다 라고. 야, 왠지 노루 생태공원에서 틀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악뮤 소문의 낙원. 이 외에도 0924 9572-5036님도 신청하셨는데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밴드죠. 라디오헤드의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아주 젊은 분들은 뭐 라디오헤드 이러실 수 있지만 한 40대 정도 된 청취자분들만 해도 크립이라는 곡부터. 근데 저는 사실 크립 때는 이 밴드를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뮤지션들이 좀 있거든요. 빌리 조엘도 10대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피아노맨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곡이 제가 들어도 이 사람 혹시 번개를 맞았나 싶을 만큼 음악의 신이 강림하셨더라고요. 근데 레디오헤드도 뭐 취향적으로는 크립 같은 경우에 제과는

아니었는데 이 노래부터 갑자기 TM이 사람들 뭔 일이 있었지 음악적으로 좀 그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자, 레디오헤드의 오늘 생각난 노래는 카르마 폴리스입니다.

0: 도 있지만 또 상업적으로도 그 진짜 놓치지 않고 굉장한 균형을 잘 잡았던 밴드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요. 라디오헤드의 카르마폴리스, 오늘 생각난 노래. 정말 좋아했던 곡 고맙습니다라고 최우성님도 반겨주셨고, 저를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밴드부 기타 치는 친구가 테이프에 녹음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짝사랑 받아보신 분. 5069님. 권순호님은 다른 곡도 추천하셨는데, 바나나, 코, 같은 앨범인가요?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저희 문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가열차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이 선곡을 하거든요. 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저 아무리 뭐 폰에서 자기 뭐 앱으로 들을 수 있고 이래도 또 라디오에서 들을 때랑은 기분이 다르니까요.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꾸며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김명희님의 신청곡으로 김광진 동경소녀 들었습니다. 하트 눌렀습니다. 권혜경님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좋아요. 한번 좋은 노래는 웬만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상숙님 요즘 아주 핫하시죠? 라고 7008님 그러게요. 이 형도 정말 몇 번의 전성기를 예 진짜 주식 애널리스트이셔서 그런지 아주 그냥 상승장을 인생에 몇 번을 맞고 계신 건지 최근엔 또 아주 그 핫한 패션으로 예 MZ들에게까지 네, 어필하고 사랑받고 계시고 뭐 음악이야 뭐 말 뭐 말 뭐 고3 딸이 무선 이어폰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대요. 가져다 주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짜증이 가득 나 있었는데 오하윤에서 나오는 곡 때문에 스르르 풀립니다. 아 나의 화려했던 20대 7857님 고3 따님이 왜 이어폰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 하는지 유전이네요. 엄마가 이렇게 음악에 마음을 뺏기니까 그 어떻게 말려 그죠? 학부모 참관 수업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마흔이 넘어도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 가는 거는 힘드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 다잡고 있어요. 오늘 다들 학교 근처를 서성이는 아침 가족들이 많이 계시네요. 6465님 네. 참관 수업 혼자만 가시는 거 아니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40 어제 왜 여름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셨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47년 만에 여름이란 계절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정재현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하셨어요.

김미란님, 아, 듀스까지요? 김상호님, 듀스 노래 들으니 정말 여름인 것 같군요. 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래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6310 한희수 0428님 여름 안에서를 들어야 진짜 여름이죠 하면서 신청이 쇄도했었더랬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예, 요 분위기 조금 더 이어드립니다. 업타운 다시 만나죠. 근데 2023년에 새롭게 예, 리마스터된 버전이라고 써있네요. Back to Analog라는 앨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Yeah, yes. 19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0: 찾아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 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본명 대신 씩씩한 여자라는 필명으로 사연을 남기신 분의 사연이에요.

요즘은 도서관에 자주 간다. 병가를 길게 낸 뒤부터 나는 시간 부자가 되었다. 직장 생활 15년 만에 누리는 호사 아닌 호사랄까. 헌데 그곳에서 예전 직장 상사를 만났다. 3년 만에 만난 그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대하던 그녀. 피하고 싶었는데 바로 정면으로 마주쳐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나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 아닌가? 이 여자 왜 이래? 나 당신 때문에 원형 탈모 생겼었거든? 당신 때문에 대상포진도 생긴 거야.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근데 집으로 오는 버스에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가슴에 뭉쳐있는 이 울분을 조금이라도 쏟아낼 걸 그랬나? 혹시라도 다음에 만나면 그때 꼭 물으리라.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냐? 왜 나를 미워했냐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묻지 못할 거라는 걸.

읽다 보니까 제가 더 막 화가 나네요. 아니 한 사람을 어디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 근데 일단 잘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도 분명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과의 만남은 짧을수록 좋다. 예, 잘 참으셨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마주할 일 없길 바라는데, 그나저나 도서관에 가는 게 낙이셨다면은 아 이걸 새로운 도서관을 찾아야 되나?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정말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그런 인연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어디서든 네 오늘 사용한 익명처럼 씩씩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6월 24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자, 오늘 씩씩한 여자님께 들려드린 곡이기도 했어요. 찰떡 선곡, 소름끼치게 좋아요. 표아름님. 저도 학창시절 괴롭히던 선배가 연락와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자고 할 때 진짜 짜증나서 번호 차단했어요. 0785님.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 괜히 그거 참 희한하게 뭔가 딱 자르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싫었으면 그때도 그러지 말걸.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 인간들이 좀 있었는데 주변에. 근데 그거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당한 사람만 기억하는 법. 아, 그런가. 오정미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인스턴트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못되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은 당장 우리는 몰라도 쌤통이다 싶은 일들을 좀 겪었으면. 근데 그거 아시죠? 또 그런 거 너무 막 이렇게 그러면 또 그게 또 에너지가 나한테 또 반사돼서 오고. 그러니까 신경 끄는 게 제일 좋대요. 예. 대체 어떤 대처가 현명할까? 어렵습니다. 김수진님. 그렇죠. 도서관을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글 것도 아니고. 일단 잘 참으셨습니다. 아마 오래 얘기했으면 더 후회하셨을 거예요. 김은숙님. 보세요. 다 이게 네. 집단 지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다가 입을 차 넘기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7412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안드레아스 알레만의 Helplessly in Love.

아유, 화음이 막 너무 예쁜데요. 네. Young Gun Silver Fox Burning Daylight. 근데 여기 김혜인님은 미니에 이거 제목이 안 뜬다고 하는데 불타오르는 낮 데일라이트니까 대낮빛? 예, Burning Daylight 였습니다. 7412님이 신청하신 안드레아스 알레만의 Helplessly in Love 이어드렸는데 두 곡의 분위기 바이브가 통하죠. 근데 듣고 계셨나봐요. 7412님이 어머? 감사드립니다. 어머?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놀라셨어요. 생후 2개월 된 아기 아빠입니다. 와이프도 저도 피곤해 절여있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희야, 수호야, 사랑해. 누가 막내지? 수호가 막내구나. 2개월. 손현진님, 네, 아이들 쳐다보면 진짜 뭐 피곤한 거 이런 거 또 싹 다 날아가니까 이게 파이팅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고 윤지선님. 다시 일 시작한 지 5개월 차인데요. 처음엔 너무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하니까요. 다시 놀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무슨 심리라뇨. 원래 사람이 그런 거죠. 자, 오늘 온전히 쉬는 날 재충전하고 내일부터 또 달리겠습니다. 최은영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 중인데요. 오픈부터 지금까지 손님이 1도 없어요. 덕분에 오픈 준비 끝내고 라디오 들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너무 좋네요. 사장님 눈 감으세요. 아이 뭐 수요일날 뭐 이 시간에 골프장 실내 골프장이 벅적거리는 것도 이상하죠. 예. 전은혜님은 아침 운동 마치시고 와 바닷가 제주분들이 많이들 사연을 주시네요. 부럽게. 저 지금 신흥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를 보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맞아, 제주 아직 비 온다 그랬어요. 내일부터 비 그친다고. 아무튼 네, 비 피해 없게 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양오키님도 제주에 살고 계신가 봐요. 빗소리 들으며 노래 들으니 좋으네요. 제주 오신 분들 내일부터 날씨 좋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실내 일정 하시고요. 바깥은 내일 즐기시길. 네. 내일 올라와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재택근무 날인데요. 오늘 아침 시작하고 지금까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오, 정미님. 잘하셨어요. 뭐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되는 날은 그래도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네, 아주 전설적인 앨범이죠. 색소폰 연주자 스탠 게츠와 또 브라질의 전설 안토니우 카를로스 조빙 그리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가 함께 보사노바의 시작을 알린 콜코바두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편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훗날 후회하며 받을 스트레스를 잘 알기 때문이죠. 대충 넘기는 성격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엄격함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장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유. 그래야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차량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음악가 브람스는 베토벤과 바흐 못지않은 지독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커피를 내리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심지어 절대 남의 손에 커피를 맡기지 않았다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내린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사소한 거여도 누구나 일명 부심 하나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오전 11시 첫 선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신 있게 골라봤는데요. 그 이후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여러분께서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아프리카의 토토의 아프리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1970년대에 데뷔한 미국의 락밴드인데요. 아프리카라는 노래인데 정작 이 곡의 작곡가는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이 노래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랜만에 반가운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브람스는 커피 부심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선곡 부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심이 있으실까요? 운전 어디 멀리 떠나실 때 운전 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라면은 내가 끓여야 제일 맛있다. 라면 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진 내가 제일 잘 찍는다. 사진 부심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곡 부심도 있지만 DJ가 되기 전에는 어디

0: 여행 같은 데갈때 여행 일정 짜는 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동선을 아주 딱딱딱 맛집부터 여행 관광지까지 이렇게 효율적이고 제일 재미있는 여행 코스를 짤수 있는 그런 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부심 어떤 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부심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나눠보고 너무 재밌는 오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 부심 이야기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원주 MBC 프로그램이라는 너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원주 MBC 라디오라는 채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주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에서 보는 채널로 실시간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이사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460님, 저도 내가 내린 커피가 제일입니다. 제 취향에 맞게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는 나만의 커피. 오늘은 약과랑 같이 모닝커피 했어요. 신청합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약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2460님이랑 통했네요. 신청해주신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노래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 뮤직 퀴즈 극장. 네,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준 남자를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연극 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 네. 조금 인사 평범하게 하신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아니었어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 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0: 왔어요. 아, 염지웅 네. 배우의 노래 실력도 궁금한데. 네, 오늘 뮤직퀴즈장 오늘도 염지웅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아까 부심 이야기 해봤잖아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커피 부심 있다고 막 문자가 아, 많이 예. 오고 있는데 예. 우리 염지웅 배우는 어떤 부심 있으세요?
1: 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심, 나한테 부심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고기를 좀 잘 굽는 것 같아요.
0: 네,
1: 약간 그런 부심이 있어요. 그 고기를 안 끊기게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잘 구울 자신이 있다.
0: 아, 그러면은 이 공급만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릇 뭐 어떤 파예요? 노릇 파예요? 뭐 딱히 익히기만 하는 파예요?
1: 저는 약간 타닥기를 좋아해서

0: 네. 좀만 익히는데.
1: 삼겹살도요?
0: 예. 네.
1: 진짜요? 아, 저랑 안 맞으시네. 아,
0: 근데 원하는 굵기대로 이렇게 이제 좀 조절할 수 있고 좀 그런 게 가능합니다.
1: 저는 약간 바삭해지기 딱딱해지기 직전에 그 노릇노릇한 네. 게 좋거든요. 아, 삼겹살은.
0: 네, 과자를 드시는구나.
1: 아, 맞아요.
0: 아, 안 맞아.
1: 아, 지금 저랑 네. 고기 타입은 안 맞는 염지웅 네.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농담입니다.
0: 근데 또 맞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1: 뭐예요?
0: 제가 그 여행을 가면은 진짜 재밌게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여행 계획을 짜면은 네. 염지웅 배우는 재밌게 즐겨주는 거.
0: 네.
1: 사실 그게 진짜 잘 맞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면 이 피자를 그 앞에만 먹는 사람이 있고 피자 크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0: 예, 네, 맞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크러스트만 먹어서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요.
0: 아, 그렇구나. 어, 특이하시네.
1: 그쵸?
0: 네. 되게 특이하시다.
1: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뮤직퀴즈 극장 함께 해볼 텐데 사실 네. 뮤직퀴즈 극장 하기 전에 요즘 염지웅 배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 우리 우선 봉청내 사람들 원주 공연이 이제 끝난 상태고
0: 네, 끝났고
1: 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0: 아, 이제 이 저희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2인극
1: 네.
0: 제가 연출한다는 그 예, 연극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출연까지 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오, 연출도 하고 그러면 그 작품의 연출도 맡고 출연도 맡는 거예요?
0: 예, 이 아주 오만한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아, 오만하다뇨.
0: 아, 예,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염지웅 배우의 2인극 페스티벌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방문해서 보실 수가 있나요?
0: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원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서 좀 모여요. 이제 광주, 공주, 통영
1: 네.
0: 뭐 예,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
1: 네.
0: 이제 또 이 올패스권이라고 있어요. 아니 뭐 너무 광고하는 것 같은데
1: 네.
0: 뭐 광고는 아니고 이 다양한 지역의 연극들을 또 2인극들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 초록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잘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0: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입니다.
1: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
0: 예, 네, 맞습니다.
1: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강원도 여행 왔다가 염지웅 배우 연극 보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0: 네.
1: 지금 뭐 기차 타고 내려가는 길에 문자 주셨던 분 기억나세요?
0: 아, 예예예. 예, 예.
1: 이런 분들처럼 우연히 염지웅 배우의 연극을 보고 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미 염지웅 배우의 팬이시라면 우리 뮤직퀴즈 극장 통해서 어울림
0: 골목길 연극 열전
1: 네. 네, 검색하셔서 한번 직접 관람하셔도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염지웅 배우와 오늘 브런치 카페 뮤직퀴즈 극장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꽁트를 들려드릴 건데요. 보통 꽁트가 아닙니다. 연기부터 연출까지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연극 배우 염지웅님의 명연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지 그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르는 가수를 생각하신 후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12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 골라서 또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물이 한 달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협찬 업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0: 네.
1: 이번 달 6월 초에는 염지웅 배우가 특별히 연극 티켓을 많이 보내주셔서
0: 예.
1: 저희가 지금 선물이 6월 달 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 보내주시 분들께
0: 네.
1: 보통은 두 분씩 하루에 드리는데 오늘은 푸짐하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와, 짱이다.
1: 아, 좀 감정 좀 담아주세요.
0: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1: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연중 배우 번호 모르니까
0: 네.
1: 우연히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0: 재치 있게 보내봐야겠다.
1: 네, 지금 연중 배우와 꽁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0: 네.
1: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최고의 상품만 소개해드리는 최하정 쇼핑.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국민 배우 한석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참 만나 뵙게 돼서
0: 인데요. 오늘 어떤 상품인데 절 부르셨나요? 이거 참나.
1: 안녕하세요. 저 최아정이에요. 오늘은 이성을 유혹하는 치트키, 발끝에서부터 매력을 뿜내는 자신감 구두입니다. 한석규 씨도 알고 있죠?
0: 아, 자신감 구두라면 저도 알죠. 이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구두에 내장된 특수한 페로몬 때문에 이 자존감, 자신감이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
1: 맞아요. 저 최아정인데 한석규 씨가 인증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보셨다고요?
0: 아, 맞습니다. 저도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세 번째 만나는 날 이 자신감 구두를 신고 갔거든요. 새로 산 구두라 어색해서 그런지 쇼윈도에 비춰봤는데 참 나지. 저기 아내가 100m 앞에서부터 걸어오는데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참.
1: 안녕하세요. 저 차정이에요. 맞습니다. 이 구두를 신으면 이성에게 장미꽃 한아름을 사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신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되거든요.
0: 아, 맞습니다. 이 구두를 신으면 글쎄 번지르르 한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자신감을 위해서 이 구두를 신고 잠도 자고 구두를 신고 샤워도 합니다.
1: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차정이에요. 이게 제가 보증하는 자신감 구두입니다. 이걸 신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솟고요. 잘생겨 보이는 효과도 있다라고요?
0: 맞습니다. 아, 심지어 그날 아내에게 고백하는데 비둘기도 절 따라오더라고요. 아, 이거 참 난감하네 했죠.
1: 여러분 보셨죠? 고백에 저절로 나오는 비둘기도 인정한 자신감을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 솔로 탈출을 꿈꾸는 분들, 이 구두 오늘 꼭 착용해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 최하정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염지웅 배우와 오늘 홈쇼핑 한석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0: 네.
1: 아, 오늘 저는 너무 어려운데.
0: 아, 예.
1: 정답성 모르겠어요.
0: 정답성이 오늘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1: 아, 우리 청취자분들, 네. 아, 체리줄리님께서 너튜브에서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5년째 이미 염지웅 배우 팬이시라고 문자 주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염지웅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아서 약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왔나 봅니다.
0: 아, 예. 하지만 오늘 또 정답을 맞추는데 이 목표가 있으니까요. 조금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힌트 주세요.
0: 아, 이게 저기 아내가 100m 앞에서부터 걸어오는데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예아 예. 아, 이거 너무 다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좀 너무 어려워서
1: 저 잘 몰라요.
0: 아, 모르시나? 네.
1: 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예. 0002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그만하시고 아 내가 계속 안녕하세요 이거를 덧붙여서 우리 0002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만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0: 아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포켓몬스터 아세요?
1: 네.
0: 포켓몬스터에서 그 포켓몬처럼 네. 약간 그 앞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를 계속 붙이시니까 너무 웃겼어요.
1: 아니 이거 안 하면 최하정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우리 조언은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0002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재밌게 잘 듣고 있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건지 맞추는 퀴즈 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0: 아 네. 아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힌트송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라는 노래입니다.
1: 힌트송 들으니까 전 더 어려운데
0: 네.
1: 옥상 달빛의 달리기 오늘의 힌트송 들려드리는 동안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푸짐하다고 해서 그런 건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리워하시던 노래를 정답송으로 내서 그런 건지 네. 문자창이 엄청 뜨거워요. 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우선 아까 광고 듣기 전에 오늘의 힌트송이었던 옥상 달빛의 달리기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5242님 서인영의 신데렐라 약간 그 신데렐라 유리구두 이야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1: 아, 아까 예,
0: 구두 이야기 해가지고. 예,
1: 구두 이야기가.
0: 아, 신데렐라.
1: 오. 아,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예.
0: 아, 아쉽네요. 4122님, 서경석인가요?
1: 한석규입니다.
0: 한석규입니다.
1: 예, 한석규입니다.
0: 네, 4122님 재밌으시네요. 네. 7184님, 아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설레요 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오버하지 않을까 재밌으시다고 아마 저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5558님, 김상배 미터 앞에 두고라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김상배님의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 노래도 사실 오늘의 정답송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오답입니다.
0: 아,
1: 예.
0: 그렇구나. 그리고 또 너튜브 댓글에서
1: 네.
0: 다비치와 티아라가 함께 부른 시아까지 함께 부른 여성시대.
1: 여성시대.
0: 네.
1: 아닙니다. 아 예. 아 오늘 오답이 되게 많네요.
0: 뭐 오답이 아주 풍성해요. 네. 오늘 우리 작가님이 문제를 잘 내주신 네. 것 같습니다.
1: 오늘 난이도가 좀 있어요.
0: 그리고 또
1: 네.
0: 3969님. 아 라떼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두 분 연기 재미나게 들었어요 하시면서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 제가 아까 100m 힌트를 드렸잖아요.
0: 네.
1: 아 정답입니다.
0: 오, 네 축하드립니다. 3969님
1: 네.
0: 라떼 많이 들으셨다고 아까 우리 김상배님의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 노래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1: 네.
0: 558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이 김상배 씨가 불러서 히트했던 이 몇 미터 앞에다 두고랑 이 노래 제목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다고 인터넷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1: 아, 네. 하지만 100m 앞에서 걸어옵니다. 그녀는 네.
0: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예. 정답. 정답 근데 많이 맞춰주셨어요. 2432님. 1239님께서도 오늘 정답 맞춰주시면서 지금 사회복지사 실습 가시는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실습 가시는 중에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떨리시겠어요.
0: 예, 네, 저녁 8시까지 실습하신대요.
1: 이제 실습 가기 전 100m 전 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처럼 좀 떨리지 않을까.
0: 그러실 것 같네요. 네. 또 8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나 다름 없으실 텐데
1: 네.
0: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39님.
1: 파이팅.
0: 오 그리고 3512님 나연님은 최화정 아니고 그냥 나연님이라고
1: 그래서 이제 자꾸 강조를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랬는데
1: 네.
0: 6611님 정답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하시면서 너무 즐겁다고 두 분 이미 스타 되셨다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612님 5205님 3969님 뭐 또 412님, 0494님, 2337님, 1239님, 2432님. 와, 정답자 오늘 엄청 많으신데요?
1: 오, 정말요?
0: 네.
1: 이게 진짜 푸짐해서 그런 건가?
0: 그리고 오늘 202 딸리기님께서도 너튜브에서
1: 네.
0: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정답 맞춰주셨고요. 원조 알 없는 안경의 이상우 오빠 좋아하셨나 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지금 여러분들의 정답송 많이 맞춰주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늘의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저희는 당첨자분들 선정하고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0: 네, 오늘의 정답송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왔습니다. 우선 정답자분들 중에서 당첨자분들 한번 발표해 볼게요.
1: 네.
0: 김중배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1: 저는 정답 문자 보내주신 2432님.
0: 아,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
1: 네, 가장 빨리 보내주신 2432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우, 네. 그리고 한분더 골라주세요.
1: 너무 재미지다. 이미 슈퍼스타 같다, 우리.
0: 아, 해주신
1: 66,
0: 분?
1: 예, 6611님.
0: 네.
1: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럼 2432님, 6611님 포함해서 4122님, 7184님, 1239님 총 다섯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잠시 후에 안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또 오답송이어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답송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왔는데
1: 네.
0: 염주영 배우한테도 그녀가 있나요?
1: 아, 그녀요? 그녀가 있었죠.
0: 아,
1: 네.
0: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기분이 어때요, 보통?
1: 아, 너무 좋죠. 이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인데, 나는 내일 너를 만나면 나 오늘부터 기분이 좋을 거다. 뭐, 예.
0: 오.
1: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만큼 좀 좋았었죠. 그녀들을 생각하면.
0: 그녀들. 와, 들들.
1: 네. 아,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게,
0: 아, 저한테요?
1: 예.
0: 네.
1: 김나은 아나운서님은 또 우리

0: 고백을 특별한 뭐 좀 이상하거나 혹은 뭐 신기하거나 네.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하시거나? 막 어 트렁크를 막 열어보면서 막 풍선 막 나오고 나랑 사귀어줘.
1: 염증배 그런 스타일이에요?
0: 아니요 저는 아니요.
1: 저 특별한 고백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냥
1: 진짜로 네, 그냥. 재밌게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진짜 없는 것 같은데?
0: 아 그냥 둘이서만 약간 밀회를 나누듯이.
1: 네 그냥 뭐 다수 앞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고요.
0: 네. 네. 그냥 뭐 선물을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나요? 뭐 꽃다발.
1: 어,
0: 그런 것도 없어요?
1: 저의 그들은 그런 적이 없네요. 네? 그냥 담백하게 어, 네. 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0: 아 담백한 분들을 많이 만나셨구나.
1: 네. 네. 아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0: 아 아니요 아니요.
1: 염지웅 배우는 그럼 고백할 때 보통 어떻게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았나요?
0: 아 저요? 네. 그냥 뭐 저도 담백하게
1: 아 뭐야
0: 담백하게 했던 게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고백을 할 때 무슨 선물이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둘이 얼마나 유대관계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오. 아 저는 생각난 게 네. 보통 이 고백은 네. 할 때 상대가 이미 우리가 암묵적으로 고백을 네. 했을 때 받아줄 거라는 서로의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근데 저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 뜬금없이 저녁에 불러내더니 고백했던 친구가 대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도요.
1: 있었어요?
0: 예.
1: 고백 받아봤어요?
0: 예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은 선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학교에 주말 연습을 나갔는데 연기 연습을 하러 나갔는데 선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어 그래 어 열심히 하네 지웅이 그러면은 내가 연기 봐줄게 주말마다 나와 알았지 이러면서 딱 어 주말마다 나가서 되게 뭐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재밌게 놀았죠. 근데 영화를 보고 영화 어느 날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온 날 갑자기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런 거예요. 아 아니요 저는 선배 아 되게 불편하네요 저 앞으로 주말 연습 못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도망갔던 기억.
1: 아 진짜 어렸을 네. 때인가 보다.
0: 예
1: 그때 귀여우시네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7812님 연디 만나기 100m 전 늦은 출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그리고 늦게 확인했는데 너튜브에서 하미라님께서 오늘 꽁트 너무 재밌었다고 안녕하세요? 차장이에요. 이게 귓가에 맴돈다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괴롭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염지웅 배우?
0: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아이 시그니처처럼 시그니처 인사처럼.
1: 못해도 못하는 애가 자신감 있어서 그냥 그게 웃겨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쁘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되게 잘하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1: 아 빈말 괜찮고요. 그럼 오늘의 오답송 중에 하나였던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부른 여성시대 듣고 올게요. 아마 엄청 힘차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0: 네.
1: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

0: 네, 오늘의 오답송 중 하나였던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부른 여성시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키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정말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싫어요.
0: 그래도 이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셔서 너무
1: 네.
0: 좋아요.
1: 네, 저도요.
0: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1: 아, 그럼요. 불러만 주신다면요.
0: 네, 감사합니다. 염지웅 배우 오늘 뮤직키즈 극장 함께 했고요. 이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뮤직키즈 극장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뮤직 퀴즈 극장에서 최화정과 한석규 만나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염지웅 배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콩님, 아, 지웅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보내주시고 체리줄리님, 지웅 배우님 다음 주에 봐요라고 방금 두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마 수요일에는 저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들어 오시는 분들보다 염지웅 배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곡 하나 들으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커피콩님께서 너튜브 댓글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어볼게요. 멜로망스 김민석이 불렀습니다. 취종 고백인데 추종 고백 아마 원곡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멜로망스 김민석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0: 들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혹시 미용실 가서 백헌머리 해주세요 하거나 안종환처럼 파마해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흥미진진한 월드컵 헤어스타일 변천사가 실렸습니다. 90년대 바조의 꽁지머리, 또 2002년 베컴의 소프트 모이칸, 그리고 호나우드의 파격적인 반달컷처럼 과거의 월드컵은 전 세계 미용실의 단골 메뉴를 바꾸는 유행의 출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뜨겁게 진행 중인 2016 북중미 월드컵의 헤어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것, 즉 내추럴과 개성이 대세라고 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오랫동안 단정한 내추럴 컷을 고수하고 있고, 은바페나 벨링엄 같은 젊은 스타들도 과한 염색 대신 본연의 모질을 살린 깔끔한 테이퍼 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패션 잡지에서도 이제는 대형 기획사가 찍어낸 듯한 획일적인 유행으로 환생하기보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이 진짜 멋인 시대라고 분석했네요. 어쩌면 우리 일상도 비슷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뻔한 공식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나의 매력을 당당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가장 빛이 나는 법이죠. 6월 24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허각 정은지 짧은 머리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미용실에 가서 백헌머리 해주세요. 안정환 선수처럼 파마해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백헌 선수가 했던 모이칸. 예, 약간 우리말로 약간 닭볕을 머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모이칸. 이 머리는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 중에 꼭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머리를 하고 등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거든요. 실제로 이 월드컵 하면은 트렌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2016 북중미 월드컵은 그 정도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축구 선수들이 하고 있는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개성 넘치는 선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개성 넘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팬의 입장에서만 마냥 바라보는 나도 시도해야지 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월드컵의 역사와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 한번 또 조사를 해왔는데, 먼저 1974년 서동 월드컵, 야 이때를 대표하는 헤어스타일은 또 네덜란드 축구 전설이죠. 요한 크루이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중단발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록 음악이나 이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긴 머리가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크루이프 선수가 스타일을 축구장으로 가져온 거죠. 또 그리고 이어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헤어스타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때 헤어스타일의 이름은 컬리 멀릿 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윗머리하고 옆머리에 좀 풍성한 컬을 넣고 뒷머리를 길게 기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마라도나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딱 떠오르는 그 헤어스타일, 예, 그게 컬리 멀릿이었는데, 이때도 이 록스타와 팝스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을 축구장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록 그리고 팝 요 스타들의 머리를 선수들도 하고 이제 경기장으로 들고 왔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 선수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선수가 뒷머리만 좀 길게 길러서 묶은 독특한 포니테일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그래서 포니테일이라는 별명도 얻었던 로베르토 바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뒷머리를 길러서 묶는 이 포니테일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와 정말 이 헤어스타일 열풍이 가장 뜨거웠던 대회로 꼽힌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베컴,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소속팀 맞고요. 거기 소속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소프트 모이칸, 양옆을 짧게 깎고 윗머리를 세운 특징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미용실에서도 단골 주문 메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닭볕을 머리. 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안정환 선수도 이 긴 파마머리 헤어스타일과 함께 또 남자 유행 스타일의 투톱을 이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별개로는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기억하시나요? 앞머리 일부만 남겼던 그 반달컷, 예, 파격적인 스타일이었는데, 호나우두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 때 밝히기를 이 부상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반달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해서 미안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이 브라질 호나우두 선수의 반달컷. 근데 확실히 목표는 이뤘죠. 예, 부상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지 않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만 다뤘던 또 호나우두 선수였는데, 워낙에 실력이 또 괴물 같았던 느낌이 있어서 헤어스타일도 반달이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 호나우두. 자, 오늘 또 오프닝은 또 월드컵과 헤어스타일 요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내일 드디어 예, 남아공전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오전 10시에 펼쳐질 예정인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힘찬 응원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한 주의 고비 수요일입니다. 방송으로 에너지파 싸줘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7732번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내일 아침 우리 대표팀과 남아공팀 간의 월드컵 경기가 아침에 있더군요. 꼭 이겨서 32강, 16강을 넘어서 8강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 남아공전. 거기 그 경기가 펼쳐지는 멕시코 몬톨레이 그 지역이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덥고 습하기로는 또 유명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6358번님께서도 2002년 백헌머리 진짜 멋졌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나의 매력을 당당하게, 아 매력이 뭘까? 쉽지 않네요. 어려워. 후디는 매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나의 매력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본인 입으로 내 매력을 말한다? 사실 너무 어렵긴 한데, 저는 제가 조금 그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은 억지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억지스럽지 않지 않나? 예, 그게 매력이라면 매력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예. 어렵네요. 그러시면서 2904번님께서는 저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에 꽂히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좋게 보면 그것도 매력이겠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열정. 이게 생각보다 무얼 해볼까 하는 마음은 많이 들지만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열정적 그리고 뭔가에 꽂히면 하신다? 그거는 매력이자 또 장점 아닐까요? 또 그리고 7811번님께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호디 생일이에요. 또 즐거운 생일 파티 하시라고 또 노래도 보내봅니다. 지난 주말 한우 축제 때 MC로 계셔서 인사드렸었는데 여전히 멋있고 잘하고 호 MC 생신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또 호디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이렇게 또 호디 생신까지 생일까지. 예, 저도 문자 한 통 드려야겠는데요. 예,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호디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월요일에도 공지를 하긴 했었는데요. 호디와 함께 정오의 희망곡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2MC로, 2DJ로 그 전에 또 정오의 희망곡 DJ 자리를 지켰었던 수디, 예, 박수현 아나운서가 작가가 돼서 7년 만에 여기 춘천문화방송 정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틀 뒤죠. 그래서 7년 만에 작가가 돼서 돌아온 수디와 함께 어떻게 7년간 지냈는지 근황 토크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책을 썼고 왜 책을 쓰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그리워하셨던 그 목소리, 박수현 아나운서, 수디 목소리 금요일에 3, 4부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오프닝 주제 월드컵, 요 헤어스타일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도전하셨던 헤어스타일이 있으신지, 뭐 혹은 출석 체크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신청곡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094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해 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0948번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오셨습니다. 726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던져주셨습니다. 아, 7812번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또 오늘 호디 생일.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베컴 이야기도 했고 호디 이야기도 했는데 호디의 그 헤어스타일이 정말 예사롭지 않으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색이 바뀌었었어요. 예, 제가 아는 호디는 그래서 5월 달엔 보라색, 6월 달엔 노랑, 7월 달에는 뭐 자주 이런 식으로 가졌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코리안 베컴이시네요. 예, 호디 코베. 예,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코베. 자, 노래 하나 더 듣고 오시죠. 박효신이 부릅니다. 사랑이 고프다. I promise you.

박효신의 사랑이 고프다, 부제 I promise you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5802번님께서도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소속의 홀란드 선수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금발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그 홀란 머리를 하고 계신데요. 옆뒤 바짝 밀고 위에랑 뒤에랑 좀 길어서 한 번에 뒤로 묶는, 배우 그 김지훈 씨도 이 머리를 좀 오래 하시기도 했고, 또 그리고 영화 일본 영화 크로우즈 제로에서 예 켄지인가요? 예 켄지가 하는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잘 어울리십니다. 와 이게 사실 카리스마가 확 장착이 되는 머리라서 혼란. 아직도 그 월드컵에 영향이 있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혼란 머리 스타일도 독특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요번에 뭐 라민 야말 예, 스페인 선수는 약간 헤어밴드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유행하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월드컵과 또 헤어스타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시아의 스테이. 예, 올해 나온 신곡이죠.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7: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이것을 올해 다시 바를 때는 용기 뒷면에 적힌 개봉 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돼서 효과가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클렌징 폼, 2번 수분 크림, 3번 선크림입니다. 자, 오늘 문제 쉽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제가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송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보니 M의 써니 준비했거든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죠. 1번 클렌징 폼, 2번 수분 크림, 3번 선크림.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보니 M, 써니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쓰다 남은 이것을 올해 다시 바를 때는 용기 뒷면에 적힌 개봉 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돼서 효과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클렌징 폼, 2번 수분 크림, 3번 선크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또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문제가 그래도 좀 쉽죠? 예, 힌트송도 조금 직관적인 힌트송들을 지금 준비해 뒀기 때문에 오늘 쉽게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영화 역시 OST고요. 라라랜드 캐스트. 네, 영화 라라랜드에 나왔던 OST입니다. 영화 제목이 Another Day of Sun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두 번째 힌트송으로 띄워드립니다.

라라랜드 캐스트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선크림이었습니다. 선크림을 다들 이제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실 텐데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도 또 꼭 확인하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개봉 후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거든요. 6M, 뭐 12M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데 6개월, 12개월, 1년 이렇게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에이 뭐 지나도 괜찮아 라고 바르실 순 물론 있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뚝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를 거 짱짱한 걸로 바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또 그리고 이 선크림을 그러면 어떻게 잘 바르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출 20분에서 30분 전에 바르시고요. 야외 활동 중에는 두세 시간마다 덧바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놀이를 한 경우에는 더 자주 바르는 게 좋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또 SPF, PA 수치만 믿지 말고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바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수의 제품이라도 적정량을 바르지 않거나 덧바르지 않으면 차단 효과가 낮아진다.

0: 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그냥 얼굴만 냉큼 바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귀, 뭐 손등, 그냥 노출 부위 전체에 꼼꼼히 발라야 하는 게또 핵심이고요. 두피 같은 경우에도 두피 보호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에센스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피까지도 요즘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정답은 3번 선크림이었고요. 또 5220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4122번님, 요트 대회가 사천 진리항에서 26일부터 있다. 요트로 또 관람정을 운영하니까 관람하러 오세요.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전국 요트 대회 24년 만에 강릉에서 개최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오후에 발견 애청자신가 봐요. 오발 여러분들이라고 하시면서 홍보를 또 하셨는데, 여기 정입니다. 예, 아직 12시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7488번님께서도 정답 맞춰 주시면서 3번, 또 그리고 1088번님,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 다들 맞점하세요. 여기는 고원 청정산소 도시 태백입니다. 아침, 오후, 저녁 기온차가 심하네요.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3번 하셨고, 2842번님께서는 선크림 햇빛 알러지는 1년 내내 필수템이네요. 유유 보내주셨는데, 아, 또요 햇빛 알러지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이나 더 꼼꼼히 바르셔야 될 텐데, 근데 오늘은 또 해가 없어 괜찮아 라고 해서 선크림 혹시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그냥 외출하면은 발라야 하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바르고 있고요. 또 그리고 7917번님께서도 너무 더운 강릉입니다. 첫째 아들 기말고사인데요. 화이팅 해주세요. 당첨 제발! 또 보내주셨거든요.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군요. 그렇구나. 6월 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하는 만큼 사실 나오잖아요.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예, 파이팅입니다. 또 그리고 5220번님께서는 집에 남아있던 선크림 어제 미련 없이 다 버렸어요.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예, 미련 없는 게또 중요한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뭐한 1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하시지만, 예, 그냥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또 그리고 0426번님께서도 3번 듬뿍 발라야겠어요. 또 7512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365일 꼭 발라야 합니다. 또 4779번님, 바를 때 손에 묻어서 불편하신 분들은요, 선스틱 제품을 추천드려요 하시면서 3번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도 이제 군복무할 때 사격장 같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격장에서 더 바르고 싶은데, 이제 손은 너무 더럽고, 그때 항상 이제 군 장병들, 선우님들이 꺼냈던 게 덧붙임 주머니에서 선스틱을 꺼냈었어요. 그래서 더 바르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은 손이 또 더럽고, 그래서 선스틱이 또 괜찮더라고요. 좋은 추천 감사드리고, 또 7811번님께서도 선크림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잘안 바르는 편입니다. 가끔 얼굴도 퉁퉁 부어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땀을 좀 흘리시는, 땀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근데 선크림은 바르시는 게 좋을 텐데. 예, 이게 그 득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순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제가 화장품 판매원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9079번님께서는 또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 후디 혹시 이 축구선수 아시나요? 긴 머리 휘날리며 아시아를 호령했던 8, 90년대 우리나라 축구선수였는데 아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게 제가 지금 초면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그 사자 갈퀴 같은 그, 예,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는 선수인데, 혹시 김주성 선수는 아니겠죠? 예, 막 이름이 기억이 날듯말듯 하긴 하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4번님, 오늘은 아무도 집업이 언급이 없네요. 집업이 망한 건가요? 하셨는데, 또 김민혜 아나운서가 또 정오의 희망곡 애청자들의 그 애칭을 제가 후디니까 집업 어떠냐, 후디 집업 이렇게 추천을 해줬거든요. 제가 근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민혜 아나운서가 본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썼으면 좋겠네요. 이브닝 강원에서 집업이들이라고. 예, 일단 뭐 무한한 감사를 전하면서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 함께 하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7917번님 그리고 646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9079번님께서 그 축구선수 김주성 선수 맞아요 보내주셨는데 아 역시 그 사자 갈기 같은 그 헤어스타일 확실히 무섭긴 했었죠. 김주성 선수 레전드죠. 또 기억납니다. 아 김동률 씨의 노래 산책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수요일 코너 또 퀴즈 헌터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

0: 하니까 따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따라하임.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4U.
4: 정오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정재욱 Season in the Sun. That's what we're gonna do. We're gonna have a good time.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의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오늘 또 퀴즈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와, 이 또 월드컵 시즌이라고 월드컵 문제를 많이 들고 오셨는데요.
1: 그렇죠. 제가 요즘 또 월드컵 보고 있거든요.
0: 보고 계세요?
1: 아, 그럼요. 봐야죠. 보고 있는데 내일 또 하잖아요.
0: 내일 하죠.
1: 기대가 지금 되거든요.
0: 스코어 예측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 예측.
1: 저는
0: 네.
1: 2-0.
0: 2-0 대한민국 승리?
1: 2. 네. 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꽤나 좀 통쾌한 승리네요. 두 점 차.
1: 그래도 한 번은
0: 네.
1: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지난 경기에서.
0: 어떤 희망을?
1: 일단은 조금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는데 전반전 에도 잘 버텼고 후반에 마지막에 공격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그래도 통쾌한 승리가 한번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저도 그 오전에 홍명보 감독의 또 기자회견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남아공전에는 포지션 한 두 개에서 세 개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또 축구 팬분들께서는 과연 그 자리가 어디냐 또 예측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축구 팬들의 댓글이나 축구 너튜브에서의 영상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지금 이 선수가 기대가 된다. 좀 왜 안 쓰냐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옌스. 옌스라고. 네네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옌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1: 저도 그 글을 봤거든요.
0: 보셨어요?
1: 그 포지션에 옌스 선수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되게 많이 봤는데 축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0: 저요?
1: 네. 왜 이렇게 네.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으세요?
0: 옌스요?
1: 네.
0: 축구 잘 모릅니다. 저는. 일단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뭐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또 K리그 울산 현대
1: 그렇죠.
0: 감독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그래서 K리그 선수들에서 한번 합을 맞췄던 선수에게 손이 좀 먼저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 출전 시간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
0: 뉴스 봤습니다.
1: 네, 너무 좀 짧았다.
0: 빠르게 이제 네. 중간에 교체를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좀 사실 벌써 손흥민이 나온다고 네. 네. 하긴 했는데 근데 뭔가 또 그들만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1: 속사정이 있을 것 같다.
0: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1: 네. 네, 저도 너무 아쉬웠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톱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원래는.
0: 그래요?
1: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서게 된 그런 시기가 예전에 그 포스테코글루라고 토트넘 감독이 있었어요. 지금 경질돼서 뭐 이미 감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고 완전히 뒷공간과 그리고 전방 압박을 좋아하는 감독이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를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로 그때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왼쪽이나 오른쪽 윙어였거든요.
0: 그랬어요?
1: 네, 그 포지션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해왔고 그래서 또 축구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손흥민 선수를 톱에 썼다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오른쪽엔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왼쪽으로 넣고 오현규 선수나 뭐 스트라이커 자원을 가운데 넣었으면 어땠나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한 90%의 축구 팬들이 하고 계신다고요. 예.
0: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번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2대 0 저는 예측하고요. 네. 또 예측 한번 해주세요.
1: 저도 이번에 저는 3대 1 승리.
0: 3대 1
1: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풀타임.
0: 풀타임.
1: 90분 정규 시간 다 소화하고 손흥민 선수의 정말 그 시원한 좀 월드컵
0: 슛 한 번.
1: 네, 마수거리 득점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3차전에 좀 강했거든요.
0: 아, 지금까지요?
1: 네, 뭐 독일전도 그랬고 또 그 전에는 멕시코전.
0: 오.
1: 네. 항상 그 득점이 나왔던 그 시기나 그런 것들 보면은 후반전에 또 강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이번에 남아공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강현 리포터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3부 처음에는 좀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0: 네.
1: 저도 방송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하고 월드컵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퀴즈 자체도 축구 퀴즈들을 들고 왔어요.
0: 네. 오늘도 네. 월드컵 내일 앞두고 있어서 재밌는 퀴즈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 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멕시코 거리 응원 현장에 등장한 한 동물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 덕분에 비공식 마스코트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원래는 주인과 함께 관광지에서 음료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0: 너구리,
1: 2번
0: 오리,
1: 3번
0: 앵무새입니다.
1: 지금 멕시코에서 이 동물이 멕시코 유니폼을 입고
0: 비공식 마스코트로 나왔다고 해요.
1: 그렇군요. 이게 지금 SNS에서 핫한가요?
0: SNS도 핫하고요. 각종 방송 우리 3사에서도 이 친구를 다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는데
1: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네, 일단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0: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멕시코 거리 응원 현장에 등장한 동물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 덕분에 비공식 마스코트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원래는 주인과 함께 관광지에서 음료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너구리,
1: 2번
0: 오리,
1: 3번
0: 앵무새입니다.
1: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정답도 많이 갈리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근데 또 저는 힌트송에서 제대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1: 네, 힌트송을 거의 정답 발설 수준으로 힌트송
0: 그렇죠.
1: 주시니까
0: 힌트송을 한번 듣고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힌트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오늘의 힌트송은요.

0: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입니다.
1: 아,
0: 띄어쓰기 확 오시죠. 오 리틀 걸.
1: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스무스하게 발음하시면
0: 한번 싹 읽어보시면
1: 동물이 숨어 있어요.
0: 하나 딱 그러네. 나옵니다.
1: 아,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어리틀 걸.
0: 그렇죠. 예,
1: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오리였습니다.
0: 오 리틀 걸, 오리.
1: 오리.
0: 정답은 오리였는데 지금 멕시코의 이 오리가 실제 오리인 거죠? 인형이 아니라?
1: 진짜 움직이는 오리고요. 두 살 된 오리라고 하는데요.
0: 아, 2 years old.
1: 네. 그 네. 이름은 멀린이라고 합니다.
0: 멀린.
1: 저희가 사실 좀 저희에게는 좋지 않은데 저희가 졌잖아요. 멕시코 상대로.
0: 1대0으로 아쉽게 졌죠.
1: 아쉽게 졌죠.
0: 네.
1: 근데 저희 경기가 있기 전에 이렇게 멕시코 거리에서 멀린한테 국기 두 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두고 한쪽으로 선택을 네. 하라 그랬대요. 야. 누가 이길지.
0: 네.
1: 그랬더니 이 멀린이 멕시코 국기에 가서 딱 섰다는 거예요.
0: 아, 멀린이 그 멕시코에서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사랑받는 법을 아는
0: 아, 눈치가 있네.
1: 오리인 거죠.
0: 네.
1: 근데 또 하필 또 딱 멕시코가 이기니까 이 친구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0: 멕시코 오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멕시코 출생 오리.
1: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으로 치면 그냥 멕시코인인 거죠. 그렇죠. 멕시코 오리.
0: 멕시코 오리.
1: 그렇죠.
0: 그럼 자국을 찍을 수밖에 없죠.

0: 있긴 하겠다.
1: 예. 사실 그렇죠.
0: 아, 우리나라 우리도 이렇게 멀린 내 대항마 한 친구 없나?
1: 누가 네. 누가 있을까요?
0: 이름도 그냥 뭐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기봉이.
1: 기봉이? 해서. 진돗개 네. 친구 하나 섭외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0: 진도해서. 아 일단은 그 친구가 그건 안 했죠. 우리나라와 뭐 남아공의 승자 예측 그건 안 했죠?
1: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 아. 다행히 이제 멕시코랑 대한민국만 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전에 근데 월드컵마다 이런 그 동물이나 혹은 예전에는 문어로 아, 했었잖아요. 승자
1: 맞아요,
0: 예측을.
1: 맞아요.
0: 근데 문어가 다 맞춰서 막 이거 언제까지 맞추는 거야 해서 이제 문어의 선택은 이게 한창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1: 그 문어 어떻게 됐을까요?
0: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 옛날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십몇 년 전에 그 승자를 예측을 잘하는 전문가들을 문어라고 수식으로 붙였었어요.
1: 오.
0: 네, 그때 당시에 이영표 해설위원도 예측을 너무 잘해서 이제 문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오리였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7169번님 와우 정답 오리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하셨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얼굴도 목소리도 최고인 강연 리포터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와. 또 되게 오래전에 보이는 라디오 했었는데 기억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안 보이니까 한번 네. 제가 그냥 말해볼게요. 그때보다 괜찮습니다.
0: 네. 지금 물이 올랐죠. 그때가 벌써 10개월 전입니다.
1: 와 네, 진짜 보이는 라디오 오래됐네요.
0: 했던 때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1: 생각보다 엄청 네. 오래된 게 막 체감이 되는데 그때 일단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질러봤고요. 감사합니다.
0: 네, 또 그리고요.
1: 네, 3195번님 정답 오리 맞춰주셨고요. 또 9493번님 오리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신청곡은 박효신의 히어로 해주셨습니다.
0: 그 강연 리포터가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그 득점하는 선수도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1: 득점하는 선수 네. 저는 한 골은 손흥민 선수가 할 것 같고
0: 아, 손흥민 선수
1: 또 한 골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고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넣지 않을까.
0: 구체적인데?
1: 희망사항입니다.
0: 아, 조규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1: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0: 아, 득점을 할 것이다.
1: 한 점은 헤딩으로 하나는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
0: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까지 예측을 하신다고요?
1: 일단 뭐
0: 꽤 구체적인데? 지난 경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나 보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1: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네.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꼭 강연 리포터의 이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1: 제발.
0: 네, 모두에게 좀 기쁨을 선물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5242번님, 1940번님 정답은 오리. 또 그리고 9381번님도 우리 선수들의 3차전 승리 확신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6358번님 정답 오리 하시면서 힌트송 재밌어요. 엑소의 으르렁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또 5205번님, 2842번님도 정답 2번 오리 맞춰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처음에 힌트가 많이 나가기 전에 7811번님 외에도 앵무새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 아무래도 그 멕시코라고 해서 앵무새가 뭔가 좀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살짝 함정처럼 넣어놨는데
0: 네.
1: 네, 정답은 오리였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축구 얘기 나오니까 신나네요. 6763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축구는 확실히 월드컵만 되면 평상시엔 축구 안 보시는 분들도 월드컵은 보세요.
1: 이건 봐야죠.
0: 네.
1: 우리 선수들 또 항상 기대하잖아요. 올해 몇 강까지 갈까. 이런 거는 항상 좀 보고 싶고 저도 언젠가 한번 월드컵 경기를 직접 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티켓 값을 알아봤어요.
0: 실제로?
1: 와, 그냥 저는
0: 얼마인가요?
1: 저희가 이제 예매하기 힘드니까
0: 네.
1: 이렇게 좀 네. 사는 방법 알아봤는데 300만 원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0: 너무 비싼데요?
1: 거기까지 가는 돈도 있으니까 그냥 TV로.
0: 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기다리세요.
1: 저는 그래서 네. 언젠가 한번 저는
0: 돌아오긴 할 거예요.
1: 즉 네. 유치를 희망한다고 네. 지금.
0: 혼자서
1: 혼자 외치고 있다.
0: 월드컵 유치를 희망한다.
1: 네, 희망합니다.
0: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승리를 또 예측을 해주시면서 남아공은 또 꼭

0: 이겨야 된다, 잡아야 된다 보내주시는데
1: 잡아야죠.
0: 저도 3차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체코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너무 잘했어요.
1: 잘했어요.
0: 기대치가 한층 올라간 상황에서 멕시코전을 만났는데 기대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3차전 때가 이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뭔가 소위 사람으로 치면 민낯을 한번 보는 듯한 느낌이라 최상의 경기를 봤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물론 뭐 무난했지만 그래도 좀
1: 아쉬웠죠,
0: 실수도 있었고 뭔가 전술적으로 좀 의구심을 드러내는 팬들도 많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한층 더 보완된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3차전 승리를 또 기대해 보면서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844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헌터 3부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2NE1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하죠. 딱 저 때 수련회 네? 같은 데 가면
0: 아 그래요?
1: 2NE1 멘붕 내가 제일 잘 나가
0: 아.
1: 이런 게 메인 스테이지였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럼요.
0: 강일 리포터 학창시절 때
1: 네 저 이제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막 그런 걸 했어서 저한테는 2NE1 추억의 곡이고
0: 아 그렇구나.
1: 요즘에도 시험 기간에 제일 많이 듣는 곡이 내가 제일 잘 나가
0: 그래요?
1: 그거 들어야지 좀 네. 심신의 안정이 됩니다.
0: 아 뭔가 자신감도
1: 아 그렇죠
0: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3부 마지막 곡으로는 2NE1의 목소리도 준비를 했는데요. 살아봤으면 해 이 노래도 아시죠?
1: 어 아니요?
0: 아 몰라 아,
1: 오늘 처음 이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댄스 장르만 좋아하시는구나.
1: 아 댄스만 들어가지고
0: 예 살아봤으면 해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생.

0: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풍부 어디, 요즘 인세 어디.
2: 인세는 와우프레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헌터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7: 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앞두고 우승 트로피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런던의 한 가정집 근처 덤불에서 이 동물이 신문지에 쌓여있는 트로피를 찾아내며 국민 영웅이 됐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8: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우승 트로피가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7: 저도 이번에 와. 월드컵 역사 찾아보다가 네. 이걸 발견했거든요.
8: 아, 말이 안 된다.
7: 그렇죠.
8: 네, 일단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7: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앞두고 우승 트로피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런던의 한 가정집 근처 덤불에서 이 동물이 신문지에 쌓여있는 트로피를 찾아내며 국민 영웅이 됐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8: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7: 강아지,
8: 2번
7: 토끼,
8: 3번
7: 고양이입니다.
8: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잡힌 거잖아요, 범인이.
7: 범인도 잡혔고 트로피도 찾았습니다.
8: 누구였습니까?
7: 범인이요?
8: 그 정보가 나중에 나오나요? 나중에 소개해 주실.
7: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
8: 네?
7: 일단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8: 아니요, 아니요.
7: 아,
8: 이따
7: 약간...
8: 해주시죠.
7: 아, 그래요.
8: 왜냐면은
7: 패스.
8: 혹시나 정답도
7: 하긴
8: 새어 나올까 봐.
7: 맞아요. 아무래도
8: 아, 너무 궁금하긴 한데.
7: 위험할 수 있으니까.
8: 네, 1번 강아지, 2번 토끼, 3번 고양이고요. 자, 이 트로피를 찾아낸 이 동물.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이번에도 역시 한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필요합니다.
7: 이 친구 제가 힌트송도 준비했는데요.
8: 힌트송.
7: 네. 개코의 바빠서.
8: 개코의 바빠서.
7: 그렇죠. 가수가 뭔가 좀.
8: 래퍼 이름이 힌트인가요?
7: 그렇죠.
8: 개코.
7: 바빠서. 강아지, 토끼, 고양이.
8: 느낌 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피처링 헤이즈 씨가 함께한 곡이네요. 바빠서. 지금. 띄워드립니다.

0: 힌트송 개코 피처링 헤이즈 바빠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 헌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강아지였습니다.
0: 강아지가 월드컵 트로피를 찾아냈군요.
1: 네, 이게 도난을 당했는데요. 이제 막 협박 편지를 보냈대요. 에? 축구 협회장한테
0: 그 도난한 사람이
1: 그렇죠. 내가 어민이? 이거를 가져갔다. 와. 근데 이제 수사망이 네. 좁혀 오니까 이분이 버렸어요. 어디는 신문지에 싸서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미 잡혔으니까 그거 어디 갔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네. 말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의리를 지키셨어요. 또
0: 실제로 심부름꾼이었나요?
1: 그거는
0: 혼자만의 범행일 수도 있고.
1: 네, 그건 모르는데 네. 결국 끝까지 말을 안 했다 그래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막 이거를 뭐 새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어쩌니 하는데 강아지가 또 찾아가지고 이 친구 이름이 코벳이라 그래. 아, 피클스라 그래요.
0: 피클스?
1: 네, 주인 이름이 코벳인데.
0: 아, 주인을 강아지 만들 뻔했네.
1: 피클스가 갑자기 이제 길가에 놓인 그 꾸러미 냄새를 막 맡아가지고 와우. 주인이 이게 뭐야 해서 이렇게 풀러봤는데 네. 거기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이 친구가 한때 네. 국민 영웅으로 됐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 피클스가 찾아낸 트로피를 정말로 우승한 국가에게 전달이 됐겠네요. 그 트로피가.
1: 그렇죠.
0: 사연 많은 트로피가.
1: 정말 사연 많은 트로피가 전달됐죠.
0: 네. 1966년이니까 가능한 뭔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요즘은
0: 한
1: 어렵죠.
0: 한 시간 만에 잡히죠.
1: 훔치는 게 될까요?
0: 그것도 안 되고
1: 그러니까.
0: 말이 안 되죠 사실. 아 근데 축구협회장한테 편지까지 보내는 여유? 예.
1: 그거, 아, 1966년. 근데 이거 팔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교환을 해야겠죠.
0: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1: 가져가고 싶으면.
0: 예, 피클스가 큰일에

0: 네요. 혹시 강아지 종도 알 수 있나요? 어떤 종이었을지도 갑자기 궁금하네.
1: 그 종이 저도 뭔지 갑자기 궁금한데.
0: 뭔가 비글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약 탐지견 하는 친구.
1: 아쉽게도 제가 견종을
0: 그래요?
1: 알진 못했는데.
0: 그래요. 뭐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1: 제가
0: 뭐
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 친구가 뭔지.
0: 네, 정답은 1번 강아지였는데요. 0129번님 그리고 6763번님 1056번님께서도 1번 보내주셨고 7426번님께서는 왠지 강아지가 찾았을 것 같아요. 요즘 31개월 아기가 강아지만 지나갈 때 멍멍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보내주셨거든요. 와 근데 강아지를 보면 멍멍이라고 한대요 아기가.
1: 31개월이 되게 네. 작게 느껴지는데 아나 봐요.
0: 너무 귀엽다.
1: 어머
0: 그렇게 그 멍멍 그 아는 것도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1: 조금
0: 너무
1: 있으면
0: 귀엽겠습니다.
1: 이제 고양이가 지나갈 때 야옹까지 야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요?
1: 네, 또 9099번님 정답 강아지입니다. 수준이 점점 높아져 힌트 듣고 보내봅니다 하셨고요. 정호의 희망곡은 퀴즈 이 맞추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0: 네.
1: 또 5313님도 정답 강아지 맞춰주셨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9381번님 정답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도 꽁꽁 싸맨 치킨뼈를 귀신같이 와, 찾아요 하셨는데
0: 맞아요.
1: 와 저희 집 강아지가
0: 세 마리 있잖아요.
1: 세 마리가
0: 네.
1: 저희는 그 항상 그 쓰레기통을 위에 올려두거나 문을 닫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절대 그냥 못 듭니다. 아주 진짜 개코예요.
0: 문도 열어요.
1: 문도 뭐 너무 똑똑한데 그거는.
0: 정말 용감한 용감무쌍한 친구들은 아. 문도 막 어떻게 해서 열고 들어가서 쌀포대 같은 거 다 뜯어놓고 아주 귀엽죠.
1: 예. 저 네, 어떤쯤 강아지는 뭐 치킨뼈를 뜯고 근데 이 친구 피클스는 이제 또 월드컵 트로피를 찾고.
0: 와우 피클스.
1: 야 대단합니다.
0: 네,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104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키즈헌터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선물 아쉽게 못 받으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또 도전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거든요. 이번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참여해 보시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대에는 흔한 병인 치질이 과거에 치료하기 까다로운 질병이었는데요. 때문에 로마 시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갈레는 치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뱀,
0: 2번
1: 거머리,
0: 3번
1: 벌입니다.
0: 자,
1: 셋 다 좀 그렇긴 하죠.
0: 이것들을 이 셋 중에 하나는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1: 무조건 사용했습니다.
0: 자하, 일단 문제 다시 한번 문제시죠.
1: 네, 현대에는 흔한 병이 된 치질이 과거에는 치료하기 까다로운 질병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갈레는 치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뱀,
0: 2번
1: 거머리,
0: 3번
1: 벌입니다.
0: 자, 역시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 있을까요?
1: 제가 이 친구를 진짜 징그러워하거든요. 네.
0: 징그럽다.
1: 제가 옛날에 한번 농촌 그런 봉사활동을 가고 싶었는데
0: 네?
1: 후기에 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못 갔던.
0: 그래요?
1: 그 농촌에 이렇게 막 밭 메고 이렇게 네. 할 때 가끔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못 들어오셨나요?
0: 아니 지금 뱀도 사실 농촌에 가면은
1: 사실 농촌에 다 있죠. 사실 서울에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0: 조금 다른 더 깊숙한 힌트 있어요? 힌트송?
1: 힌트송으로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힌트송.
1: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송은요. 정용화의 딱 붙어.
0: 딱 붙어.
1: 이 친구에게 딱 붙어가지고
0: 딱 붙는 친구죠?
1: 딱 붙어있는 친구예요. 약간 그런 뱀파이어 같은 특징을 가진.
0: 그래서 약간 근데 이 친구를 비유할 때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좀 빌붙는 친구한테 이렇게
1: 좀 집착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0: 네, 농담식으로
1: 참 이거 같다.
0: 너 왜 이것처럼 이렇게 붙어?
1: 그러니까 진짜
0: 얘기하긴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1번 뱀, 2번 거머리, 3번 벌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0: 힌트송 정용화의 딱 붙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거머리였습니다.
0: 거머리. 아, 이 거머리로 치질 치료를 했다?
1: 그렇죠. 이 거머리를 그곳에 이렇게 딱 붙였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피는 빨아들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떼면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지혈이 안 돼서
0: 아이고야.
1: 네, 과다출혈로 이제 좀 안 좋게 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0: 로마 시대.
1: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치료법은 아닌데 이제 이 치료가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무슨 종기를 치료하거나 팔, 다리 이렇게 붙이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치질 치료에는 맞지 않았던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0: 네, 로마 시대 해부학의 아버지 이 갈렌이 이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머리를 이용했다.
1: 그렇죠.
0: 네, 라는 정보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맞춰주셨거든요. 예.
1: 네, 1088번님 정답 2번 거머리 하시면서

0: 안녕하세요. 태백의 자랑 환경 지킴이 스타가 되고 싶은 송스타. 제가 동호회 축구와 배드민턴 할 때 별명이 수비수 거머리입니다 하셨습니다. 또 배드민턴이랑 축구를 또 동시에 하시나 봐요.
1: 보통은 축구할 때 거머리라는 수식어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끈질기신 분들이거든요.
0: 이렇게 막 끝까지 따라붙고
1: 끝까지 따라붙어서 와 체력이 일단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0: 아니 아무래도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시려면 하체가, 체력이 예. 장난 아니실 것 같긴 해요.
1: 체력과 하체가 대단하신 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머리 이 별명이 사실 스포츠 쪽으로 들어가면은 얻기 쉽지 않은 별명이거든요. 약간 진공 청소기 같은 느낌으로
0: 좋은 별명이죠.
1: 굉장히 좋은 별명이죠. 또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0537번님 2번 거머리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양양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예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비도 안 오고 강수 소식도 없고 오늘 또 이 즐거운 날씨에 같이 정오의 희망곡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0309번님 정답은 거머리입니다. 예전 농활 봉사 때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시원해진 원주의 오후입니다. 오늘은 제사라 월차 내고 제사 음식 준비 중이에요. 오늘은 DJ님과 리포터님께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잔 대접하고 싶네요. 달콤한 향기 나는 오후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1: 강일 리포터가 말씀하신 게 이 농활 봉사
0: 이거예요.
1: 또 모내기 체험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0: 딱 제가 농활 봉사를 생각했거든요. 한 3일 가는 거였는데 네. 후기에 거머리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비주얼을 찾아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또 아쉽게 가지 못했었는데 댓글 보면 또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5914번님은 요즘 농촌에는 거머리 보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농약 등 환경 문제 이런 게 요인 아닐까요? 보내주시면서 또 적어주셨고 또 그리고 8500번님께서도 허준쌤도 예전에 거머리 썼어요 하시면서 문자도 주셨고 또 그리고 9099번님 5242번님 3440번님께서도 거머리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0: 네, 또 5205번님 거머리 별명이 거머리입니다 하셨는데
1: 이런... 그 사이에 점점점점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거머리. 이게 뭔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거머리냐?
0: 너 거머리냐? 뭐 그렇지
1: 한 번은 그래도 들어봤을 텐데요. 학창 시절 보내면서.
0: 들어보셨어요?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되게 쿨하신
1: 아니요.
0: 분으로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1: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0: 또 제가 모르는 모습이 있군요.
1: 빌 붙을 때는 확실하게 붙는 스타일이라.
0: 저는 뭐 자주 들었어요.
1: 뭐
0: 거머리냐 너?
1: 괜찮은 별명이에요 사실 거머리.
0: 뭐 뚝심 있고 좋은 거죠 뭐.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당첨자도 한 분 저희가 선정해뒀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1: 정오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당첨자 또 발표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문제 당첨자는 520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에 강을 리포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0: 네, 또 요즘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 내일 경기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내일 경기를 기다리면서 또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덕분에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드컵 저도 오래 즐기고 싶거든요.
0: 저 제발요.
1: 우리나라가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지금 뭐 거머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데 거머리처럼
0: 그러니까요.
1: 끝까지 정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다음 이제 막 16강 가고 그러면 시간도 좀 좋게 바뀌어서 저 거리 응원도 하고 싶고요.
1: 맞아요.
0: 저도 막 치킨 먹으면서 보고 싶고요. 저녁에 또 아파트에서 막 골 넣었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싶거든요.
1: 아파트 흔들리는
0: 그러니까요.
1: 그 느낌.
0: 좀 우리

0: 선수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또 내일 방송 정오의 희망곡 때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응원하면서 재밌게 또 지켜보고 내일 또 만나기로 하시죠. 9381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 월드컵 트로피 찾아낸 피클스 있잖아요.
0: 견종이 보도콜리네요.
1: 보도콜리네요. 보도콜리.
0: 역시 똑똑한 친구였어요.
1: 역시 똑똑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노래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강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상상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승리의 기운을 안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상상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0: 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재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0: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재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SNS에서 본 글입니다. 나이별 설레는 문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10대는 좋아해, 20대는 합격하셨습니다. 오, 30대는 입금되었습니다. 40대부터는 이제 정상 소견입니다 라고 하는데, 또 있지 않나요? 약간 뭐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든가 뭐 대학생분들은 오늘 휴강입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문자 한 통,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울리길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출산휴가 떠나신 DJ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82님께서 저 50대인데 지금 바라는 문자, 아버지 저 이번에 1등해서 장학금 나옵니다 라는 문자 기다립니다. 언제 오려나. 아이 뭐 아 바랄 수 있죠. 그쵸.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문자 넣어드리는 게 참 필요했는데, 저는 장학금보다 빨리 사회로 나와서 더 큰 돈을 벌어버려가지고 뭔가 애매해졌네요. 그 목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02620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아, 돈 안 주는 사람들 진짜 너무 짜증나요. 엄청 고생하다가 바로 어제 돈 돌려준다고 연락 왔어요. 입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남현주님께서는 휴대폰 보는 무진님 귀엽습니다. 제가 요즘 기다리는 건 문자는 아니고 영민님 건강한 출산 소식 기다려요 보내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안영민님의 어떤 건강한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몸조리 잘하시고 또 좋은 빠른 회복 소식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남현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보는 무진님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게임을 하거나 친구랑 잡담을 나눈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죠. 이제 기다리는 문자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행운처럼 방금 저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걸 2시에 데이트에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뭐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분쟁 중인 일이 하나 있는데, 그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문이 방금 나왔습니다. 저 다시 활동할 수 있어요. 원래도 했긴 하긴 했지만, 진짜 기다려주신 리스너분들께 제 음악, 제 앨범 더 멋있게 들려드릴 날이 이렇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돼가지고 오늘 너무 흥분되네요. 일단 그래도 진행은 해야죠. 2시에 데이트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너무너무 좋고, 저 또한 너무 좋은 문자 지금 받아가지고 행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신지,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도 너무너무 좋고요. 뭐든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두댕이들이랑 저랑 깨알같이 수다 한번 떨어보도록 하시죠. 저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자, 무슨 이야기로 떠들지 궁금한 분들은 딱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3일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알레스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배달 온다 딩동댕 문을 연이 향기 땡.

0: 시키겠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두세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8119님께서 와 가처분 축하해요. 진짜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아이즈원 라비앙 로즈 듣고 올게요.

아이즈원 라비앙 로즈 듣고 왔습니다.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저는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 이무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권희연님께서 저는 오늘 종강해서 너무 행복한데 무진오빠는 분쟁 종결해서 행복하네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스무디 화이팅! 아, 종강 축하드립니다. 한 학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좀 방학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분쟁 가처분이라서 종결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긴 했네요. 8571님께서 대박이다. 두 대가 착상 기운. 취업 기운 등등 기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나도 대박나라. 맞아요. 피디님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두대가 유난히 좀 은은하게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착상 기운, 취업 기운. 오늘 이렇게 두대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저처럼 좋은 소식, 너무 답답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라도 좀 풀려나는 그런 소식 다들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8571님 또 대박나십시오. 7628님께서 저는 빈티지 샵 운영 중이에요. 손님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고객님께서 방문한다는 예약 문자 받고 싶습니다. 아, 그쵸, 맞아요. 또 빈티지 샵은 예약 문자 넣고 가는 사람들은 아예 날 잡고 그냥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일단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접니다. 저는 비는 날이 있으면 아, 옷 좀 사야겠다 하면은 그냥 특정 숍 한두 개 예약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싹 다 사와요. 아, 7628님께도 그런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728님께서 주식에서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 어제까지는 돈 벌었다고 좋아하시더니 오늘 초전박살. 줄담배 피우느라 사무실에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 아니 이 또 어제 또 좋은 소식 보시고 오늘 또 살짝 속상한 소식 보시고 이러다 보면 또 내일 또 좋은 소식 보시고 하는 거죠. 과장님, 아 뭐 당연히 마음 힘드시겠지만 줄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또 멘탈 케어 하시죠. 1128님께서 판교에 있는 편의점에서 듣고 있습니다. 무진님, 편의점이라는 노래 한번 만들어주세요. 생활 밀착형으로 착 감기게 잘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뜬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만들어주시면 24시간 매장에 틀어놓을게요. 아, 약간 이런 류의 노래 되게 잘 쓰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 있는데 강백수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제목은 없는 걸로 알지만 비슷한 결이 많아서 제가 한번 참고는 해보도록 할게요. 또 강백수님의 노래들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장에 틀어놓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받을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노래 듣고 갈게요. 박지훈의 Body Ills.

두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박지훈 바디 엘스에 이어서 비 Feel It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문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김동학님께서 저 지금 막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는데 무진님 표정 무슨 일인가요? 영문은 모르지만

아무튼 무지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아유 동학 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이 두 대 시작하면서 온 문자 한 통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뭐 네 뭐 앞으로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자유의 몸이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8119님께서 오늘까지 과제를 끝내면 이제 종강인 대학생입니다.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무진님의 싱어송라이팅을 분석하는 과제를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진님 관련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때 A+ 받았거든요. 이번 과제도 기대해봅니다. 오, 제 가사를 아무래도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제 가사가 딱히 막 분석할 만한 그런 거 없고 저는 보통 이제 쓰는 말 위주로 쓰는 거 약간 직관적이라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할 게 있나요? 이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 과제 보여주십시오.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저를 어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샷아웃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8163님께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 과외 교사입니다. 다음 주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듣고 싶은 문자는 시험 잘 봤어요 하는 아이들 성적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무진님 응원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결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3676님께서 뮤지컬 예매대기 걸어놨는데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고 싶어서 예매 확정 문자 받고 싶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런 또 요즘 같은 이 문화생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 있어진 시기에 더더욱이 이 올바른 문화생활을 더 바쁜 더 발걸음이 분주한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간절해지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뮤지컬 예매대기 예매 확정 문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보게 될 그 뮤지컬은 인생에 아주 큰 기억에 남는 뮤지컬이 될 겁니다. 3676님 화이팅입니다. 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도 제가 같이 보내드려야죠.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2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제가 투데이 오기 전에 제작진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투데이 왔는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걸 한번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 자랑하기. 알쓸신잡 다들 아시죠? 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두 대표 알쓸신잡 한번 모아보도록 할 텐데요. 진짜 유용한 꿀정보도 좋고요. 아, 당장에 쓸모는 없겠지만 들어두면 뭐 일단 재밌거나 뭐 언젠가 써먹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들으니까 두댕이 분들 중에 뭔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또 이 뭐 약간 또 현명하고 이 시간 청취자분들만 아는 이런 어떤 삶의 지혜들. 인데 이제 좀 쓸데없는 거 위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거 먼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딱 이런 유로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어는 심장이 3개라고 합니다. 심장 2개는 이제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숨쉬는 일을 하고 심장 나머지 하나는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고 전체적으로 이 몸의 혈액순환을 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문어는 심장이 3개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뭐 여기서 몇 개 더 하자면 이제 뇌가 문어 뇌가 사실 하나긴 한데 9개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앙뇌가 하나 있고 메인뇌가 하나 있고 이 다리 이게 사실 팔이래요. 문어 팔마다 뇌 같은 큰 신경절이 하나씩 있어서 각 팔이 자기 혼자 뭔가 탐색을 하거나 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각 팔마다 조금씩은 한대요. 그리고 그 팔에 있는 빨판으로 맛도 본대요. 빨판마다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뼈가 거의 없어서 가장 단단한 유일한 부위가 이제 부리인데 부리만 통과하면 몸 전체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입술 들어가면 몸 전체가 들어가는.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틈도 문어는 부리만 들어가면 다 통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어의 어떤 알쓸신잡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네, 바로 알아도 쓸데없습니다. 근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뭐 부모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이렇대요 하면 오 그래 하고 넘기기 좋잖아요. 이런 장르로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어 박사 이무진이었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알고 있는 소소한 정보들 보내주세요. 아, 바로 하나 왔네요. 2124님께서 대게의 대, 먹는 대게 있잖아요. 대게의 대 한자가 큰 대가 아니라 대나무 대래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나무 대자를 쓴대요. 배신감 느껴진다고 보내주셨는데 어? 진짜? 저는 그냥 큰 대라 생각하고 대게를 소비할래요. 그래야 먹는 맛이 나니까요. 근데 뭐 일단 이런 이유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신감 쩌네요. 자, 이렇게 쓸데없이 알고 있는 소소한 정보들 받아보면서 그 사이에 이수민님의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10시 월드컵 3차전 있어요. 문어처럼 예측해봅니다. 2-0 이 노래로 응원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네, 클릭 B의 백전무패 듣고 오실게요. Now that's what I call

투즈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클릭비의 백천무패 듣고 왔습니다. 이경님께서 클릭비 노래 나와서 하는 말인데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님께서는 군대에서 동계훈련 받고 싶어서 군대 제대를 미루고 훈련 받았대요. 대단하다. 아니 왜 그런 짓을... 아 아니죠. 아, 일단 아니, 너무 대단하십니다. 야 오종혁님 야 정말 야 너무 대단한 선택인데요. 왜 그랬대요? 오, 야, 이 본인만의 어떤 그 있었겠죠. 뭔가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싶은 야 너무 멋있어서 괜히 저도 그러고 싶어지네요. 저는 아직 미필입니다.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대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쓸데없는 정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은하님께서 해파리는 뇌가 없대요. 하? 욕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뇌만 없는 게 아니라 심장도 없대요. 진짜? 뇌가 없고 심장이 없으면 동물로 해양 동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뭐예요 그럼? 식물? 뭔가 어떤 뭐지 그러면? 하다못해 세포도 있는데? 이야 신기하네요. 이거 알아두면 쓸데없는 야 여러분

다들 외우십시오. 해파리는 뇌와 심장이 없대요. 그리고 이게 욕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자, 김효선님께서 귤껍질 까면 그 하얀 거 있죠. 그거 이름 귤락이래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 소절 플리즈. 아 맞아요. 이 노래 예전에 어디서 불렀었는데.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아, 그 노라조 출신의 이형님께서 발매하셨던 노래 그거 아세요도 오늘 우리의 주제와 굉장히 닮아있어요. 뭐 찰떡 아이 땡은 새알이었고 하와이안 피자는 캐나다에서 만들었죠. 뭐 이런 가사가 막 있는. 네, 귤껍질 귤락. 귤껍질 까면 하얀 거 나오는 거 그거 귤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밌는. 2820님께서 이런 것도 되나요? 우리 남편 최성훈 씨 오늘 남색 얼룩말 무늬 팬티 입고 출근했어. 아, 킹 받는다 진짜. 아, 2820님 남편분 최성훈님께서 오늘 남색 얼룩말 무늬 팬티 입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혹시 뭐 각종 회사나 뭐 업무처나 거래처에 최성훈님께서 출근을 하셨다면 슬쩍 가서 여쭤보십시오. 혹시 오늘 남색 얼룩말 무늬 팬티 입고 출근하셨는지. 야 진짜 알쓸신잡이네요. 일단 우리 두댕이분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5947님께서 손흥민 선수 축구화 사이즈 255. 아 그래요? 전혀 안 궁금했는데 아니까 어디 가서 빨리 알려주고 싶다. 255? 아 그렇게 치면 저는 발 사이즈 270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5070님께서 수컷 고양이는 왼손잡이고 설마 암컷 고양이는 오른손잡이래요. 뭐 아닌 말고 이러는데 와 진짜? 뭐 아닌 말구긴 한데 수컷 고양이 왼손 암컷 고양이 잠시만 기억을 되살려보자. 아 잠시만 기억을 되살린다게 고양이는 발이잖아요 손이 아니라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이런 거 같은데 발이 네 개인데 앞발 얘기하는 건가요? 뒷발 얘기하는 앞발이겠죠? 뭐 근데 여러분 절대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아닌 말고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6153님께서 윗집 강아지 산책 시간 알고 있음. 내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맨날 엘베에서 만나거든요. 네 6153님께서는 본인 퇴근 시간이랑 본인 자택 윗집 강아지 산책 시간이랑 겹친다고 하십니다. 다들 알고 계십시오. 0687님께서 사람은 잘 때 냄새를 못 맡아요. 신기하죠. 아 진짜요? 어? 어 아닌데? 아 그래요? 근거가 뭡니까? 뭐지? 왜요? 아니죠. 근데 꿈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육 좋아하셔서 낮부터 밤까지 집에 그 벽지 다 뜯어질 때까지 계속 수육을 삶은 적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뭐 어쩌다 낮잠을 자거나 하거나 뭐 아니면 집에 그 벽지 냄새가 코에 배서 밤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비슷한 꿈을 꾸다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님 말고니까요. 사실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이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알아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알쓸신잡. 자, 이런 사연들 너무나 너무 좋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거 없는 쓸데없는 정보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박은하님께서 아닌데 저 남편 방귀 냄새 때문에 깬 적 있는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으면 뇌에 전달은 됩니다. 근데 아님 말고요. 아 정말 정말 이렇게 책임감 없는 라디오 진행을 하게 돼서 오늘 마음이 너무 좋네요. 아 그런 김에 이영진님 피처링 박재범님의 낮밤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영지 피처링 박재범 낮밤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를 주제로 사연을 받아보고 있어요. 8479님께서 오,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 이름은 피스카토레 부르주미 첼라 햄페스 추리 치즈 나초 스트링 스파게티예요. 프랑스 음식이라네요. 초딩 아들이 알려줬어요. 보내주셨어요. 우와, 뭐야? 이게 막 엄청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겠죠? 왜냐면 전 국민이 이걸 쉽게 발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한식으로 치면 뭐 그냥 쉬운 거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하면 그냥 우리 뭐 된장찌개 먹자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친구끼리 막 뭐 먹을래? 하면 이제 나 오늘따라 그것 땡긴다. 뭐? 피스카토레 부르주미 첼라 햄페스 추리 치즈 나초 스트링 스파게티 먹을래? 라고 할 리 없잖아요. 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겠다. 우리가 이제 막 김치볶음밥 먹을래? 우리 다섯 글자도 귀찮아서 김뽕 먹을래? 하고 줄임말 쓰잖아요. 여기는 뭐 프랑스는 뭐 대충 하면은 뭐 피카부첼 햄추 치나스 스파게티 먹을래? 아, 그래도 기네요. 오, 좋아요. 이런 알쓸신잡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아님 말고예요. 9160님께서 지하철에서 백팩을 앞으로 돌려서 앉지 않은 분들, 그분들 대부분 금방 내립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 앞에 서 있으면 다음 역쯤에서 내려요. 어때요? 완전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저도 지하철 진짜 많이 타본 입장에서, 일단 저 또한 백팩을 뒤로 돌리고 곧 내려요. 맞아요. 보통 그래. 보통 사람, 약간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오, 약간 근거가 확실합니다. 근데 아닌 말고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편하게 매십시오. 자, 1038님께서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소정은 작다는 뜻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지금 우리 두대 PD님 소정의 선물 드리

0: 입니다. 이런 대본 많이 보셨을 텐데도 맞네 이러고 계세요. 야, 이만큼 우리가 모르고 쓰는 말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전혀 뭐 안 될 건 없지만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설명하기 좋은 뭐 적어도 한 3분짜리 술안주는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사연 너무 좋아요. 안규영님께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뉴스, N-E-W-S, 뉴스는 동서남북의 약자의 조합이에요 라고 하십니다. 잠시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대박.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근데 몰라도 되니까 굳이 설명하고 다니지 않았을 텐데. 와, 대박이다. 당연히 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새로운 뉴들. 이게 내가 아메바처럼 생각한 건가? 와, 대박이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뉴스, 동서남북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또 지식을 하나 얻어가요. 김성은님께서 그거 아세요? 엄지 검지 붙이면 배로 숨쉬고 엄지 약지 붙이면 가슴으로 숨쉰대요. 잠시만. 아, 근데 이게 제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가수인지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횡격막 수축이완 연습을 한지라 저는 이걸 신경 쓸수록 더 강한 복식호흡이 되네요. 미안합니다. 가슴으로 숨. 아, 죄송합니다. 네네. 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님 말고입니다. 5873님께서 우리 와이프 지금 덕수궁 걷고 있어. 밥 먹고 소화시킨대. 네, 5874님, 네, 적당히 소화시키고 오늘 그래도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는 너무 덥지 않고 선선하다고 합니다. 소화 잘 시키시고 또 힐링하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덕수궁에 계신 청취자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두댕이세요? 자, 이렇게 두대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쓸데없는 정보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모진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8350님께서 쥐는 웃을 수 있대요. 정확히는 간지럼을 태우면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초음파로 까르르 비슷한 소리를 낸대요. 아 진짜? 대박이다. 쥐는 웃을 수 있어요? 하긴 근데 동물이 웃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쥐 저 본 것 같아요. 쥐 웃는 거. 그거 뭐야, 라따뚜이 보셨나요? 거기 보면 쥐들 웃는 장면, 뭐가 아예요, 농담한 거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님 말곤데, 저도 이거는 좀 귀여워서 찾아봐야겠네요. 쥐가 웃으면 너무 귀엽네요. 아 맞네요. 옛날에 막 톰과 제리 볼 때도, 네 미키마우스도 웃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둬도 쓸데없지만 재밌는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오늘 웃음이 너무 빵빵 터져서 로이킴 스마일보이 듣고 3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뜰차.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2: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0: 열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 처음 켜서 이번 주에 라디오 처음 켜서 이 지금 당황한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안영미 DJ님께서는 지금 출산하러 떠나셨고요. 저는 다음 주까지 그 빈자리 두대와 함께할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들 만나볼게요. 8743님께서 펭귄은 프로포즈할 때 예쁜 돌을 선물한대요. 오, 수컷 펭귄이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돌멩이를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펭귄 세계에서는 다이아보다 돌멩이가 더 비싼 거. 아, 그래요? 오, 이 펭귄 세계에 다이아가 있었더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 그렇구나. 펭귄은 프로포즈할 때 돌멩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 예쁜 돌멩이를 찾아 헤매는 펭귄의 모습이 되게 귀여울 것 같네요. 어, 알쓸신자 감사합니다. 어, 펭귄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왔어요. 4986님께서 이거 두 대에서 듣고 알게 된 건데요. 펭귄은 잘 때 4초에 한 번씩 깬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4초에 1만 회에 걸쳐서 4초씩 1만 회에 걸쳐서 쪽잠을 잔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 그동안 어디 가서 아는 척 많이 했음. 어, 진짜요? 잘 때 4초에 한 번씩 깨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1만 회를 한다고요? 우와, 오, 또 우리 어, 남극연구소의 박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확실한 정보라고 합니다. 야, 너무 피곤하겠는데? 어떻게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맨날 회사 나가서 졸겠다 펭귄들. 학교도 못 다니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돌멩이는 어떻게 찾아? 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쓸신잡입니다. 8571님께서 광고 나가는 동안 무진님이 자꾸 뭘 하시니까 같이 해보게 됨요. 엄지 검지 엄지 약지대고 숨 쉬어보니 진짜 가슴 배로 숨 쉬네요. 대박. 네, 저도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광고 나가는 동안 해봤는데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영향을 줘요. 엄지 검지를 대고 숨 쉬는 것과 엄지 약지를 대고 숨 쉬는 것 달라요. 이거 하면서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쓸신잡. 지금 양손이 자유로우신 분들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손을 쫙 펴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은 채로 엄지로 이 손목에 혈관 있는 부분 있죠, 여길 누르면 왼쪽 손가락 접혀요. 그리고 그대로 팔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접히는 구간이 점점 달라져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되려 펴집니다. 이 팔꿈치 쪽 가면은 되려 펴져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누르는 구간마다 이렇게 접히는 손가락이 다른데, 알쓸신잡입니다. 어릴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인가? 그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남들 물로켓 쏠 때 저는 이런 거 배우고 앉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쓸데없는 정보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0: K.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제이슨 브라즈 I feel like dancing 듣고 왔습니다. 두 대 청취자분들이 또 얼마나 쓸데없는 정보들을 알고 계신지 만나볼 텐데, 야 정말 다들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6693님께서 1979년생은 2030년에 대운이 온대요. 난 지금 받고 싶은데 힝. 어 그래요? 맞아요. 어 근데 사람마다 대운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몇 년도 출생이냐에 따라서도 대운 시기가 있나 보네요. 근데 2030년이면 이 대운 시기가 그냥 나태하고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갑자기 로또 당첨되는 게 대운이 아니고요. 슬슬 보입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가 2030년쯤에 빵하고 되는 걸 거라 저도 제 대운 시기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던 적이 있어요. 진짜긴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만들어 놨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인 거라 이게 2030년에 대운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요. 그때까지 잘 만들어 놓은 게 예상대로 잘 되는 게 대운입니다. 그렇게 제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즐거운 시기일 것 같아요. 4983님께서 무진 DJ 너 티야? 어? 왜요? 오늘 그런 모먼트가 있었나요? 대운? 아 대운 때문에? 아 아니 왜요? 속상해 하시니까 이게 지금도 좋은 시기다 말씀드린 건데 이게 왜 티입니까? 뭐 아 위로가 안 된다고요? 아니 제가 해드린 건 위로가 아니고요 정보 전달입니다. 무슨 아니 위로하려면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매일 대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아무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게 티라고요? 아 예 그러면 전 티로 사는 게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그게 티라면 자 1054님께서 단군 신화에서 곰이 먹었다고 하는 마늘은 고려시대에 들어왔어요. 아 마늘은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실제 그때 곰이 먹은 마늘은 달래래요. 진짜 대박이다. 쑥과 달래. 그럼 취향에 따라 막 너무 힘들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마늘 좋아해서 생마늘 또 잘 먹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은 입냄새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야 쑥과 마늘이 아니라 쑥과 달래였다고 합니다. 곰 취향에 맞았기를 바라봅니다. 3676님께서 그거 아세요? 이무진님은 콧구멍이 잣 모양이고 뭐야 입술은 하트 모양입니다. 입술이 하트 모양인 건 알아요. 특히 웃을 때 많이 하트 모양이 되는 건 아는데 콧구멍이 잣 모양 잣 모양 콧구멍 이렇게 캐릭터를 또 하나 얻었네요. 잣 모양 콧구멍 하트 모양 입술을 가진 가수 이무진입니다. 사비나님께서 여름에 발가락 양말 신으면 발냄새 정말 덜 나요. 저 오늘 검정색 발가락 양말 발가락 하나씩 공들여 끼우고 신고 나왔는데 정말인든요. 아 그럼 사비나님께서는 본인 발냄새를 직접 맡아보신 거겠네요. 이미 나와 계신데 오, 발가락 양말은 정말로 발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아니 쓸데없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현정님께서 생각났다. 뻐꾸기알 누가 부화시켜서 기르는지 아세요? 오목눈이 뱁새가 안 돼요. 아 진짜? 동네에 뻐꾸기 소리 예뻐서 다큐 찾아보다 알았어요. 찡해 뱁새. 아 그렇구나. 남의 자식도 뱁새가 부화시켜준다 합니다. 제 노래 중에 뱁새 있는데 약간 되게 불쌍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불쌍할 이유 하나 더 늘었네요. 1453님께서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저상 버스는 일반 계단 버스 에어 아 저상 버스보다 일반 계단 버스 에어컨이 더 세답니다. 저상 버스는 엔진 출력이 약하거든요. 전기 버스는 더 약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렇겠네요. 하긴 그 차량의 엔진 출력 에 따라 에어컨의 강도가 달라지겠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더운 날은 이제 일반 계단 버스 이용하는 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쓸데없지 않네요. 꽤나 쓸데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 운행 안전히 또 건강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보내주시는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엄청나게 명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 바이바이.

도시아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 바이바이, 태양 Live Fast Die Slow 두 곡이어서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들 받고 있죠. 더 만나볼게요. 김범수님께서 또 오셨네요. 맞아요, 자주 오시는 분 같더라고요. 김범수님께서 그거 아세요? 좀 아까 사연 소개해주신 두댕이 사비나님, 사비나님 그 자기 발냄새 맡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개명정 네, 성함은 정계자님이십니다. 두대에서 고백하셨어요. 맞아요, 아까 피디님한테 음악 듣는 동안 들었는데 뭐 본인 원래 전 성함에 약간 그냥 창피해서 얘기 안 하다가 이제 개명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알쓸신잡이라는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수 선배님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3005님께서 무진이 형, 저는 산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파주 산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500명도 넘고 전국에서 2위입니다. 진짜요? 대박이다. 2,500명 전국에서 2위. 저는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풍동초등학교 나왔는데 제 동생도 풍동초등학교 나중에 입학했는데 저는 반이 3개였는데 제 동생은 반이 2개인 채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2,500명이라 하니까 또 사람이 많은 초등학교는 어떤 느낌일지. 저는 제 학년에 98? 인원 수가 98명 정도 됐던 기억인데,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중학교 오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인 학창 시절을 보낸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 또한 알쓸신잡이라는 사실. 김혜진님께서 대구 버스 서부 정류장은 남구에 있고 북부 정류장은 서구에 있고 남부 정류장은 수성구에 있습니다. 와 대박. 이런 알쓸신잡 너무 좋아요. 나중에 대구 가면은 아는 척 해야겠다. 저도 하나 아는 척 할게요. 강남역은 강남에 있지 않고 서초에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강남구인 줄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강남역은 강남구가 아닌 서초구에 있습니다. 자, 이현정님께서 욕실에 있는 핑크 물때 그거요. 물때 아니고 박테리아래요. 진짜 이름이 세라티안 마르세센스래요. 보이면 바로 청소하세요. 오! 그렇구나. 물때인 줄 알았어. 오! 핑크색 물때로 보이는 것들은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보면 다들 바로 청소하시길 바랄게요. 0054님께서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 여자친구 사귄 지 4시간 만에 차였대요. 시무룩했다가 저녁에 뿌링클 치킨 먹고 나아짐. 아예. 중학교 2학년이면 4시간이면 오래 사귄 거 아닙니까? 뭐 행복한 기억으로 사랑했던 그녀 잘 떠나 보내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뿌링클로 위로가 되는 이별이라서 다행이네요. 진짜 이제 그때 한참 이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학교 2학년들은 그냥 진짜 하루 이틀 사귄 것 가지고 한 몇 날 며칠을 되게 가슴 아파요. 저도 그랬네요. 모기 정보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7725님께서 모기가 물었을 때 피를 끝까지 먹게 하면 안 간지럽대요. 처음 꽂을 때 가볍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고 끝까지 피를 먹으면 그 성분을 다시 회수해 간대요. 아 진짜? 완전 알쓸신잡. 근데 저는 이 모기가 안 되겠어요. 이 가볍게 하는 성분을

내 몸에 넣는 것조차 되게 괘씸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그냥 잡을 거예요. 처음 꽂을 때 가볍게. 아 근데 회수까지 해가요? 그러면 처음에 꽂을 때 가볍게 하는 성분을 저한테 주입한다는 건 약간의 이제 딜이네요. 너 나 끝까지 먹게 해주면 이거 내가 다시 가져갈게. 근데 그게 뭐한 짓입니까? 내 피 자기가 빨아가면서 좀 부탁을 해도 어딘가의 상황에. 자 그리고 이정환님께서 새끼 발가락에 모기 물리면 말이 가려워요. 저 지금 물렸어요. 보내주셨어요. 많이 긁으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모기 이야기 한참 한 김에 10cm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0: 있었네. 도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내가 아는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보를 고쳐주신 분이 계세요. 8571님께서 무진씨 강남역은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깔깔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중간에 강남대로를 두고 한쪽은 강남구 강남역이고 강남구고 강남구 역삼동이고 한쪽은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맞아요. 제가 이제 다 서초입니다 말한 거는 틀린 정보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반반 걸쳐있다고 합니다.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3309님께서 강남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인접해 있어요. 많은 지하철역들이 동네 두 곳과 인접해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네요. 많은 또 다른 역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이용하던 역도 특정 동과 특정 동 사이에 인접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네요. 자, 5949님께서 수달은 잘 때 서로 손을 잡고 잔대요. 너무 다정하죠? 자는 동안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잡고 자는 거라고 하네요. 아,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잘 때 이제 막 끙차끙차 하면서 우리 오늘 또 안전하게 자보자 하고 손을 잡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수달이 그렇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 아, 너무 귀엽다. 두통 오네요. 자, 강희선님께서 사극에서 사약을 내린다고 해서 사가 죽을 사자인 줄 아는데 임금이 하사한 약이어서 하사할 사를 씻는다고 하네요. 사약의 강도에 단계가 있다고 해요. 아, 진짜? 그럼 먹으면 죽는 약도 하사한 약이고 그냥 뭐 다른 의미로 하사한 약도 사약이고. 진짜 저도 지금까지 죽을 사자 쓰는 줄 알았어요. 야, 대박이다. 알쓸신잡. 근데 몰라도 사극 보는데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0375님께서 알쓸신잡. 우리 동네 평창하는 음식점에는 미국산 갈비탕 팔아요. 물론 원산지 표기에 미국산으로 써놓으셨어요. 대박이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마케팅 방식의 일종이라서 절대 뭔가 비난하거나 할 일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상표에 오렌지 100%라는 문구를 같이 쓴 음료가 실제 보면은 몇 퍼 안 들어가는, 그냥 이름 그 상표 안에 오렌지 100%라는 이름을 쓴 것뿐이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박미영님께서 소주병에 표기된 F1, F2, F3, F4에 따라 소주 맛이 다르대요. 익산, 청주, 이천, 마산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번호가 붙고 소주의 단맛이 다릅니다. 알고 잡수세요. 네. 이것도 그 제 이제 동생, 저 작가 동생들 중 한 명이 F1 아니면 자기는 소주를 안 먹겠다 이렇게 막 찡찡대가지고 그럼 넌 먹지 마라 하고 화내면서 저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들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였군요. 익산, 청주, 이천, 마산 지역에 따라 원일수록 단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단 거였다고 합니다. 지원박님께서 나 지금 역삼역에 있어요. 강남구. 아, 예. 알쓸신잡이네요. 네, 뭐 좋은 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두 대 덕분에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 되셨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해뒀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서도 한번 써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논란의 역사, 그 논란의 동네 강남스타일 싸이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오빤 강남 스타일.
1: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두 대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어? 하고 놀란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안영미 DJ님께서 잠시 출산 휴가를 떠난 사이 스페셜 DJ를 맡게 된 가수 이무진입니다. 자, 그럼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949님께서 진짜 쓸데없는 정보라 하면 저 무진님 팬이 된 지 2000일 넘었어요. 너무 TMI인가요? 오, 아니죠. 뭐 다른 분들께는 TMI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TMI가 아니죠. 저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2000일간 또 제 음악 사랑해 주시고 제 활동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아주 큰 힘들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를 시기를 지나면서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정님께서 몰라도 되는 정보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뇌 속에서 지워지는 기분이에요. 책임져요. 제가 이 의견을 내면서 가장 먼저 우려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네요. 이 몰라도 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장에 눈앞에 해야 할 일도 살짝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그 게슈탈트 붕괴 현상도 좀 오고 이 사람이 되는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재밌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7030님께서 초딩 딸이랑 운동하러 나가려는데 청바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무거우니까 조금 가볍게 입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괜찮아 엄마 무거운 건 내 몸이야 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쵸, 괜찮죠. 본인이 뭐 운동하러 나가는데 무거운 옷 입고 나가서 조금 더 힘들게 운동을 하겠다면 그 또한 뭐 존중해 줘야죠. 알쓸신잡이네요. 0030님께서 미용실에서 펌 했는데 세상에 저 너무 과하게 요청드려서 모짜르트처럼 됐는데 내일 회사 갈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어요.

아니 모차르트처럼 되려면 어떤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미용사분 또 중간중간 이거 맞나요 했을 것 같은데 뭐 기왕 한 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 한번 뽐내보시길 바랄게요. 7465님께서 반차 내고 아들 야구 경기 가고 있어요. 이번엔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아, 아버님께서 또 아버님 어머님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반차까지 내고 응원을 가셨으니까 오늘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숫자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 한들 이 과정에서 후회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그런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를 위한 필요한 시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해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태연 해피에 이어서 하이 수연 나는 달라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533님께서 아까 강남스타일 듣고 생각난 건데요. 아가씨 때 친구랑 필리핀 여행 갔는데 핫한 클럽 있다고 해서 놀러 갔어요. 한국인인 저희가 들어가니까 강남스타일을 주구장창 틀어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둘을 동그랗게 애워쌌어요. 쉬지 못하고 계속 말춤을 췄어야 했던 기억이. 아, 젊으실 때 필리핀에 있는 클럽에 갔는데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강남스타일, 당시 가장 핫했던 음악 강남스타일을 틀어줬어? 놀지도 못하고 기대하는 필리핀 현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춤을 추었어야 됐어요. 어떡해. 너무 안 좋은 시기에 가셨다. 아이고, 그랬었구나. 네, 알쓸신잡이였습니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070님께서 무진씨 어제 본가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하셨는데 집밥 맛있게 먹고 왔나요? 보내주셨어요. 예, 어제 가서 어머니가 삼계탕 해주셔가지고 한 마리 싹 비우고 그런 말, 아 맞아요, 이것도 알쓸신잡인데 저는 어머니가 실제로 요리를 진짜 잘하시고, 왜냐면 제가 음악하다가 잘 안되면 나중에 식당 차려서 저 일자리라도 하나 주셔야 된다는 사명감에 요리를 어릴 때부터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데 안 어울리시게 삼계탕에 나물 반찬을 6개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다고, 원래 저 올 때마다 그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긴 하시는데 삼계탕에 나물은 보통의 조합이 아닌데 잘 안 내주시는데 해가지고 일단은 맛있게 먹고 최대한 먹는 만큼 많이 먹고 엄마 나물 너무 맛있어 했는데 집 앞에서 사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삼계탕 하나만 내놓기 그래서 요 앞에 나갔다가 나물들 싫어 보이길래 사왔다고 하셔서 제가 떤 아부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알쓸 신잡이였어요. 근데 삼계탕은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삼계탕은 너무 안에 인삼도 있고 밤도 들어 있고 국물도 너무 맛있고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파리공사님께서 저는 오늘 결혼 2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저의 집을 갖게 됐어요. 이사하면서 두 대 듣는 중 무진 씨도 좋은 일 축하드리고 저도 축하해 주세요. 와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제 집 갖고 싶네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제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로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또 소개 올릴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이현정님께서 끝까지 두 대 듣고 내리려고 지하철 한 장거장 더 가봅니다. 뽀짝무진님 오늘 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잘 아는데 이 라디오 끝까지 들으시려고 한정거장 더 가시는 게, 아, 저라면 그냥 원래 내릴 곳에 내려서 듣고 가실 텐데, 아, 그래도 그런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아까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엄청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오늘 또 연락드려야겠네요. 강백수의 타임머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우리는 어디서

남겼는데 어느새 뭐 달콤한 수박, 시원한 냉면 재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을 보고 받은 영수증을 보면 달력보다 내 지갑이 더 빠르게 이 계절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는 오늘 어떤 계절이 담겨 있나요?

아, 놀러가고 싶으시죠? 땅콩님, 쿨의 노래였습니다. One Summer Drive. 리베로님도 오셨네요. 여름엔 쿨이죠? 해변 드라이브 가고 싶습니다. 첫 곡으로 쿨의 One Summer Drive 띄워드렸습니다. 적당한 템포로, 딱 좋은 템포였죠? 요구쟁이 양반님. 계절의 변화를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느냐? 여러분은 어떤 때 느끼세요? 장바구니 얘기 너무 재밌었죠, 오늘. 그 왜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줄 서서 계산 기다리고 있으면 쓱 옆에 보게 되지 않아요? 내 앞에 사람은 뭘 샀나, 뒤에 사람은 뭘 샀나. 이제 물건 담으면서 다니면

하면서도 옆에 사람은 뭘 샀지?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꽤. 줄을 서 있다 보면 다들 이렇게 무표정하거나 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장바구니를 딱 들여다보면 아 오늘 저분은 뭘 드시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아 저기는 오늘 뭐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 먹으려나 보다. 아니면 뭐 저분은 오늘 매콤한 야식의 캔맥주로 오늘 하루의 어떤 피로를 달래시려나 보다. 이런 게 보이면서 그분의 어떤 하루가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참 행복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나를 위해서 고른 작은 먹거리 하나가 나에게 아주 가장 큰 위로가 돼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12월에 제가 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제 급하게 근데 라디오 중에 이제 목소리 좀 이상이 느껴져서 방송 끝나고 막 급하게 막 야간 진료 봐주시는 병원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참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병원이. 근데 거기 그 진료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먹을 걸 좀 조심해야 되느냐 차라리 굶는 게 낫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여쭤봤어요. 했더니 그때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아니 왜 굶냐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드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뭐 당시에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 있을 때고 몸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해 있을 때고 막 너무 걱정이 막 많았던 순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수고했는데.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났습니다. 어찌됐건 나를 위해서 고를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그 위에 장바구니에 또 하나하나 이렇게 계절을 담아서 오늘 저녁도 벌써 이게 또 준비를 해야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녁 얘기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 어떤 음식으로 준비하실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2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닐리리만보님 그쵸 내 장바구니도 장바구니지만 마트에 전시된 과일로 제철 과일로 한다. 아, 동희동희님은 아마 이제 가방 속에 양산 선스틱 이런 게 이제 들어있을 때 계절의 변화를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의 맛은 무엇인지 오늘 또 받아보면서 2시간 채워가 보겠습니다.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려있죠. 오셔서 유튜브 창 오셔서 오해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또 채팅창에서 우리 오바리들과 방송 외에 또 다른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대화를 나누면서 재미나게 2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2부는 우리 출석 체크하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 사용과 신청곡 천천히 만나보고 3, 4부에 오늘 또 우리 월간 김성춘님 오십니다. 오늘 또 독특한 장르의 노래로 여러 곡들을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3, 4부 우리 춘쌤 오시는 시간까지 또 열심히 또 기다려봐야겠죠. 광고 듣고 우리 출석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둘게요.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출석 체크 가볼까요? 뭔가 이렇게 수요일 정도 되면 약간의 고단함이, 여러분의 고단함이 문자창에서 살짝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저만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고단함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아, 오늘 우리 대전 오바리님께서 문자창을 가장 먼저 열어주셨는데, 세상에나 어머님께서 문자를 또 주셨어요. 어서오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마 한번 공개방송 현장에 같이 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뵙지 않았을까. 네, 초창기에. 네, 얼핏 지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에나 이 너무 재밌다, 이 확장성이라니. 아드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 어머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뭐 물거나 해치거나 그런 방송 아닙니다. 네, 따뜻하게 항상 아드님을 맞아드리고 있으니 어머님도 시간 되실 때 자주 놀러와주세요. 아, 수요일을 굳이 배달해주신 짱짱이 고맙습니다.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로 또 잘 받았습니다. 또 동네방네님도 일찍 와주셨고요. 하하호호님과 그리고 여우의 여신님, 오늘 한 끼 1일 1식하신대요. 여우의 여신님은 참치 김치찌개로 칼칼하게 오늘 1일 1식을 마무리하셨답니다. 아, 좀 약한데 근데. 돼지 정도는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밤에 야식 안 당기세요. 하양 늑대님 점심 드시고 회사 복귀하시는 길에 또 문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국종쌤께서, 아, 요즘 축구 얘기가 정말 핫하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같이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마음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일입니다. 우리 북바위님께서 되게 눈치가 참 빠르십니다. 예, 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주 경기 날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예 패배 원인이 혹시 나일 수 있다 해서 오늘 하루 먼저 입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또 오전 10시에 남아공과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겨야죠. 필승! 같이 응원해 드립니다. 국종쌤. 예, 함께해 주시고. 골드마운틴님은 오늘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어요? 아, 운동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회복기가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골드마운틴이 파이팅. 맞죠 대전 오바리님. 맞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 오바리님이 공개방송 오실 때 어머님이랑 같이 아셨던 걸로, 제가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머님 얼굴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같이 오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어머님 반가워요. 더욱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맛, 살아낸 오늘의 맛 남겨주세요 했는데, 우리 땅콩님은 달콤한 커피, 달콤한 폼이 잔뜩 들어간 걸로. 네, 우유 거품 가득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이따 저녁에 아인슈페너 예약하셨습니다. 땅콩님은 잠 잘 주무세요? 저녁에 커피 드셔도? 와. 아, 항상 이렇게 텐션이 높은 이유가 혹시 카페인? 잠자리님은 코끝에 바람냄새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이런 얘기도 주셨고, 동이동이님께서는 오전에 형부가 올챙이 국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또 사드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콩물 만들어서 콩국수 해주시고, 냉면, 비빔면, 점심은 등등 다들 면을 좀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같이 남겨주셨네요. 뭔가 이 메뉴만 들어도

그럼 시원해지죠?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요즘 매장을 편의점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계신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때문에 매일 12시 넘어서 퇴근했는데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저에게 힘내라고 기운 좀 보내주세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신청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단추마미님 신청곡으로 에너지를 또 같이 보내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내일부터 우리 다시 심기일전에서 출발해보자고요. 노래 듣고 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저만 신난 건 아니겠죠? 다들 신나게 흥겹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약간 퇴근길 느낌 나죠? 네.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까지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아,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사로미아님은 오늘의 맛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자몽인지 레몬 맛인지 잘 모르겠다. 두 개 섞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0423번님 오셨어요. 헌옷 정리하고 8,000원 받았어요. 요즘에만 먹을 수 있는 신비복숭아 샀습니다. 밥은 굶어도 과일은 못 굶는 우리 집 과일 풍년인 여름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오, 싱그럽다. 말만 들어도. 진스맘님. 대단하시다 정말. 리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리디 유튜브를 틀어놨거든요. 시니어 선생님 두 분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너무 귀여우시죠, 리디? 저 오발전도사 맞죠? 완전. 네, 오발전. 어르신, 반갑습니다. 예, 뭐 이런 대예요 저희가. 진스맘님과 함께 손잡고 다정하게 이 시간 자주 놀러 오세요. 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 공공장소 같은데 PC에 이렇게 또 커다랗게. 네, 고맙습니다. 많이 시끄럽진 않아요. 네, 적당한 텐션으로 항상 함께 하니까. 네, 자주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진스맘님 잘 챙겨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0423번님께서 이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분위기 띄우는 1번 곡이 바로 이 노래인데. 아, 안무까지 벌써 들썩들썩 자동 재생되신다고. 아,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듣고 2부 순서 넘어갈게요. 포지션입니다. 썸머 타임.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Foo Fighters Learn to Fly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 시작이 됐는데 아직 선물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변고죠?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지금 곳간에 가득합니다. 문자 많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바리들을 위한 선물 제가 잔뜩 준비해놨으니까 다 챙겨가셔야죠, 여러분. 문자창 열려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채팅으로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창 오셔서 MBC 강원영동 채널 검색하시면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열려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재미나게 또 참여해주시길 기다릴게요.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낙화님도 감기 기운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드로님은 후방 추도를 당하셨네요. 너무 진짜 그냥 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눈앞에서 사고가 내 사고 날 것 같아 하면서 하면 몸이 막 경직을 해서 더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게 더 몸에는 근육 같은 데는 덜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게 되게 교통사고라는 게 어떻게 증상이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오드로님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으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치님께서 우리 하양이 근황을 좀 남겨주셨어요. 어제 그 발치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학한다고 했는데 좀 검사를 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얘기까지 해주셨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번 얼굴을 보고 가셨대요. 근데 어제 전신마취 후유증인지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점차 기력을 어이구 다행입니다. 찾아가는 중이에요. 마치 난 괜찮다고 말하려는 듯 나지막하게 참 동물들 야옹 갯벌 보고 야옹 이렇게 나지막하게 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야 하지만 일단 기력을 되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심연. 아, 얼마나 낯선 데서 참 무서울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마 잘 챙겨주실 겁니다. 그렇죠? 아치님. 저희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3430번님께서 저 이제 마지막 출첵해요. 이제 오발에 문자 안 보내려고요. 혹시 내 문자를 소개해주는 걸 놓칠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일하며 듣기만 하겠습니다. 쭉.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청천벽력이에요. 아, 그쵸. 그러실 수 있지. 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저는 온전히 2시간을 여러분과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근무하시면서 뭐 오며 가며 이동 중에 뭐 틀어놓고 그냥 일들 하시는 거니까 놓치실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또 아예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딱 이렇게 단칼에 그렇게 안 하겠다 마지막 출제하기도 하지 마시고 예. 중간중간 이제 희한하게 내 이야기 나오면 들립니다. 그렇죠. 3430번님 아마 지금 듣고 계실걸요? 어? 하고. 너무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한번 이렇게 좀 들으시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3430번님. 저희는 늘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개구생 양만이 아 공감됩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조금만 그냥 혹시나 지나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왔나 이렇게 혹시 뭐 신청곡 궁금하실 때는 이제 선곡표방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 통해서 또 이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틀어놓고 청소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이렇게 또 틀어놓으면 이때 내 얘기가 나왔었구나 이렇게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 3635번님. 한 달째 남편 일 도와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같이 붙어 있는 일이 드문데,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좋은 쪽이 더 많기를. 그래도 함께 하니까, 아,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쵸? 이해하게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우리 남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남편아 힘내라 내가 잔소리 조금만 할게 라고 조금만 안 하신다는 얘기 그래도 안 하시네. 좀 줄여볼게. 아 3635번님 멋집니다. 그 말씀,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같이, 특히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부, 두 분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마냥 좋은 건 아니다.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냥 좋지 않다. 근데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는 건 또 좋은 점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잔소리 조금 많이 줄여주십시오. 3635번님. 선물 보내. 오늘의 첫 번째 선물이다. 3635번님. 네. 이렇게 서로를 또 알아가는 거죠. 주소 성함 주시고요. 저희도 항상 늘 응원하겠습니다. 노마드님 오셨어요. 아, 요 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운동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기로 했어요. 맥주의 그 첫 모금을 위해서. 대단하시다 진짜. 오후 3시부터 물도 안 마시는 중인데 슬슬 목이 말라요. 안주는 집주인 마음이라 아직 모르겠네요. 카일 레이 잽슨 커트 더 필링. 아니 얼마나 그 청량감을 느끼시려고 3시부터 탈수증 걸려요. 물 한 모금 드시고 가세요. 노래 듣고 옵니다.

물 드셨죠? 칼리레이 잽슨 커트 더 필링 노마드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우와 만수님 진부 가시는 길에 대관령 휴게소에서 출책과 함께 사진 한 장 근황 남겨주셨어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595번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주 오세요. 예, 오해 없으시길. 0100번님께서 오늘 왜 문자가 안 왔어요? 입장이 늦었습니다. 아 이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가는 받으시는 날이고 못 받으시는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알람을 맞춰 두시기도 하죠.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요 정도만 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문자가 항상 가는 건 아니다. 요 정도만 예, 오해 있으실까봐 좀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완연파파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문득 대학 시절 생각하다가 노래 이 곡이 떠올랐어요. 강의 받으면서 몰래 이어폰 끼고 창밖 보던 기억이 났다. 무슨 생각을 하시면 또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아 뭔가 그 약간 예 요즘 와일드싱의 그 느낌의 분위기가 막 떠오르는데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노이즈 상상 속에 너. 선물 보내드립니다. 안윤파파님 주소 성함 주십시오. 그리고 1273번님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문자를 또 연달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날이 흐려서 신나는 음악 듣고 싶은데 오늘 뭔가 좀 신나는 곡들이 연이어 선곡이 되고 있어서 같이 들으시다 보면 조금 잠도 깨시고 흥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1273번님 6047번님 오셨습니다. 과자를 조금 전에 사셨다고 그 바나나 맛 발로 차는 그 있잖아요. 과자. 거기 아 망고 맛이 또 있구나. 맛있게 먹는 법도 참 심상치 않은 이 맛잘알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요거를 이거 되게 재밌네. 찍어서 보내주세요. 과자 뒷면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우유와 연유를 섞어서 얼리고 이걸 갈아서 빙수처럼 갈아서 이제 그릇에 쌓고 그 위에 이 과자를 얹어주면 초간단 애망빙이 완성이 된다. 애플망고 빙수.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촉촉하게 입에 적셔지는 게 없고 바삭바삭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재미난 신박한 메뉴입니다. 진짜요? 호둥이 조아님 반갑습니다. 이직하고 라디오 못 듣고 있다가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단축근무로 다시 오발 듣게 됐습니다. 오발 태교할게요. 어머! 너무 잘 오셨다. 네, 태교엔 사실 오발만한 곳이 없어요. 그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소문이 잘 안 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하거든요. 너무 막 시끄럽지 않고 너무 또 잔잔하지도 않고 네. 5717 호둥이 조아님 호둥이? 남편분 애칭인가 아니면 이제 애기 이름인가? 너무 반갑고요. 지금 그럼 임신 중이신 거고 진짜 가장 조심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예쁜 거 많이 보시고 듣고 하셔야 될 때잖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온 김에 우리 주소 성함 주셔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창밖 풍경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완연 파파님 신청곡 노이즈 상상 속의 너.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밤 카스테라님 오셨어요. 수업 중 창밖이라니 생각나네요. 고등학생 때 수업 중에 그 잠실 L 테마파크 있잖아요. 거기 자이로드로 올라간 후에 10초 세기를 계속했던 그 추억에 수업 시간이 훅훅 지나갔죠. 아니 다들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시고 추억 놀이. 진짜 이거 탄지 가본 지가 진짜 얼마 어느 정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한참 됐는데. 그 막 그 무서운 느낌을 너무 무서운 그 느낌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그걸 탔을까요? 이렇게 막 발을 막 동동동동 하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 갑자기 쑥 빠지는 그 느낌. 어우 지금 가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릴 땐 참 잘 다녔던 것 같고. 밤카스테라님 대부분 이렇게 뭐 이성 친구를 좀 생각한다거나 그런데 좀 특이하시네. 그리고 오늘 8205번님께서 퇴근길이에요. 어디 우렁이 각시 없나요? 저녁 식사 나와라 뚝딱. 오늘도 마트 행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저녁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재미까지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제가 차려서 먹는 정도인데 와 진짜 나는 이렇게 간단히 혼자 챙겨 먹지만 아이들 또 이제 가족들 밥상을 다 차려주시는 우리 오바리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1인 식사를 이렇게 차리는 것도 참 고단한데 일 끝나고 와서 특히나 이제 우리 막 워킹맘 분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8205번님 제가 우렁각시가 돼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물을 챙겨 보내드릴게요. 장 보고 오셔서 예, 소리 지르시며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도 고단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신 8205번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장성에서 출장길에 휴게소 들러 소떡소떡 먹고 계신 우리 하양 늑대님 신청곡이에요. 키썸 맥주 두 잔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춘생과 함께 돌아올게요.

0: 빠르게 변하는 서울시티 도시 위 나 혼자 멈춘 듯해 검게 모든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들어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마저 움츠러들어 무서워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내 앞은 깜깜한데 다른 이들은 어쩜 잘만 웃고 사는 난 또 위 길을 걸어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양늑대님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뱀파이어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와 너무 신기한 문자가 왔어요. 3162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강릉을 떠나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스리님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문자 남겨요. 늘 듣던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반갑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해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해요 3162번님.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얼마 만에 찾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듣게 되신 걸까요? 아, 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자를 또 남겨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한참 같이 막 진짜 매일 함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조금 안 보이시고 좀 뜸해지시고 소식이 없고 하면 궁금하거든요. 네. 잘 지내실까. 또 거꾸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매일 방송을 함께 하시다 이제 우리 3162번님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든가 그런 상황에 방송을 못 듣게 되신다면 잘 지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가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근데 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연락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162번님도 종종 강릉 오시죠 고향에? 네. 타지에서 여러 또 고단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늘 힘내시고 푸근한 강릉이 늘 든든히 뒤에서 지키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3162번님 또 만나요 우리. 고맙습니다. 3430번님 오셨습니다. 문자 보내고 이제

0: 이제 문자 안 보내겠다고 단언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단칼에 하지 마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녀와의 이별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리디와 이별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이 찡해지셔서 아니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후회했다. 주대 없어 보이겠지만 그냥 평소대로 할게. 잘하셨어요. 네. 이런 건 주대가 아닙니다. 너무 잘 결정하셨고 그 왜 그 절제합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는데 3439님 예. 오늘의 이 상황은 그냥 뭐 에피소드였던 걸로 아 다행이다. 자, 우표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춘쌤이 오셨습니다. LP를 들고 예, 찾아주셨어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춘쌤과 함께하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우리 춘쌤 같이 보시면서 LP판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또 보시면서 오늘 같이 나누실 수 있어요.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하다 하다 이제 아유, 아 잠깐 존경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1: 아니 이거 잠깐 아니 이거 이제 저희가 수요일이 네. 월간 나만 되는 명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BG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하은 씨 왔던 날 지난주 큐시트 제가 이제 불렀는데 왜

0: 이거 제가 진을 왜 춘으로 봤지?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이거잖아요.
1: 아, 이 경박스러운
0: 거. 아, 이것도 아니었다. 한번 바꿨구나.
1: 바꿨죠. 끌레망진으로 바꿨었죠.
0: 아, 일단 아니. 가시죠. 예.
1: 어, 너 흑남부도 나와서 깜짝 놀랐어.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이는구나.
0: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 괜찮습니다.
0: 네, BG가 네. 그래요. 참
1: 괜찮습니다.
0: 감사해요. 네. 이해해 주셔서 역시 넓은 마음 우리 춘쌤과 함께 합니다. 나만 듣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아, 역대급이다. 이거 너무 너무했다 진짜. 예.
1: 괜찮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 뭐 뽕춘, 뽕춘까지 얘기
0: 그럼요.
1: 나왔는데요.
0: 또 네.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춘쌤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네. 자, 잘 지내셨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반기고 계세요.
1: 고맙습니다.
0: 네, 다들 너무
1: 뭐라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반겨주시고. 예.
0: 목마르게 보고 싶으셨대요. 목마르게 보고 싶었대.
1: 어우, 진짜 갈증이 심하셨나 보다.
0: 자, 이제부터 저희가 그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1: 네네네.
0: 자, 우리 춘쌤과 함께하는 나만 듣는 명곡. 오늘도 이제 또 노래들을 준비를 해주셨고.
1: 좀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은 타이트하게.
0: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약간 좀 실망했어, 그래서.
1: 아, 왜요?
0: 약간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잔뜩 있고, 원고가 한가득이고, 약간 이랬어야 되는데.
1: 아니, 그 준비한 곡을 다 못 트는데.
0: 애정이 좀 식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1: 아유,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네.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못 틀고, 킵되고, 세이브되는 느낌?
0: 네.
1: 못 들으면 너무
0: 아깝죠.
1: 배가 아파서.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타이트할지 모르겠네요.
0: 아, 일단 쉽지 않아요. 이거 다 소화하는 건 일단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돼요?
1: 소울디스. 올디스 but 굿디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0: 네.
1: 올디스 but 굿디스. 오래됐지만 네. 좋은 것들. 네. 올디스 but 굿디스인데 요거의 세부 약간 나눈다면 그러니까 소울디스는 올드 소울 올디스 플러스 소울 합쳐서 소울디스 그러니까 소울 플러스 올디스 예전 오래된 소울 음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이게 하나의 요즘 트렌드라고 불려질 만큼 약간 요즘 젊은 세대들이 펑키하고 네. 소울틱한 목소리 끈적하면서 약간 이런 음색이 좋은 음악들을 많이 선호하는
0: 그 약간 예. 이런 얘기 쓰 더티 섹시라는 표현 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약간 목소리 톤이 그런 색깔을
1: 네네.
0: 이렇게 소울디스에
1: 네네네.
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60년대 70년대는 흑인 소울 음악들이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메인스트림 음악들은 백인들의 락 음악들이 꽤 긴 시간 차트를 차지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듣던 음악들이 완전하게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라티노들, 히스패닉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멕시코에서 남미 쪽에 있던 분들이 이민자들을 애매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뭘 많이 들었을까요?
0: 어떤 걸 들었을까요?
1: 흑인의 소울 음악들과 백인의 음악들을 골고루 포크 음악들 막 섞어서
0: 섞였다.
1: 그러니까 퓨전된 거예요. 막
0: 섞였구나.
1: 섞여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소울 디스 또는 로우라이더 소울 그다음에 치카노 소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네. 방송에서 호르헤 산타나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라틴 음악과 약간 사랑 음악, 소울 음악이 골고루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음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0: 네네.
1: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음악들을 오늘 몇 곡 갖고 왔습니다.
0: 약간 또 이 계절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1: 저 요즘 요런 장르 음악들 아주 푹 빠져가지고 자주 듣습니다.
0: 네.
1: 자주 듣는데 이 로우라이더 소울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왜 요즘 그런 차 많이 못 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에 그 굉음 내면서 볼륨 막 크게 하고 쌩쌩 달리는 이게
0: 네.
1: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요?
0: 아니겠죠.
1: 미국에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 음악들을 굉장히 스피디한 막 빨리 달리고 오토바이 타고 빨리 달리는 그런 문화들
0: 네.
1: 그런 걸 크루징 문화라고 하는데 백인들은 빨리 달렸는데 네. 반면에 이 라티노, 멕시코계 쪽 이 친구들은 자기를 과시하듯이 천천히 슬로우하게 달리면서 네.

0: 그렇게 빨리 안 달립니다. 천천히 가면서 소울 음악들, 자신들이 좋아하는 소울 음악들을 차에서 볼륨을 크게 틀고 올드 클래식카를 천천히 드라이브하는 크루징 문화가.
1: 약간 좀 관심을 원하는구나.
0: 우리나라도 있죠. 네. 90년대 오렌지족까지도.
1: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0: 아니요. 경포 같은 데 가면은.
1: 요즘도 많은데 뭔가 새로운 거 많은데 90년대 오렌지족. 예.
0: 그리고 경포나 이렇게 유흥 관광지나 유흥 주점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가면은 뚜껑 열고 이런 차들이 있어요.
1: 네네.
0: 거기서 소울 음악들을 많이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라티노 히스패닉 계열에 있는 친구들은 소울 히트곡들을 듣지 않았어요. 같은 앨범에 있는 사이드 B에 약간 끈적끈적한 사랑 노래들을 많이 들었어요.
1: 에?
0: 그러다가 직접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음악을 하는 거예요.
1: 아, 듣기만 하다가.
0: 예. 네. 소울 음악과 본인들의 정체성에 있는 음악들. 멕시코의 뭐 볼레로라던가 마리아치 문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퓨전한 음악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게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브루노 마스가 새 앨범 냈어요. 예.
1: 거기. 그 느낌이구나.
0: 예. 브루노 마스의 리스크 이롤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딱 그 느낌이 치카노 소울, 그다음에 로우 라이더 소울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음악입니다.
1: 이게 첫 번째 트랙이잖아요.
0: 네네네.
1: 저는 첫 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
0: 깜짝 놀라죠.
1: 타이틀곡 말고
0: 네.
1: 타이틀곡을 듣고 이제 저스트 마이슬 듣다가 너무 좋다. 그래서
0: 좋죠.
1: 이제 노래 지금 앨범을 들어보자 해서 첫 번째 곡을 들었는데 이건 더 좋은 거야. 또 느낌이 다르게.
0: 더 좋은데 네. 재밌는 건 브루노 마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들이 펑키한 음악들인데 갑자기 앤더슨 팍이랑 합치면서 실크 소닉을 하면서 이 예전 음악들을 다시 구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 진짜 너무 고맙다.
0: 네.
1: 음악해줘서 너무 고맙다.
0: 그런데 이게 너무 실크소닉이 인기가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치카노 소울에 다시금 유행에 불을 붙이고자 이 곡을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1: 리스키로. 노래 뮤직비디오 보고 있으면 브루노 마스 지금 분명히 사랑에 빠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0: 네, 브루노 마스가 진짜 R&B 음악에다가 라틴 멕시코의 전통 사랑 노래 볼레로, 애절한 사랑 노래를 볼레로라고 하는데 그 볼레로도 있고 마리아치 음악. 마리아치들은 멕시코의 거리 악사들이에요. 기타 치는 왜 멕시코 모자 쓰고 네, 기타 치는 걸 마리아치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합쳐 있습니다. 거기에 관악기까지. 멋져요.
1: 들어봐요 그러면.
0: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볼륨 올리셨어요?
1: 네.
0: 네. 돌아가나요?
1: 들린다.
0: 자글자글.
1: 들린다.
0: 자,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로
1: 듣고 올게요.

0: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고 베리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듣고 진짜.
1: 좋죠.
0: 네. 낙화님께서 영화 속에 흐르는 노래인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낙화님 뮤직비디오 보시면 진짜 영화 같아요.
1: 이 세 가지 장르가 합쳐져 있어요. 소울, R&B가 밑 바탕이고요. 거기에 볼레로와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치, 그다음에 관악까지. 아, 이 사람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0: 꽃다운님께서 아이고 달콤하다. 춘쌤 덕분에 지금의 노동이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아, 여러분 지금 유튜브 창 오시면 우리 춘쌤의 어떤 분신과도 같은 판을 같이 보시며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1: 아유, 한 정말 기스 갈까봐.
0: 아, 네. 기스가 뭡니까 선생님? 네. 흠집 낼까봐.
1: 아유, 이게 얼마나.
0: 어머, 근데 얘는 판이 색깔이 너무 독특하네요.
1: 색깔 달라요. 네. 요즘에 이런 판들, 예전에는 전형적인 검은색들 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 형형색색, 무지개 색깔이 있고 별별 색들이 다 있습니다. 네. 꽤 많은 이런 색들을 선호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저는 색깔 있는 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질이 나빠요.
0: 아,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1: 아, 염료 때문에 섞이니까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음질적인 면에 약간 밑잡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0: 혹시
1: 있더라고요.
0: 혹시 그걸 느끼세요? 들으시다 보면?
1: 아, 상태에 따라 다르죠. 어떤 크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 색깔 있는 판들이 나왔을 때는 오, 슥슥한 소리도 있었고 약간 밑잡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0: 아, 이게 최근은 아니에요? 최근의 유행은 아니에요?
1: 네네. 예, 꽤 됐어요. LP판들. 좀 특이한 LP판들도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도는 LP도 있어요. 하트 모양 LP도 있고. 오, 별별 LP.
0: 하트 모양은 어떻게 돌지 그러면? 예,
1: 모양만 하트고 가운데 싱글판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 소리꼴만 있고 예쁘긴 합니다.
0: 눈속임이구나. 아,
1: 눈속임이죠. 상업성.
0: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속아줄 만하다.
1: 그렇죠. 네.
0: 아, 좋아요. 다음 곡 한번 가볼까요?
1: 방금 들으셨던 음악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 디 알톤스라는 팀입니다.
0: 그러면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노래 먼저 듣고 우리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소개만 해주세요. 제목.
1: 디 알톤스의 곡 다음. 좋네요. 엘시에로떼 꾀도 내가 하늘에서 널 돌봐줄게.
0: 아, 시작부터 너무 너무 좋은데?
1: 네. 스페인어로 불러요.
0: 저 남미 쪽이었나봐요.
1: 그러는가봐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우리 춘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만 듣는 명곡 김성춘입니다. 오늘은 소울디스 장르 곡들을 좀 준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곡 알톤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델 셀로 데 꾸이도.
9: 이 팀은 재밌는 게 처음에 2000년 초반 2015년에 결성을 했는데 처음엔 펑크 록 밴드였어요. 펑크 밴드인데 여성 멤버가 들어오면서 팀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빈티지 소울 음악 그리고 치카노 소울, 이 팀 멤버들이 다 라틴계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 라틴계가 왜 이런 음악을 해? 우리 전체 정체성 확립하자 이러면서 팀 색깔을 바꿨는데 너무 잘 바꿨습니다.
8: 아니 약간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되게 사랑에 빠지고 싶다기보다 빠져야 될 것 같은
9: 그렇죠.
8: 느낌이에요 진짜.
9: 이 볼레로라는 음악 장르 자체가 워낙
8: 죄 짓는 것 같은 사랑 안 하고 있어요. 막.
9: 남미의 루이스 미겔 음악들의 곡들이 이런 곡들이 많습니다. 꽤 좋아요.
8: 네.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낙하님께서 와 스페인이나 남미 여행 가서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또.
9: 이런 곡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사실 이런 곡 많이 좋아합니다.
8: 감기 걸리셔가지고
9: 아이고,
8: 아마 노래 들으시면서 좀

0: 축복이 되시면 좋겠어요, 낙하님. 네. 꽃담님은 지난번에 춘쌤이 들려주셨던 심성락 선생님 연주 너무 좋아서 LP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절판인지 품절인지 못 구했습니다. 오늘도 음악 수준 높아지고 있어서 좋은데 큰일이에요. 귀하지만 무서운 춘쌤 코너.
1: 아니 그 LP 바이닐이 정말 재밌는 게 딱 발매됐을 때 한정 발매예요. 기본적으로 500장 정도밖에 찍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팔 때 못 사면은 이게 프리미엄 같은 게 막 붙어가지고 구하기 힘들어지고 특히나 막 가격이 막 오르기도 하고 한 번 못 구하면 구하기가 힘든 LP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0: 일단은 빨리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군요.
1: 그렇죠.
0: 그리고 와, 소미네님께서 사진 보내주셨다. 하트. 와.
1: 빨간색도 있고 저그런색도 있고 정말 너무 많습니다.
0: 지우신 거 이제 파란색. 예. 바닷빛.
1: 바닷빛. 아.
0: 얘는 투명하네요. 이건 또 근데.
1: 옆에 있는 전 앰프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마란 뭐 회사의 굉장히 좋은 앰프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또 취미들이. 네. 예. 소미네님 또 사진 감사해요. 예, 이렇게 남겨. 가운데가 뚫려 있군요.
1: 네.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예. 네. 저런 LP 좋아합니다. 네. 이색적인 LP들.
0: 다음 이색적인 LP는 무엇일까요?
1: 다음은 퀴즈입니다. 네. 제가 LP의 재밌는 게 RPM을 막 조정할 수가 있어요.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천천히. 예를 들면은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스크래치도 이거 DJ들이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0: 우와.
1: 예. 재밌죠.
0: 아니 이거를 이렇게 LP판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네. 춘쌤이 한다는 이 모습.
1: 네.
0: 이색적인지.
1: 이 뒤로 돌리면 예전에
0: 저는 지금 이 노래가 뭔지 알고 듣거든요.
1: 모르겠죠.
0: 그죠.
1: 예, 이 곡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이 곡은 불렀던 가수 여자 가수. 예. 이 곡을 맞추라는 게 더 빠르겠나?
0: 그럴
1: 정하세요.
0: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노래 제목이 더 빠를 것 같아요.
1: 네, 노래 제목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0: 제가 어떻게든 다 해보겠습니다. 다 찾아내겠습니다. 예.
1: 제가 이 노래를 천천히 돌렸다가 빨리 돌렸다가 할 거예요. 뒤로도 네. 돌릴 거고요. 네. 우선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뒤로 돌리고 맞추시는 분 계시면은 오 진짜.
0: 아 신박하다 이거.
1: 네.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0: 아니 잠깐만 근데 왔어. 정답이.
1: 아까 네. 처음에 쯩.
0: 그죠 약간 느낌이 나왔죠.
1: 네.
0: 시루콩떡님 유튜브 창에서 정답을 주셨는데 일단 들어보죠.
1: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0: Red hearts,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이거 아는 노랜데 분명해. 고르는데? 왔습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익숙하시죠, 여러분?
1: 자, 이 정도면
0: 뒤로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는?
1: 뒤로 돌리면은 좀 이상하게 나가지 않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0: 궁금해요. 근데 알고 들으니까 저는 이제 알고 들으니까 가수의 목소리 누군지
1: 그렇죠.
0: 그리고 멜로디도 슬쩍슬쩍 이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춘쌤이 열심히 디제잉을 해주신 이 노래 제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못 보니까
1: 그 다람쥐들이 노래하는 것 같죠?

0: 왜 있는지 알아요? 클럽 DJ들이 예전에 클럽 DJ들이 믹스할 때 RPM 같은 걸 맞춰요.
1: 네?
0: 비트 수를 맞추기 위해서

0: 요거를 조정하면서 다음 곡과 전곡, 앞곡과 다음 곡을 똑같은 비트, 박자 비트에 맞추려고 요거를 넣는 거예요.
1: 아~
0: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1: 이걸 우리 춘쌤이 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앤셜리님, 천천히 돌릴 때 티가 딱 났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네네. 원곡이 어땠지 지금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
0: 이게 원곡입니다.
1: 지금 이렇게. 네. 네. 자, 요 제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노래 제목 기다립니다. 가수는
0: 브루노 마스 퓨처링 로제.

0: 아하 아하 끝났습니다.
1: 네, 정답은
0: 아파트죠. APT. 네.
1: 아니
0: 왜요?
1: 이런 얘기 이게 목소리 이제 여자 보컬이 로제씨잖아요.
0: 네.
1: 근데 로제 땡땡 아파트 그 브랜드 있잖아요.
0: 아 봤어 맞죠.
1: 아 아니, 어떻게 찾아내셨지 이거? 아
0: 대단하시네요.
1: 네.
0: 진짜.
1: 네, 로제 땡땡 아파트. 아. 이제 깜빡 속을 뻔했다.
0: 카사비앙이라는 네. 밴드도 있는데.
1: 네. 네, 로제 땡땡 아니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였고요.
0: 네,
1: 지금 뭐 뒤로 돌리면 자꾸 그러면 귀신 나온다. 뭐.
0: 아 맞아요. 예전에 피가 부족해 그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네. 이런 얘기도 또 주셨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한 분만 갈게요.
0: 네.
1: 시간이 없어서.
0: 아, 누구?
1: 아 정답 아파트 퇴근길 나만의 아파트로 고고 해주신 4255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1: 주소 성함 주세요. 퇴근길 즐겁게 함께해 주십시오.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퀴즈도 풀었으니 다음 곡 만나볼까요?
0: 이번에는 빨간색 판이에요. 예쁩니다.
1: 네.
0: 따끈따끈한 신부 올해 5월에 나왔던
1: 너무 예쁘다.
0: 네, 나온 앨범이고요. 네. 스티븐 산체스라는 가수의 네네. 곡을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트롯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보시죠.
1: 네네.
0: 보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예전 노래를 듣고 트로트에 빠지는 그래서 나와서 트롯 경연대에 막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외국 똑같은가 봐요. 이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올디스 팝들 뭐 네킹콜이라던가 프랭크 시나트라라던가 뭐 플라터스 같은 음악들을 네. 듣고 자란 이 친구가 그런 음악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8살에 어린 나이에 직접 자기가 곡을 만들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앨범을 내라. 그래서 Until I Found You라는 곡을 한 곡을 발표를 합니다. 요게 딱 빈티지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1: 맞아요.
0: 예, 이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10억 스트리밍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이럴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정말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데 엘튼 존이 이 사람한테 반한 거예요. 이 목소리에. 그래서 글리스톤베리 락 페스티벌에 초청을 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또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잠시의 휴식을 갖고 2026년 5월에 2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Love, Love, Love라는 곡인데 이제 재밌는 게 너무 끊임없이 달려왔나 봐요. 앨범 내자마자 휴식 갔어요. 나 휴식하겠다. 나 너무 힘들다.
1: 지쳤구나.
0: 번아웃 돼가지고.
1: 갈아 넣었네 완전 앨범에.
0: 그랬는데 이 앨범이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너무 좋습니다. 요즘 집에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앨범이 이 스티븐 산체스의 앨범인데
1: 네.
0: 그 가운데 Love, Love, Love라는 곡을 다음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네 오늘.
0: 아, 대단한 사랑꾼입니다.
1: 네.
0: 그리고 들어보시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 빈티지 소울의 느낌 그리고 치카노 소울이랑 약간 다른데 멕시코계지만 약간 흑백 영화에서 막 볼 것 같은 그런 음악.

0: 여유가 느껴진다. 이런 리듬의 음악들 뭔가 휴식을 주는 것 같다. 여름 휴가 온 기분이다. 경쾌하다. 춘생 감사합니다. 문자들을.
1: 휴가지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같은 생각했던 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느낌?
1: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러브 러브 러브.
0: 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사랑을 안 한다고?
1: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0: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저 엄청 쉽게 넘어가. 이런 노래 한 곡이면 지금 채팅창에서 이건 딱 작업 걸기 좋은 노래라고 누가 말씀 주셔서
1: 춤추고 싶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 까망님께서 네. 그래서 투둘레님도 문자 주시고 해서 이런 거 이제 노래 틀면 바로 홀딱 넘어간다 이거인데.
1: 아니 부르는 사람은 네. 홀딱 넘어갈 정도죠. 네.
0: 뒤도 안 들어오고 간다.
1: 네. 이 바리톤 목소리 굉장히 분위기 있고 약간 또 하이에서는 가성까지 쓰면서 아, 이 스티븐 산체스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0: 20대 초반인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 목소리가. 아.
1: 20대 초반에 나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듣다 보면은
0: 방송하셨죠. 뭐. 음악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음악 들으며.
1: 네. 똑같은 음악을 하고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듣고 했는데 난 도대체 뭘 했을까? 아, 역시 노래를 해야 된다.
0: 아, 또 결과 또 그렇게 되나요?
1: 불현듯하네요. 예. 네.
0: 자, 그러면 혹시 이게 마지막 곡인가요?
1: 네. 오늘은 시간 맞출 것 같아요.
0: 아, 이거 너무 이례적인데?
1: 제가 네. 시간 딱 아까 아파트도 네. 살짝 중간에 틀었거든요. 시간 아끼려고.
0: 아, 나름 지금 우리 춘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
1: 네네. 네.
0: 그러면 어떤 곡일지 소개를 해주시기 전에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1: 아, 광고 들을 시간이군요.
0: 뭔가 지금 안 들으면 되게 또 촉박할 것 같아요.
1: 알겠어요.
0: 제가.
1: 네, 여유
0: 빨리
1: 있게
0: 듣고 와서 네, 노래 네. 감상을 해보죠.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0: 휴 이제 마음 놓고
1: 네네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간 딱 보면서 네.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어떻게 이 시간을 모르는구나. 준비한 시간
0: 노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몰라.
1: 깜빡했네요.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잘렌 응공다.
0: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1: 잘렌 응공다라는 네. 가수고요. 이 시대 최고의 소울 부활주의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 실제로 직접 악기 다 연주하는 멀티 연주자예요. 앞에서 아까 디 알톤스 음악 소개했죠. 같은 레이블에서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이 1960년대, 70년대 여기 모타운 사운드 흑인 소울 음악들을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을 해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영향, 음반 수집가예요, 내 아버지가. 소울 음악들, 재즈 음반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뭐 마이걸 불렀던 템테이션스나 이렇게 모타운 사운드의 음악들에 푹 빠져서 그런 걸 듣다가 직접 내가 연주도 해야겠구나. 드럼, 기타, 피아노, 보컬 아주 모두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19살 때 이 사운드 클라우드 아까 그 친구처럼
0: 스티븐 산체스처럼 네.
1: 사운드 클라우드에 그 곡을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영국 리버풀의 예술학교에서 연락을
0: 와. 와.
1: 입학 제안합니다. 근데 이 리버풀 예술학교가 비틀즈 폴 매카트니가 설립한 학교예요.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편도 비행기 표 한 장 딱 들고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에서 활동해요.
0: 그렇군요.
1: 영국에서 주 활동 무대가 영국 쪽이고요.
0: 잘렌 응공다.
1: 네, 잘렌 응공다. 그리고 제2의 마빈 게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목소리 창법. 특히나 처음 들었을 때 여성 복고 여잔 줄 알았어요.
0: 너무 네, 궁금하다.
1: 팔스토 창법을 쓰는데
0: 네?
1: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미디 음악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다 실시간 자기가 연주 다 하고
0: 자기 연주자니까. 네, 네. 네.
1: 굉장히 웅장한 스트링 같은 거 쓰시고 네. 그다음 아날로그를 철저하게 이 뎁톤 레코드라는 레이블 자체가 네. 디지털 음원 안 하고 릴데크에다가 직접 녹음.
0: 세상에 그 수고를 네. 한다고.
1: 네. 네. 옛날 방식 빈티지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0: 와.
1: 그리고 이 친구가 2023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그 데뷔 앨범 가운데 If You Don't Want My Love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 이 음반 사고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을 들을 때마다 한 음반 딱 걸면 A면 다 듣게 돼요. 한 면 다 듣게 되고
0: 네.
1: B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아까 스티븐 산체스만큼이나 떠오르는 시네로 소울 쪽에서 많이 주목받는 팀인데 아까 제가 로우라이드 소울 그다음에 이 치카노 소울 이런 장르의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 이 듀란트 존스 앤 더 인디케이션스라는

0: 팀, 요 팀의 음악도 플라워라는 곡인데 요걸 사실은 준비를 해놨는데 밀렸어요.
1: 아,
0: 못 틀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See Sacred Soul, 다음에 See Hot Tones라는 팀도 있고 54 울트라라는 팀, 요 팀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네. 추천 음악까지 가셨는데
0: 아, 네.
1: 예, 지금 마음이 급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다 오늘.
0: 네, 그리고 네. 실제 이런 장르 음악들이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음악들도 특히 저는 요즘 트로트 방송 그렇게 즐겨보는 편 아닌데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예전 음악들 50년대, 60년대 뭐 배우의 음악부터 네. 전 장르의 음악들을 골고루 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세대가 어떤 음악을 듣고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예전 것들 더 이상 현대적으로 더 이상 나갈 게 없어도 이런 음악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전반적으로 선곡들이 이제 되게 사랑꾼 같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참 많아서 뭔가 마음도 좀 몽글몽글해지고
0: 소울음악이 그런 곡들이 많아요.
1: 네. 마지막 가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잘렌 응공다의 If You Don't Want My Lov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혹시 모르니까 플레이를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1: 네. 아 좋습니다.
0: 잠시만요.
1: 네.
0: 끝났어요.
1: 앞
0: 마지막
1: 트랙 끝났고.
0: 끝났고 이제 빈명. 이거 예전에 못 맞추면 안 됐거든요. 이제 나오는 곡입니다. If you don't want my love. 딱 마빈 게이 같은 느낌이죠.
1: 그러네. 지금 다들. 진짜 남자 보컬이라고요?
0: 네.
1: 진짜 여성 보컬이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면 여성 보컬로 알겠어요.
0: 저도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어머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유튜브 창 통해서 지금 또 판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수염이 많습니다.
1: 너무 이렇게 고운데 목소리가 와.
0: 네. 잘렌 응공다.
1: 네.
0: 최근에 앨범 하나 더 나왔어요. 그 앨범은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와야 돼요.
1: 곧 우리도 같이 들을 수 있겠군요.
0: 이 예약 판매로.
1: 우리 춘쌤한테 저희가 이제 주식 안 하고 판테크 하신다고 춘쌤이.
0: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판 살 때마다 이걸 주식으로 다 바꿨으면 어떨까.
1: 아니요. 우리도 춘쌤 덕분에 이렇게 귀요광하니까 절대 바꾸지 마세요. 취미 바꾸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이 곡 끝곡으로 네.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준쌤.
0: 네.
1: 고맙습니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0: 안녕.
1: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김성춘.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의 선행을 선례로 여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차츰 당연한 걸로 여기곤 합니다. 그건 네가 가장 잘하잖아. 아이, 지난번에도 네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부탁해. 와, 역시 이건 네가 전문가야. 아무렇지도 않게 귀찮은 일을 떠넘기곤 합니다. 진척이 느린 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안 돼 보여서 도와줬더니 다음부터는 아예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내 일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부탁하던 일이 서너 번 거듭되니

아주 자연스럽게 지시나 명령이 되곤 합니다. 설례를 남기지 말아야 하나?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 선행의 후유증이 무서워

균형 감각과 형평성과 무엇보다 내 선한 의도가 관행이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죠. 착한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기보 리피트 들었습니다. 와, 이 오프닝이 요즘 제가 겪는 이야기인 줄. 이런 일이 심해서 방전돼서 결국 절연 중입니다. 조영 씨가 보내셨네. 예. 네, 뭐 같은 얘기죠. 유승환 감독 영화에 보면 유승범 씨가 대사를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그러니까요. 디보우의 위피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1부, 2부, 3일 제약,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키움증권, 멕시칸, IS동서,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마키 마크 앤드 펑키 번치 굿 바이브레이션스 595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마키 마크는 지금은 뭐 영화 배우로 완전 유명한 마크 월버그입니다. 도니 월버그의 형. 아, 동생이구나. 예. 마크 월버그 동생 맞죠? 아, 동생 맞을 거예요. 예. 마크 월버그도 원래는 저 뉴키즈 온 더 블록 멤버로 들어갈 뻔했대요. 근데 본인이 사행했다고.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 굿 바이브레이션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2883번으로 청해 주신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스카 티슈

네, 넬슨의 After the Rain 들었습니다. 한때 이 밴드가 꽤 인기 있었는데 그 예전에 초기 락앤롤 스타 리키 넬슨이라고 있어요. 리키 넬슨. 리키 넬슨의 그 쌍둥이 아들 두 명이 프론트로 나온 밴드입니다. 넬슨. 네. After the Rain. 이동환 치고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Red Hot Chili Peppers의 Scar Tissue였고요. 이한진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Red Hot Chili Peppers의 앤서니 키디스가 한국 여행 왔다는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광장시장에서 찍은 사진도요. 오...

이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앤서니 키디스. 오,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광양시장에서 뭐 빈대떡 먹나? 아니 이제 아니 미국에서 월드컵 보고 있지 왜 여기 왔지? 아니 뭐 아 축구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예. 하긴 저같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예, 북중미 월드컵이면 이번에 이게 아 어디서 이거 들었는데 진짜 웃었는데 나도 예, 북중미 월드컵 하니까 야 월드컵이 뭐 북한 중국 미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거야? 야 아, 웃자고 하는 얘기죠. 예. 북미 중미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아우 뭐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예, 지금 뭐 이변도 많고 또 메시와 음바페 아 이것도 거기다 이제 호날두까지 골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오늘 와 점점 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흥미진진 점입 가경. 자 우리는 뭐 어쨌거나 그래도 내일 10시에 예,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죠. 물론 뭐 우리가 이기거나 비겨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고요. 그 AI가 32강 대진표를 미리 짜놨던데 아, 예상 대진표죠. 32강전에서는 우리가 스위스하고 붙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군요. 스위스하고는 야 우리가 또 아픈 과거 한번 있죠. 예. 그 스위스한테 한번 복수전 한번 펼쳐야 되는데 비교도 우리가 첫 경기에서 체코로 이겼기 때문에 조 2위는 무조건 확보입니다. 예. 그럼요. 무조건 예. 내일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자, 8140번으로 남편하고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최애 곡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야죠 그럼. 예. Capital Cities, Safe and Sound.

0: 네, 캐피탈 시티스의 Safe and Sound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음악 몇 곡? 아, 다섯 곡이나 나왔구나. 예, 깜짝 놀랐네. 아, 벌써 광고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요. 와, 시간 참 빨라요. 예.
1: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6: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은 꼭 우산 챙겨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우선 지금도 부산, 울산 쪽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남부와 경북 동해안, 또 경남권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강원 남부 동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40mm까지 예상이 되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소나기로 내일 오후에 쏟아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최대 60mm,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80mm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돌풍이 불고 벼락에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오면서 낮 기온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많이 덥지 않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중요한 말을 남긴다. 투르겐에프의 첫사랑에서 아버지는 신신당부를 한다.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해라. 16 소녀는 첫눈에 공작의 딸에게 반해 단번에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사랑하는 그녀는 자신의 숭배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즐길 뿐이다. 어느 날 그녀도 사랑에 빠졌다는 걸 눈치챈 소년. 그는 첫사랑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다. 첫사랑 때문에 그의 세계가 다 무너질 듯 흔들리고 만다. 사랑은 종종 사람을 망가뜨리고 만다. 숭배와 복종, 욕망과 유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사랑은 본연의 순수함을 훼손시킨다. 사랑은 옳고 그름 따위 또는 진정성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권력 삼아 자신의 숭배자들을 놀리던 그녀. 사랑 앞에서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여서 그녀는 남자로부터 채찍질 당하고서도 기꺼이 그 상처에 입을 맞춘다. 사랑, 그 중에서도 첫사랑만큼 뜻대로 되는 법이 없는 건 또 없을 것 같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로 유명한 사뮤엘 베케트가 투르겐에프의 첫사랑을 읽고 패러디한 작품을 내놓았다. 아일랜드인인 베게트는 낯선 글쓰기를 위해 영어 대신 프랑스어로 이 단편을 썼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향에서 때때로 보내오는 그림엽서나 받아보는 그런 추방이다. 베게트의 첫사랑에선 주인공이 내뱉는 위의 대사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다. 첫수는 오늘 베게트가 그려 보이는 저녁의 벤치와 첫사랑 생각을 한다. 나는 이전에 사랑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예비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주인공은 저녁의 벤치에 함께 앉았던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사랑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주인공이 사랑일 거라고 믿은 그게 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자각에 그는 도망치고 만다. 어쩌면 나한테는 다른 사랑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랑이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되는 것들을 여지없이 까발리며 사랑 신화를 깨뜨렸기에 베게트는 투르겐에프를 오마주한 게 아니라 패러디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죠? 메이우드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자, 6시 38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최은주 씨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아저씨, 저랑 같이 공연 보러 다니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백햄을 들으면 행복해진대요. 아저씨, 오래 사셔야 한다고 전해달래요. 가로 열고, 분명 아저씨는 왜 직접 메시지 안 남기냐고 하실 듯. 네. 그래, 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근데 오래 살 계획은 없는데요. 근데 지루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면.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게 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동안 건강해야죠. 아, 그리고 오래만 산다고 이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니는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오래 지속되는 게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러면 방송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목이 안 좋아서 노래 쭉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방송사에서 써주지도 않아요. 아유, 이 비속어 한번 씁니다. 이 방송국 놈들이 의리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막 와 선생님 막 아우 선배님 아우 형님 막 이러다가 필요 없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 헤어져야겠네요. 예 그러거든요. 예 이게 참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다 그냥 필요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필요한 캐릭터가 돼야 방송에 써주는 거죠.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0628번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뭐 라디오라고 써진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와, 철수 DJ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너무 훈남으로 잘 나왔어요. 아, 라디오 레시피라는 책이군요. 예. 아, 기억나네요. MBC 라디오에 PD하던 양반이 그때 MBC의 이 진행자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라디오 레시피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제 얼굴 앞에 2973번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노래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응원차 신청합니다. 야, 이게 칼리드의 톡인데 이거 이 노래 나왔을 때 히트할 때 손흥민 선수가 요즘 이거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7년 지났거든요. 다른 노래 들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다른 노래 들을 겁니다. 그래도 야, 내일 전 우리 축구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시작

케야,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야 우리 축구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7947번. 그래서 내일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배순탁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4대 1. 4대 1로 이긴다. 예. 신혜림 씨는 2대 0. 저는 예,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길 겁니다, 그냥. 아니, 사이비 전문가가 무슨 스코어까지 얘기를 해요. 김태석 씨는 3, 4부 유성훈님 기대됩니다. 오늘 3, 4부에 가수 유성훈 씨 나오실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가서 유성훈 씨 나오는 것도 보인 라디오로 나가는 건가요? 보인답니다. 예, 보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분들은. 자, 아무튼 예,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좋아했던 곡 칼리드 디스클로저 노래 제목은 톡 듣겠습니다.

0: 네, 캔들 글라마, 이거 시저, 올드 스타스 들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칼리드의 톡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0: 다시 편집해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아, 5724번으로 예. 오늘 서울 국제 도서전에 다녀왔습니다. 배순탁 작가님이 참여한 안정판 책도 사고 구경도 할 겸 갔는데 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입장 팔찌 맞는 데만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피엔스가 많은 줄 몰랐네요. 책 몇 권 사고 구경하는데 완전 기빨리고 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인간 선언. 그래서 더 휴먼 리그의 휴먼 신청해봅니다. 근데 진짜 이분들이 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출판 시장이 별로 안 좋던데. 뭐 한가래는 굿즈 때문에 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 어쨌든 뭐 그렇게 가서라도 책이라도 한 권 사시면 좋은 거죠. 예. 배순탁 작가가 참여한 인간 선언으로 사시죠 뭐. 기왕 사는 김에. 자, 3, 4부 예. 가수 유성은 씨와 함께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강연에서 물어봤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많이들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한다죠.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군가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한답니다. 피해자는 기억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기가 한 짓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기억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한테도 상처를 안 줬나? 혹시 나도 그 뻔뻔한 가해자 중 하나는 아닐까? 곰곰 짚어볼 일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잘 들었습니다. 예, 유성은 씨의 B.O.K. 들었습니다. 와, 벌써 2013년에 나왔어요, 이게? 오.
0: 네, 제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와, 그렇게 오래됐나, 우리?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성은입니다.
1: 처음 만나는 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왜 처음 만날까?
0: 그러게 말이요.
1: 방송사 뭐 복도에서라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까?
0: 일단 방송이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선 뵌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나가다도 못 뵌 것 같아요.
1: 진짜 초면이네요.
0: 네네네.
1: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초면이란 얘기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도 초면이란 얘기죠.
0: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성입니다.
1: 대표로 그럼 자기소개 좀 하시죠. 예.
0: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에 방금 들려드린 BOK라는 노래로 데뷔를 한 유성은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데뷔한 지 그럼 벌써
0: 13년이
1: 지났네.
0: 네. 네네.
1: 와, 13년 전에 저 유성은 씨를 지금의 유성은 씨가 만난다면
0: 네.
1: 뭐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없어요?
0: 13년 전에 유성은을 지금 제가 만난다면요. 좀 더 열심히 살아라.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1: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크게 웃으니까.
0: 아, 귀 아프시죠? 죄송해요.
1: 아니. 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했어요?
0: 제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1: 너무 놀러 다녔어요?
0: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제 생각엔 돌아가도 열심히 안 될 거예요.
0: 저 제 인생에 약간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잘할 수 있었을까? 절대 다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래도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1: 그 말은 할 수 있죠 뭐. 말. 너 좀 열심히 해야 돼.
0: 네.
1: 아직 너무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0: 네.
1: 광고 뒤에 본격적으로 유성은 씨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B.O.K.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워낙 사실 또 백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뭐 요즘 가요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려워요. 예.
1: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아, 훨씬 음악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싶고 많은 노래를 알고 싶었는데 커갈수록 그 옛날에 듣던 노래가 좋아서 자꾸 그때 노래를 제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새로 나온 가수들 사실 어린 저도 잘 모르는
0: 아니 거. 저는 새로 나온 음악들도 계속 들어요. 아. 근데 팝 음악만 아, 들어가지고 가요는 잘 모릅니다. 네. 미안해요.
1: 아닙니다.
0: 잘 몰라서. 네. 자, 유성은 씨는 저 언제부터 가수가 되려고 했어요?
1: 가수가 되고 싶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때?
1: H.O.T 선배님들의 캔디를 보고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던 거.
0: 내가 캔디야 이러면서.
1: 네. 그리고 진짜로 오디션을 도전했었던 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도전을 했었어요.
0: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어요?
1: 사실 1차에서 떨어지긴 했는데요.
0: 아, 떨어졌어.
1: 그 시기에 방송했었던 프로그램이 그 박진영 선배님의 99%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출된 가수들이 원더걸스 선예님 아니면 2AM 조건님 이런 분들 오디션했었던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갔는데 그때는 노래를 그다지 잘 못했는지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노래방을 전전하였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 떨어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군요.
1: 네.
0: 저것들이 나를 나의 진가를 몰라보는구나.
1: 아 그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고 오디션 되게 떨리는 거다. 그냥 그때는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어쨌든 뭐 그 정도 이 정도 시련으로 나를 꺾을 수는 없다.
1: 그렇죠.
0: 계속 도전하겠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계속 도전한 거예요?
1: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배워야겠다. 정식으로 배워야겠다.
0: 아 노래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네네, 이 생각을
1: 네네,
0: 했어요.
1: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0: 고2 때
1: 열심히 이제 제대로 배워 봐야겠다 해서 고3 때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교를 이제 음악 실용음악과를
0: 네,
1: 네. 갔습니다.
0: 아니,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떨어졌는데
1: 네.
0: 그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좀 배워 봐야 되겠다 하는 네. 거는 고2라면요.
1: 네. 시간이 꽤 있죠.
0: 5년의 공백이 네. 있는데
1: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오디션 나가는 거야. 너 취미생활처럼 해. 약간 이 가족들 분위기도 그런
0: 아,
1: 거고.
0: 이걸 전문적으로 제대로 네. 하겠다는 네네, 생각은 네네, 없었군요.
1: 네네네. 그러니까
0: 고2 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1: 고3의 입시를
0: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실용음악과에 다니면
1: 네.
0: 진짜로 뭐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잠깐.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 이거?
1: 아닙니다. 이러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일단 배우는 것도 일단은 학원에서 요즘은 사실 다 잘 가르치긴 합니다만.
0: 아, 학원도 많이 있죠.
1: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서는 드럼을 배우면 드럼 개인 레슨을 받고 기타를 하면 기타 개인 레슨을 하는데 학교에 가면 합주를 할 수 있으니까.
0: 아, 이거저거 음악에 네.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접할 수가 있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 치기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 음악이 좋네 저 음악이 좋네 이런 논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본인에게 그냥 크게 음악하는 데 도움이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교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일도 많이 주시고
0: 그 뭐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도
1: 네.
0: 가수들의 백업 보컬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요.
1: 네. 그게 저희 전공 교수님께서 코러스 한번 일해봐라.
0: 해봐라.
1: 네,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가이드 보컬이나 코러스 네.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하다가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또 도전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가수들 백업 보컬 하다 보니까 아 저것들 나보다도 못 부르는데 내가 이거 뒤에서
1: 아닙니다.
0: 코러스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1: 아닙니다.
0: 이거죠?
1: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나도 저렇게 주목받고 싶다. 나도
0: 아 저렇게
1: 싶다.
0: 되고 싶다 나도.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커졌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더 동경 가까이서 보니까 더 동경하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또 도전 막 이거저거 했어요.
1: 네.
0: 그러다가 드디어 보이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오늘 유성훈 씨와

0: 여기 이제 나가서
1: 네.
0: 준우승까지 했네.
1: 맞습니다.
0: 우승자는 누구였어요?
1: 손승현이라는 친구.
0: 아, 손승현?
1: 네.
0: 그때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 모양이네.
1: 맞아요.
0: 어. 이게 미안한데
1: 네.
0: 아니 손승현보다는 내가 나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다.
1: 그 장점이 다르다. 가진 무기가 아.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손승현 양의 이 폭발적인 가창력과 성량이 라이브 무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0: 아니 유성훈 씨도 나름 폭발적 아니에요?
1: 저는 사실 약간 조용조용한 노래를
0: 아, 그래요?
1: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안 되겠다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라고 그때는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 손승현은 괴물처럼 성장을 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아까 성훈아 너 더 열심히 해야 돼라는 생각하게 된 게 손승현 같은 친구를 보고
0: 아.
1: 너 거기 안주해 있으면 안 돼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날 본인이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1: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 정신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정신 건강은 늘 중요하죠. 예예. 예.
1: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난 이걸 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또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0: 아.
1: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스트레스 푸는 게 더 중요하다. 가수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1: 아, 이거 말이 할수록 좀 이상하게
0: 아니. 아 중요 스트레스는 주로 뭘로 풉니까?
1: 전 잠,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내는 거.
0: 잠.
1: 네. 자고 일어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0: 잠 한 번에.
1: 그런 편이죠.
0: 굉장히 긍정적이네 사람이.
1: 네.
0: 그 좋은 거죠.
1: 네.
0: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도 야 일단. 잠을 잔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러고 자.
1: 맞습니다.
0: 아침 일어나면 그래 뭐 아유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이미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걸로 끝은 아니고 그래도 어제 욕 먹은 거는 좀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서 다시 잘해서 다음에 인정받으면 되지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막 계속 그때 욕 먹었던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 음악을 그 안 하고 있을 때는 주로 뭘 합니까?
1: 주로요? 전 누워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0: 그거예요? 누워있을 수 있는데 왜 앉아있냐?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히 그 마인드입니다. 네.
0: 앉아있을 수 있는데 왜 서있냐?
1: 네네네.
0: 이런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내가 쉬어도 되면은 약간 좀 느슨해 자세도 느슨해
0: 약간 반 눕는 상태로 네.
1: 근육이 좀 없나 봐요.
0: 아니 그렇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가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나이고
1: 네.
0: 유성은 씨 나이는 막 뛰어다닐 나이인데.
1: 근데 바깥에 야외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그러나 주로 뭘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누워 있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등산도 즐겨 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
1: 다이어트를 이건... 등산으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러닝머신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TV를 봐라 해도 언제 끝나지? 나 몇 분 뛰었지?
0: 단조롭죠. 네, 단조롭죠. 예.
1: 그래서 이제 등산 자전거 이런 건 풍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좀 취미를 붙였습니다.
0: 아 등산을 그래 서울 근교 산은 다 올라가 봤어요?
1: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고 내려와서 막걸리가 너무 맛있잖아요.
0: 그거 어렵게 등산하고 그 또 막걸리를 마신단 말이에요?
1: 막걸리에는 뭐. 유산균이 들어있어가지고
0: 괜찮죠.
1: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0: 아, 저는 술을 아예 안 마시니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 이제 데뷔하신 지도 13년 됐잖아요.
1: 네.
0: 뭐 어쨌거나 본인은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했을 거고요.
1: 네.
0: 계속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죠? 분명.
1: 그럼요.
0: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1: 저요?
0: 목표가 있어요?
1: 목표요? 목표는 평생 다른 일 안 하고 음악으로 먹고 살기.
0: 아.
1: 그게 목표입니다.
0: 지금까지도 뭐 다른 일을 한 적은 없잖아요.
1: 레슨도 하고 그것도 음악의 일환이긴 하지만.
0: 학교에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뭐 그래요.

0: 네네네네네.
1: 레슨도 하고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가수라는 직업, 뭐 배우라는 직업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수입이.
2: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 꽤 있죠.
1: 네.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2: 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괜찮지만.
1: 네.
2: 할 수 없이 하는 네, 한 네, 상황은 네. 안 왔으면 좋겠다.
1: 네.
2: 그러려면은 열심히 해야죠.
1: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그럼 노래를 한 곡도 들을까요?
1: 네.
2: 요거는 최근에 나온 미니 3집
1: 더 메테오 이스 글로잉인데요. 유성 메테오가 이제 제가 이름이 유성은이니까
2: 아, 아.
1: 유성은 빛난다라는 의미로 네.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2: 아, 메테오 이즈 글로잉.
1: 네.
2: 네. 노래 제목은 글로잉.
1: 네.
2: 듣겠습니다.

0: 유성훈 씨의 글로잉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예, 미니 3집 The Meteor is Glowing의 타이틀곡입니다. 이게 음반을 굉장히 오랜만에 내신 건데 그렇죠?
1: 미니 앨범이 11년 만에 나왔어요. 싱글로 계속 활동하다가
0: 싱글은 종종 네. 냈었는데 네. 앨범은 네. 11년 만에?
1: 맞습니다.
0: 뭐 앨범 내는

0: 시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회사도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0: 아, 그 사이?
1: 네.
0: 유성은 씨의
1: 네.
0: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았군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도 이번 앨범에는 전곡을 다 작사 작곡하셨다면요?
1: 네, 맞아요. 그 전에 싱글에서는 가사 작사하는 참여했었는데 이제 곡까지 쓰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실 그 우여곡절 중에 공백 기간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때 요즘 많이들 하는 송캠프 이런 데를 가서 탑라이닝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전화위복처럼 그 남는 시간을 다행히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써서 이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0: 아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했는데
1: 네.
0: 대표적인 것만 한 개 얘기해 주실래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1: 전에 있던 회사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열심히 해결을 하시려고 했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1년 넘게 아무것도
0: 못하고
1: 네. 앨범도 못 내고 뭐 아무것도 못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0: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된 거지 뭐.
1: 그럼요. 있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음악을 만들 때
1: 네.
0: 작사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곡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가사를 씁니까?
1: 일단은 그 테마 아니면은 컨셉 같은 건 미리 정하고
0: 정하고
1: 이거는 뭐 사랑 얘기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별 얘기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친구 얘기였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정하고 멜로디를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작사를 합니다.
0: 그러니까 멜로디를 우선 만들어 놓고
1: 네.
0: 멜로디는 뭘로 만들어요?
1: 멜로디는 이제 먼저 비트메이커 친구가 이제 보내주면은 거기에 계속 흥얼흥얼 해보면서 좋은 멜로디를 찾아서 녹음을 그냥 아무 말로나 녹음을 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
0: 막 외계어 막 들어가가지고
1: 네.
0: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1: 문법 안 맞는 영어 그냥 아무거나 막 하거나 그냥 랄랄랄라 하거나
0: 그건 뭐 우리 때부터 그렇게
1: 네. 그런 뒤에 가사를 붙입니다.
0: 음악이라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또 내가 만들었는데 참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은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중간에 막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1: 네.
0: 아, 얘 음악을 그만둘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봤나요?
1: 음악을 그만둬야 된다기보다는 약간 좀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되면서 약간 자포자기인 상태? 앨범은 내나
0: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요?
1: 안 될 거라기보다 관심이 없어도 상처받지 말자 그냥 그냥 그러니까 차트도 잘 안 보고 반응도 잘 안 보게 되고 약간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태예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내 귀엔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근데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참 그 간극을 메운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1: 네.
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음악을.
1: 네.
0: 그리고 내 생각엔 이 음악이 괜찮아요.
1: 네.
0: 근데 대중들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
1: 네.
0: 그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1: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 그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노출시켜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저를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귀에 닿았을 때 이 노래 누구 노래지? 이 멜로디 찾아듣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많은 노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1: 네.
0: 유성은 씨 본인은 내 음악이 대중들에게 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안 된 이유는 순전히 홍보 부족이다. 이건 회사의 능력 부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닙니다.
0: 아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1: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자주 내고 하려고.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내자고 하면

0: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아.
0: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제 마음에 쏙 들고 다음 앨범도 그렇게 쏙 드는 앨범을 냈으면 좋겠다.
2: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0: 네.
2: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음악인데 내 마음엔 들어야죠, 최소한.
0: 맞아요.
2: 근데 예전에는 나는 이거 조금 더 모자란 것 같은데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낸 경우가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0: 맞죠. 왜냐면은 그걸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딱히 대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열심히 더 푸시를 했고요.
2: 그럼 뭐 이번 앨범은 잘 안 돼도 되네 뭐.
0: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광고 뒤에 이제 쉘로우 들을 건데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쉘로우예요?
0: 네, 스타이즈 본
2: OST. 기대가 되는데. 4회 다시 만납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요즘 비가 좀 잦게 내려서 우산 겸 양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 지방도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밤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도 커서 많은 곳은 최대 80mm까지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오면서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 오릅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샬로우 들었습니다. 스타이즈 본 사운드트랙에서 예. 이거 원래 저 사운드트랙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같이 부르잖아요.
0: 맞습니다.
1: 저한테 부르자고 그럴까 봐 긴장했네.
0: 전 방금 전에
1: 비웃는 거예요 지금?
0: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부탁했으면 불러주셨을 텐데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1: 아니. 제가 뭐 브래들리 쿠퍼만큼 정도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0: 오 다음에 그럼 저 불러주시면.
1: 농담이에요. 자 유성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야 이거? 2015년에는 드라마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0: 네.
1: 배우로?
0: 네.
1: 아니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였어요?
0: 아 그게 7.8기 구해라라는 드라마였는데 음악 한 이제 학생들이 음악을 하면서 서로 끈끈해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노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극중 역할이 가수들에게 오디션 신청이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예, 그 드라마를 찍었었습니다.
1: 아, 못 봤네.
0: 안 보셔도 됩니다.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1: 본인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죠?
0: 아 처음 도전이라 연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뚱뚱해서 가수로 성공 못하는 역할이어서 살을 한 10kg 정도 찌우고 촬영했었어요.
1: 야, 이 드라마에 나가려고 증량을 했어요?
0: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되게 열심히 살을 뺐었어가지고 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시켜주시면 살 찌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찌웠습니다.
1: 아니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살을 빼는 거는 그 괜찮은데 네. 뭐 괜히 순전히 미적인 것 때문에 빼는 건 좀 반대거든요.
0: 아, 근데 이제 방송에 너무 크게 나오니까 조금 건강은 합니다.
1: 근데 이게 네. 카메라, 텔레비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네. 이상하게 좀 사람을 푸하게 나오게
0: 맞아요.
1: 하죠?
0: 맞아요. 나 정말 저렇게 생겼나? 약간 이렇게 됩니다.
1: 아니, 굉장히 뭐가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텔레비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말랐고.
0: 맞아요.
1: 텔레비전에서 좀, 조금 통통한데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0: 맞아요.
1: 그죠?
0: 그러나

0: 이제 요새 대중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TV에 나온 사람이니까 관리해야지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 아하.
0: 아, 그것도 프로 의식에 들어가는 거겠구나 싶지만 아직 저는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1: 프로죠. 그 레슨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후배들인데
0: 네.
1: 후배들을 가르칠 때
0: 네.
1: 제일 강조하는 건 뭡니까?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0: 아, 저는 사실 강조는 너무 이 진지하게나 저는 그냥 카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 아,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불러봐라.
0: 네네네네.
1: 아, 원래 모방을 하다 보면
0: 맞아요.
1: 창조가 되긴 하죠.
0: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수 저 가수 섞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오니
1: 어.
0: 꼭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카피해서 그 구현을 해보아라.
1: 아, 계속.
0: 그게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그맨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관찰을 잘하고
1: 어.
0: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습관을 좀 들여라.
1: 어.
0: 이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나라면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라고.
1: 그러면
0: 네.
1: 유성은 씨는 어렸을 때 어떤 노래들을 많이 듣고 어떤 가수들을 저 많이 따라서 노래해봤어요?
0: 전 어렸을 때 로린 힐이라는 가수랑
1: 로린 힐?
0: 네.
1: 아, 제가 좋아하는
0: 고등학교 때 가수. 정말 많이 좋아해서 입시곡도 로린 힐
1: 어.
0: 뭐 시스터 액트에 나온 노래 히자 이존 더 스페로 이런 노래로 입시 보고 그리고 비욘세도 굉장히 좋아하고
1: 비욘세 네.
0: 저랑은 색깔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1: 아.
0: 네, 그때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었어요.
1: 하긴 그러니까 자기랑 스타일이 비슷한 가수의 노래만 따라하면 도움이 안 되겠네 그건.
0: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1: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가수들의 노래들을 따라하다 보면 자기 노래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아는 사람이 들으면 어 이거 비욘세가 쓰는 스킬인데 톤이 전혀 다르니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들리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카피가 정말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조금 전에 들은 샬로우도 뭐 괜찮았어요.
0: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1: 네.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은 가수는 누구예요?
0: 닮고 싶은 가수요? 닮고 싶은 가수 제일 존경하고 아, 저 이거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수시로 없는데요.
1: 아, 잠깐. 아,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0: 수시로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그 비욘세처럼 되고 싶다는 게 노래를 비욘세처럼 하고 싶다도 있지만
1: 비욘세?
0: 앨범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1: 아, 그게 다양한 너무... 스타일의 음악들을
0: 네,
1: 하고
0: 네,
1: 막
0: 네, 네. 아니 어. 어떻게 원래 잘했는데 더 잘할 수가 있지? 이런 게 너무
1: 비욘세처럼 되고
0: 네.
1: 싶다.
0: 그 요즘은 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이제 마이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1: 마이클 잭슨이다.
0: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 그 자서전도 읽고 막 계속 찾아보면서
1: 오.
0: 이 사람은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가 아니고 그냥 다신 없을 천재겠구나.
1: 킹 오브 팝이니까.
0: 네, 안 나오겠구나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1: 춤도 좀 춥니까? 유성은 씨는? 왜 웃어? 왜 웃어요?
0: 아까 비오케이가 댄스곡이었거든요. 데뷔곡을 댄스곡으로 해가지고 춤을 추긴 췄는데요. 잘 추진 않고 이렇게 그냥 율동, 율동만 합니다.
1: 그럼 뭐 그냥 안 추는 걸로?
0: 네. 네. 네.
1: 닮고 싶은 사람. 근데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0: 네.
1: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귀가 얇은 스타일이에요?
0: 맞습니다. 귀가 굉장히 얇아서 무언가 누군가와 토론하고 대화할 때 나를 설득시키면 나 설득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해봐.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1: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0: 네.
1: 수시로 바뀌진 않거든요. 네. 마이클 잭슨 영화 한 편 봤다고 와 마이클이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뭐 누구 에이미 와인하우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와 에이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다행히 에이미 와인하우스 다큐멘터리도 보고 다 봤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 잘 안
1: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마이클에서 들었구나.
0: 아, 그 전에 한 분 더 계십니다.
1: 누구?
0: 휘트니 휴스턴의 영화를 봤는데요.
1: 휘트니 휴스턴.
0: 네, 휘트니 휴스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는 노래만 듣지 그 사람에 대한 서사나
1: 역할을 잘 모르죠.
0: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와닿았던 게 휘트니 휴스턴 다큐랑 이번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 행적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1: 근데 휘트니도 그렇고 마이클도 그렇고

0: 음악적으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네. 뭐 후세까지 계속 남겠죠 음악이. 네. 하지만 인간으로 보면 네. 두 사람 다 아주 행복한 생활은 아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 행복하기도 했겠죠. 네. 물론 그런데 이게 짧았죠 너무. 네. 그러니까 계속 행복한 삶을 가져갔던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면
1: 인생을 담고 싶은 건 아니라서.
0: 아 본인은 네. 뭐 음악적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내가 행복한 게 네네. 우선이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광이 대가가 될 바에는 그냥 이런 행복한 돼지로 살 약간 나로 살겠다 약간 그런
0: 평범한
1: 생각.
0: 네네네네. 인생도 괜찮다.
1: 네네네. 후대에 뭔가 남길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러나
0: 안 남겨도 괜찮다.
1: 네.
0: 행복하면 된다.
1: 네.
0: 그럼 됐죠 뭐.
1: 네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0: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합니까?
1: 충분하니까 여기서 멈춰야지. 이건 절대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0: 나름 행복하는 거고.
1: 앞으로도 행복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도 들어야 되는데
1: 네.
0: 미니 3집 앨범
1: 네.
0: The Meteor is Glowing의 수록곡
1: 네.
0: 엔딩 크레딧은 원래 맨 마지막에 들어야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거죠?
1: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순서 원래 저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0: 본인이 정한 게 아니군요.
1: 네네네네.
0: 그러면 엔딩 크레딧 이거 먼저 듣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4만원
3: 재고관리
4: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메인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예, 새 미니 앨범 The Meteor is Glowing을 가지고 돌아온 가수 유성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6: 예. 벌써요?
4: 그럼요. 예.
6: 좀 더 있다가 뭐, 안 되는 거.
4: 왜 더 하시려고?
6: 좀 더 놀다 가면 아닙니다.
4: 여기서 노시는 괜찮은데 방송이 끝나요.
6: 예.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4: 다음부터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6: 알겠습니다. 네,
4: 선생님.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시죠.
6: 지금 약간 오늘 대화를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너무 해맑은 사람, 뇌가 해맑은 사람처럼 비춰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고요.
4: 좋은 거 아니야? 해맑은 게? 해맑은 게?
6: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건 좋지만 약간 낙천적인 거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4: 너무 사람들이 아예 쟤는 아무 생각이 없고 가벼운 애를 볼까 봐 그러는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4: 아예 안 그래요.
6: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4: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6: 조금 걱정됐습니다.
4: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6: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네. 너무 사실은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제가 오늘 음악 캠프 온다고 하니까 어제 만났던 가수분들도 너 진짜 거기 나가냐고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서 다행히 잘 네.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편하셨다니 네,
6: 마냥 편한 건 아닌데 그렇지만 저는 편한 축이었습니다. 이제, 네.
4: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편하게 대한다고 해도
6: 그럼요.
4: 또 아주 편하진 않죠.
6: 맞아요. 그렇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막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나 네 마음은 아니어서 다행.
4: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6: 감사합니다.
4: 그래요. 그러면 낭만에 대하여 이거는 네 최백호형 노래 그거죠?
6: 맞습니다.
4: 낭만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또 부를지 기대가 되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네. 유성은 씨.

0: 지하고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유성은 씨와 함께했고요. 낭만에 대하여 들으며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강승호,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편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훗날 후회하며 받을 스트레스를 잘 알기 때문이죠. 대충 넘기는 성격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엄격함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장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유. 그래야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8: 콘서트 늦겠다. 뜰차.
9: 뭐라는 거야?
7: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0: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11: 아, 사람 많다.
7: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0: 야, 왜 안 와?
7: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0: 아, 오늘 재밌었다.
8: 와, 이거 봤어?
10: 야, 뭐해, 빨려!
7: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0: 뭐야?
7: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8년 차 북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은요, 직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묘한 순간들이 자신을 붙잡아줬대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미래에 대해 골몰하던 그때 맞은편 사람이 자신이 디자인한 책을 읽고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고, 불이 났을 때 단 한 권의 책을 챙겨 나올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누군가 자신이 작업한 책을 꼽았던 겁니다. 분명 내가 한 일이고 그 일이 누구에게 또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희한한 순간에 내 앞에 와서 나를 증명해주고 있더래요. 대체 이걸 해서 뭐하나 싶은 일의 권태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해낸 나의 일이 다시 나를 일어서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4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아, 우리 순관 씨 목소리로 오프닝 하는데 기분이 뭔가 벅차오릅니다. 청춘 순관을 만나고 온 것 같고. 김경민 북 디자이너가 한 이야기로 오프닝 열었어요. 자신이 작업한 책들이 묘한 순간에 자신을 붙들어 주더라. 라는 일화. 아, 약간 또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진짜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이게 뭐 어떤 쓸모일까를 문득 생각할 때가 있죠. 특히 뭐 이렇게 밖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감히 나 하나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저는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김시연님께서 대장봉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금 낮으신 것도 같은데 감기 녀석 얼른 가버려라 라고 그런가요? 저는 뭐 이제 약간 뭐 저는 원래 가수들 허스키한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다. 중간에 기침 파티만 좀 안 열렸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도 제 목소리에 이 향방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환자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오늘 3, 4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아, 텐션이 올라가면 목소리 갈라질 텐데 소장부홍님 오면 또 막 격정적이어지면 어떡하죠? 또 싸우다가. 아무튼 선곡 대결 승자 패자는 부엉이들 투표로 결정되니까 이따 9시부터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땠는지 혹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

0: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빨간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케이티 페리의 롤 듣고 오셨습니다. 6386님이요. 김이나 작사가님, 아빠랑 열심히 강릉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사가님 목소리가 안 그래도 빛나는데 앞으로 더 빛나려고 성장 중이라 그런가 봐요. 농담이에요. 빨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저를 또 응원까지 해주시다니. 6386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문득문득 문자 남겨주세요. 아이고, 1747님은 퇴근했다가 사무실 행사 업무 마무리가 덜 돼서 다시 출근 중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뭐 하는 거랍니까? 아니, 근데 1747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군요. 회사가 아주. 아이고, 하여간. 이렇게 잘해줘야겠네요, 1747님한테. 속상하시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회사에서 빛나는 존재로 더더욱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4852님, 오랜만에 낮잠을 늘어지게 잔 아이가 눈 뜨자마자, 엄마, 지금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는데 너무 귀엽네요. 아, 진짜 그 느낌 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참, 그런 낮잠 잡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헐, 좀눈 떴는데, 이 집안에 공기가 바뀌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살짝 졸았는데, 작정하고 잔게 아닌데, 이게 지금 엄청난 시간이 이제 흘러버린 것 같을 때. 그런 기분 아이 때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추의 고백.

슈의 고백 이어서 려욱의 Runaway. 어제 나온 싱글인데 솔로 데뷔 10주년이시래요 려욱 씨가. 그걸 축하하면서 나온 싱글 함께 들었습니다. 김지숙님께서 우리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작년 겨울에서야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초가 부족해서 학원을 마음대로 선택하지도 못했는데 다행히 잘 맞는 곳인지 요새는 학원에서 9시까지 공부해요. 너무 작고 여린 우리 막내 혜윤이 화이팅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모멘트를 부모님들은 알아보실 거잖아요. 대견하면서도 또 은근히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강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8748님. 대장부엉, 저 오늘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원 진료받았어요. 진이 빠져서 집에 오자마자 드러났습니다. 근데 가져오란 걸 안 챙겨가서 결국 검사 하나는 못했어요. 아, 이 허무함. 꼼꼼하게 몇 번 해봤는데 왜 이러나 몰라요. 이게 지금 그 환자 입장인 건가? 아, 뭘 결국 건강검진 보신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뭘 안 가져가면 이거 검사를 못할 수 있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만 아, 한 번 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큼직큼직한 거는 다 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이혜경님, 저는 오늘 오후 12시에 갑자기 충북 충주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다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9호선 탔다가 5호선으로 갈아타고 갑니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니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마치 인생이 이렇겠구나 싶네요. 맞아요. 약간 뭐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 우리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조금 더 음미할 줄 알아야겠어요. 3582님. 내일 남편 생일이라 퇴근길에 케이크 사서 가는 중입니다. 매번 애들이 준비했는데 올해는 취업 준비생이라 취업 준비생과 고3이라 제가 준비하는데 설레네요. 어머나 설레요? 취업 준비생과 고3 자식을 두셨는데 아직도 남편 생일 케이크 사는 게 설렌다라는 소녀부엉이시구나. 저도 함께 미리 생일 축하드리겠고요. 남편분께. 6881님은요. 하루 종일 회사 의자랑 한몸이 되었다가 간만에 한 시간째 걸어서 퇴근하는데 이게 이렇게 힐링이 될 줄이야.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좋은 퇴근길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여름이 우리가 즐길만한 상태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퇴근길이나 출근길이나 아무튼 해가 너무 쨍하지 않을 때 좀 바람 좀 많이 쐬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2부로 올게요. 오 원더의 랜드슬라이드.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첫 만남은 가벼웠다. 한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자리.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첫인상은 나에게 강렬하게 남았고 차츰 서로가 비슷한 마음이란 걸 확인하면서 행복한 날들이 펼쳐졌다. 여덟 번의 계절을 함께하는 동안 남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행복했고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래서 더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끝은 자신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입장으로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 평생 연애하며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러지 말라였다. 내 행복을 위해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했다. 내가 바라는 삶의 행복은 예쁜 가정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사는 거라서 그녀와 내가 그리는 미래가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또 한 번 매몰차게 나를 놓았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그녀가 생각난다. 두 사람이 함께 쌓은 시간인데 쉽게 지워지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나 보다.

정인의 장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김상영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헤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2년간의 연애는 비혼주의라는 그녀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았습니다. 가정을 이뤄 알콩달콩 사는 게제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걸까요? 혼자 출장 와 있다가 또 그녀가 생각나 신청곡과 사연을 남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그럼요. 어떻게 이게 결혼을 상상했었던 그런 사이에서 헤어지셨으니까 더 아쉬움이 길게 남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그 상대분은 저는 진짜로 상영님을 사랑 하셨다라는 게 모르겠어. 추측이지만 느껴져요. 왜냐면 저 본인은 어쨌든 비혼주의인데 상영님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상영님이 붙잡으면서 나도 결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만나자라고 하면 상영님의 그 그냥 하루하루를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본인 곁에서 묶어두고 지내는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드셨을 것 같아요. 상영님도 그때는 뭐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셨겠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소원이라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그 인연은 또 따로 또 지난 날들의 인연 그때까지의 추억은 또 지나간 그 인연분과 함께 어떤 걸로 그렇게 우리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도 문득 문득 또 욱신거릴 때마다 별밤에다가 사연 남겨주세요. 김상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를 묻고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대에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창섭 노래 들을게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창섭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어서 8517님이 신청해 주신 한루로의 영영 들었는데요. 8517님께서 사진과 함께 신청해 주셨던 노래였어요. 오늘 오후 4시에 혼자 산에 갔어요. 약간 무서웠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라 종종 가야겠어요. 정상에 혼자인데 뿌듯했어요. 한루로의 영영 신청해요 라면서 정상에서 인증샷이라고 보내주셨다는데 진짜 바위처럼 단단한 분인데요? 김단사님인가? 모자랑 가방을 이렇게 메고 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와 진짜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분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단사님 이거 사진 저희 SNS에 공유해도 되는지 와 진짜 저도 너무 기대고 싶은 그런 이미지랄까? 예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온 분들이에요. 8601님께서 엄마들에게 저녁 시간은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 버려서 별밤이 8시로 시간을 바꾼 뒤로 좀처럼 듣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동재생 설정을 놓고 듣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더 반갑고 더 좋네요.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됐던 거 맞죠? 앞으로도 계속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녁 시간 그쵸 맞죠. 바쁘고 정신없고 식사 시간 뒤에도 정리할 거 많잖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발자국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지성님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요. 재택근무할 당시에 낮에 애들 보느라 밤에만 일할 수 있어서 별밤 들으면서 힘든 시기 버텼는데 지금은 출근해서 야근하고 있네요.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소식 주셔서 정말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356님께서 언니 저 오늘 40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평소대로 운동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4356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의 바이바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하부회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이원석입니다.
0: 네, 소장봉님. 예.
1: 목소리가 굉장히 좀 달라지셨네요.
0: 완전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요새 좀 톤을 좀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1: 이게 약간 예. 득음하기 직전에 약간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0: 그럴 것 같... 맞죠?
1: 네.
0: 제 느낌이 왜냐면 저 지금 안 아프거든요.
1: 네.
0: 목만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가 뭔가 진화 중인 것 같거든요.
1: 네.
0: 무언가 다른 이 챕터로?
1: 그쵸. 이게 뭔가 내가 의도치 않은 뭔가 이 소리가 잘 안 나올 때
0: 네.
1: 의도한 소리가 안 나올 때 거기서 내는 소리를 찾아내는 것 그러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목소리가
0: 저는
1: 득음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0: 역시 제 오랜 예. 이 수련이 예. 곧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0: 뭘 어떻게 하면
1: 지금
0: 됩니까?
1: 이 시기에
0: 더 지를까요?
1: 지르면 안 되죠.
0: 안 된다.
1: 여기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0: 아까 비음을 많이 써야 목에 무리가 안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
1: 공명을 이용해. 공명.
0: 공명. 자, 소장부엉님.
1: 네.
0: 최근에
1: 아
0: 좀 더 어렵네.
1: 예, 쉽지 않습니다.
0: 최근에
1: 네.
0: 그 소장부엉님 또래 중에 가장 챌린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제 또래는 뭐죠?
0: 그 소장부엉님.
1: 제 또래라는 얘기 굳이 붙여야 됩니까?
0: 아니 근데 유날 솔직히 맞잖아요. 보통 왜 비슷비슷한 네. 세대들끼리 챌린지가 많이 오가는데
1: 네.
0: 소장부엉은
1: 네.
0: 되게 챌린지 많이 하시잖아요. 요청 많이 오니까.
1: 근데?
0: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약간 좀 형아? 약간 예.
1: 그럴 수 있죠.
0: 아 근데 비주얼
1: 그 제 위로가 별로 없긴 해요.
0: 없죠. 뭐 아무래도 좀 뭐 배철수 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 윤도현 선배님이나
0: 잘 안 하시죠.
1: 뭐 차후리 김윤아 선배님이
0: 네.
1: 하지 않는 이상.
0: 그렇죠. 신승훈 씨라든지.
1: 요청은 드리고 싶네요. 혹시 제 앨범이 나오면 한번 해달라고.
0: 그러게요. 자, 아무튼 최근에는 부하걸 재하 씨 신곡 저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별밤에서 아직 이 노래를 못 들었구나. 로맨스 나왔는데 네. 디스코 팝이잖아요.
1: 네.
0: 약간 레트로한.
1: 네.
0: 놀랍게도 재하 씨도 키가 높은데
1: 네.
0: 그 여자 키 원키 그대로 이원석 씨가
1: 네.
0: 부르셨더라고요. 완전 처음 듣는 톤으로.
1: 아니 뭐 이제 노래 좋아가지고
0: 좋죠.
1: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은 남자 키에 맞게 해봤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0: 키가 이상해.
1: 키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재하 씨한테 그냥 원키 MR 한번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해보겠다.
0: 스웩.
1: 해보니까 이 맛이 그 맛이야.
0: 그 맛이야.
1: 디스코 펑크에 왜 옛날에 또 그 얼스 인 덴 파이어나 비지스 분들이
0: Do you remember?
1: 뭐 이런 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딱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죠.
0: 지금 어떻게 부르셨길래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부엉님 인별 들어가세요.
1: 네.
0: 예, 네, 이원석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나올 겁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
1: 너무 재밌더라고요. 노래가 아주 그 맛이 있어요.
0: 맞아, 맛있어요. 너무 네. 잘 부르셨고. 자, 그리고 곧이죠. 곧은 아니지만 7월 25, 26일.
1: 네.
0: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 선 예매는 어제 시작됐고
1: 네.
0: 내일 이제 일반 예매가 열리는데.
1: 네, 네.
0: 테마송.
1: 네.
0: 항상 공개되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도 작업 중일까요?
1: 하고 있죠.
0: 아, 너무 궁금하네요.
1: 제 머릿속에서.
0: 아직 그게 작업하시는 게 그거는 아니었군요.
1: 근데 저희는 솔직히 작업하는 속도가
0: 빠르시죠?
1: 빨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심상을 담을 것인가, 어떤 사운드를 담을 것이냐 이걸 정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아, 좋아요.
1: 근데 어느 정도 심상은 잡혔고 이걸 어떤 장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지금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0: 어허.
1: 예, 그냥 막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라는 것이.
0: 그래요? 툭툭 뱉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코흥 풀듯이 하는 게 아니었군요.
1: 코흥 푸는 순간이 있죠.
0: 그렇죠.
1: 코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0: 모아요. 예, 지금 비강이.

0: 가득합니다. 네. 자, 이제 선곡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매주 다른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각자 세 곡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두 곡씩 영업하는 동안에 우리 부엉이들의 투표를 받는데요.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틀 수 있지만 패자는 그 기회도 없고 또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인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여러분들은 원석 이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고 있고요. 오늘은 만약에 제국 씨 진행하다가 기침이 오늘은 아직 없었는데 네. 갑자기 기침 터질 때 뭔지 아시죠?
1: 아, 있죠 있죠. 네,
0: 그때 잠깐 어제까지는 갑자기 연주곡이 흘러나갔거든요.
1: 괜찮은데요?
0: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국 씨 기침 막 터지면 네. 소장보이 어떻게든 이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대신 네. 마이크에 대고 기침을 하지 말아주세요.
0: 여기 옆으로 최대한 네. 돌리죠. 갑자기 급시에 오니까.
1: 급시에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드릴 수 있는데.
0: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큰 화를 입게 됩니까?
1: 이렇게 돌리면.
0: 알겠습니다.
1: 그 정도
0: 연전에 대고 하진 않을 거예요.
1: 근데 제... 감기 심하게 걸리셨나 봐요.
0: 아닙니다. 진짜 득음 중이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죠. 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1: 여름이 되면 비가
0: 왜?
1: 아니 대본이 지금 재밌네요. 여름이 되면 비가 쭉쭉 내리는 장마 말고 이 녀석도 자주 만납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 바로 소나기.
2: 소나기.
0: 어디가 그렇게 웃기셨어요? 비가 쭉쭉.
1: 이게 쭉하고 이게 물결 표시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읽으라고 저는 제 대본을 항상 지문을 또
0: 충실히 살렸군요. 네.
1: 쭉쭉.
0: 저 물결 표시가 좀 우리 또래 상징인데.
1: 네. 그렇답니다.
0: 정겹게.
1: 요즘 그래서 문자할 때 물결 표시 안 쓰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0: 그러니까 약간 좀
1: 무시당할까 봐.
0: 무시하진 않지만 아예 어르신이구나. 어쩔 수 없는 어르신이구나.
1: 그 뉘앙스를 대신할 게 뭘지 모르겠어요.
0: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세요.
1: 그래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냥
1: 쓰라고요?
0: 네, 그냥 뭐 이모티콘을 잘 쓰시든가.
1: 이모티콘도 조심스럽더라고요.
0: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힙한 거 모르세요? 속상할 때 OTL 이런 거 모르세요?
1: 그거는 한 20년 신고 뭐
0: 어떻게 알았지? 아시네요?
1: 무시합니까?
0: 아유, 자.
1: 대장풍.
0: 예. 아, 소나기는 문학 작품에선 상징으로도 많이 쓰이죠.
1: 네.
0: 약간 굉장히 유명한 뭐 소설도 있고 소나기와 관련된 노래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1: 그러시죠.
0: 저는 이번에는 연주곡으로 승부가 갑니다.
1: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세요.
0: 아니요, 너무 무리할 거예요. 약간 연주곡인데 재밌는 게. 네. 제가 이게 비를 주제로 네. 연주자들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비가 날씨 중에 표현하기가 제일 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소리를 포함하니까 비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고전 시대부터 네. 지금 현대 가요까지 항상 비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저는 드뷔시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드뷔시?
0: 드뷔시 곡 중에 저는 이거 빗속의 정원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네. 곡이에요. 근데 제가 드뷔시의 빗속의 정원부터 한 게 아니라 저는 태초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고 80대 중반이세요.
1: 바렌보임?
0: 네. 제가 맨날 보렌바임이라고 헷갈리는 이름인데 바렌보임.
1: 바렌보임?
0: 네네네. 이스라엘 국적이시고.
1: 뭐가 이렇게 보임?
0: 보잉? 바렌, 보임. 바렌. 그 숨바꼭질 약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니엘 바렌보임.
1: 와 이걸 또 받아주시네.
0: 죄송합니다.
1: 야, 대단하십니다. 컨디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았어요.
0: 아픈 게 아니에요. 목만. 근데 다니엘 바렌보임이 아주 특이한 점은요. 피아니스트로서도 정점을 찍었거든요. 동시에 지휘자로서도 마에스트로 그 호칭을 얻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동시에 지휘를 하는 무대들이 있어요.
1: 멋있겠다.
0: 너무 멋있죠.
1: 네.
0: 태초에 모차르트 정도만 했었을 거고요. 이걸 가능하신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계셔도 네. 양쪽에서 둘 다 거장 타이틀을 찍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이 유일해서 그 독특한 커리어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뮤지션이에요.
1: 네.
0: 근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연주한 이 빗속의 정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녹음범의 70대 중반에 녹음하셨는데도 탁원이

0: 에너지가 여전하신데
1: 타건?
0: 이
1: 건반을 누르는
0: 소리
1: 그렇게 좀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0: 타건이요? 이원숙 씨도 자주 쓰는 말이
1: 타건 나 처음 쓴
0: 타종은 아시잖아요.
1: 타종은 알죠.
0: 타종 타건
1: 타건
0: 타석
1: 타건은
0: 타석은 아시잖아요.
1: 타석은 알죠.
0: 이원석을 치다. 자 아무튼
1: 막 치네.
0: 아 제가 약을 많이 먹어서 지금 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거를 들으실 때 연주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녹음 레코딩 스튜디오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 손톱이 지금 네. 여러분 제가 손톱으로 탁탁 치는 거 들리시죠?
1: 네.
0: 이 소리가 잘 들으면 들릴 거예요. 라디오라서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다음에라도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호흡 소리도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자가 어떤 감정으로 이 곡을 연주했는지 느껴질 거고 75세 연주하시고
1: 손톱을 잘 안 깎으신 게 아닐까요? 그죠?
0: 어르신한테 지금
1: 아니 손 연주하기 전에 손톱을 좀 근데 좀 잘라주시면.
0: 손을 좀 많이 굴려서 쓰시는 것 같고 약간 그 유난히 이게 비 내리는 그 표현을 하려고
1: 아~
0: 연주할 때 이렇게 물론 그거를 위해 손톱 소리 내는 그건 모르겠는데
1: 네.
0: 이렇게 좀 방식이 좀 독특하기는 했어요.
1: 피아노 연주곡이에요?
0: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1: 아 이 소나기잖아요.
0: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있어 보세요. 근데요
1: 알겠어요.
0: 진짜 비 오는 느낌이 날 겁니다.
1: 네.
0: 드뷔시 워낙에 굉장히 화가 같은 음악가잖아요.
1: 몰라요.
0: 아니, 드뷔시는 아시잖아요.
1: 드론은 봤어요.
0: 드뷔시. 네. 빗속의 정원 다니엘 네. 바렌보임 연주로 듣고 올게요.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요. 드뷔시의 빗속의 정원,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1: 근데 진짜 속주인데. 네. 속주인데 되게 부드럽네요.
0: 부드럽죠.
1: 이게 가능합니까?
0: 그래서 네. 바렌보임 바렌보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비오는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가사 없이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고.
1: 그러네요. 네.
0: 구이오유님께서 이나 드뷔시 좋아하는데 잔잔한 곡만 들었거든요. 역동적인 소리가 워킹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뷔시 하면 보통 이제 달빛 네. 이런 거 좀 잔잔하고 저는 근데 좀 속주파거든요.
1: 속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0: 저는 격정적인 거 과시형 연주 좋아해가지고 예. 요거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터터터터터 네. 내리는 비였습니다.
1: 3025님은요. 손톱 타건 소리와 숨소리는 안 들렸지만 터널 지나면서 들린 지지직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어요.
0: 때마침 또 효과음까지 첨부가 되었군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이원석 씨는 어떤 소나기를 가지고 왔나요?
1: 저는 소나기라는 주제를 딱 듣자마자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생각났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 몸담았던 스쿨 밴드
0: 소나기 전설의 네. 와이대 소나기.
1: 제가 11기거든요.
0: 제일 인기 많았던 소나기로 유명하시죠.
1: 뭐 그때는 뭐
0: 전설이었다. 네.
1: 제 인생 최고의 전설이죠.
0: 무슨 말씀이세요?
1: 아무튼 네. 근데 그 소나기 기수별로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상을 받았고. 대상을 두 번 받았었어요.
0: 누가요?
1: 소나기가.
0: 와.
1: 90년도에 한번 받고 2001년 쯤에 한번 받았던 거. 제 기억이 나는데요. MC 대학가요제에서.
0: 네.
1: 그래서 총 세 개의 상을 받았죠.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90년도에 대상을 받았던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인데 그 기수의 보컬이셨던 분이
0: 네.
1: 93년도 즈음인가 솔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대상곡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본인의 앨범에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현욱 씨의 네. 누군가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0: 나현욱 씨는 누군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1: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어요.
0: 예, 예. 잘 아시나요?
1: 저는 잘 알죠.
0: 선배.
1: 저는 잘 알아요.
0: 지금 호영호제 아시나요?
1: 아, 그럼요. 한테 저랑 같이 동거를 했던
0: 동거?
1: 형님이시고 동거했던 형님이시고
0: 동거요?
1: 네. 같이 살았었어요.
0: 지금 좋게 헤어지신 건가요?
1: 아, 그럼요.
0: 네네.
1: 근데 아무튼 네. 그 제가 이 노래를 왜 가져왔냐면 네. 당시에 1990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이 수상곡이 지금 요즘 우리가 뭐 시티팝이다 퓨전 재즈다 했던 그 장르를 90년도에 이미 네. 대학교 스쿨 밴드가 구사를 한 겁니다.
0: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진이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1: 네.
0: 명창의 관상이네요. 이승철 씨 닮았어요.
1: 네, 그렇죠.
0: 약간 근데 진짜로 그거 있지 않아요? 여기 요 광대 쪽.
1: 네.
0: 여기가 살짝 올라온 분들 그리고 약간 공간 있는 분들이 보통 좋은 소리 나는 것 같아.
1: 아무래도 이 비강에 대한 공명이
0: 원석 씨도 있고 그게
1: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아무튼. 네.
1: 근데 이분이 뭐 나중에 막 조용필 선배 매니저도 좀 잠깐 했었고 지금 뭐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0: 네네.
1: 아무튼 89학번 보컬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누군가란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모르긴 몰라도 멜로디는 되게 좋은데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 뭐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0: 멜로디는 좋은데 이 고급진 느낌은 뭐지?
1: 네. 멜로디가 되게 친숙하고 좋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클리셰 편곡이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약간 고급지게 퓨전 재즈의 느낌이 나는 건 뭐지?
0: 아, 그건 이제 고수죠. 고수란 뜻이네요.
1: 네. 그래서 한번 좀 익숙치 않은 노래일 수 있지만
0: 좋습니다.
1: 한번 90년대 어떤 퓨전 시티팝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소나기 밴드.
1: 네.
0: 예, 이원석 씨 대학교 전설.

0: 이원석 씨첫 번째 영업곡으로 나현욱의 누군가 들었습니다. 네. 저 이 노래를
1: 네.
0: 그 소나기 얘기 막 해주시면서 해주시던 어떤 자리에서 들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1: 네. 제가 들려드렸을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대장부엉의 취향을 제가 어느 정도
0: 아시죠,
1: 간파하고 있잖아요.
0: 아시죠. 알고 말고요.
1: 90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 이거 뭐 대장부엉이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0: 아, 제가 일단 사겠습니다.
1: 산다고요?
0: 근데 아니, 차경란님이 기억 아, 와 기억나요? 신기하네요.
1: 오.
0: 이거 꽤 그래도 좀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0: 88년, 89년, 90년도까지만 해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 받으면
1: 아 맞아.
0: 왜냐면 무한궤도가 88년이었어요.
1: 그럼 아 대핫할 때네. 네. 아 그래요. 7757님 맞네요. 이런 곡이 있었군요. 역시 수요일 별밤 해주셨어요. 네. 저희 잠시 후에 와서 계속해서 영화곡도 소개해드릴게요.
2: 이 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 관리
3: 이 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 관리
3: 이 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 관리
3: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3: 이 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 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2: 소나기입니다.
1: 소나기. 네. 자, 이제 제 아까 드뷔시의 빗속의 정원 들으시면서 소나기인데 그러면서 좀 비가 좀 약하지 않냐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2: 너무 뭉뚱그려지 않았나. 주제에 너무 포괄적인 비가 아니라 소나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제가 우르릉 쾅쾅 소나기 를 표현한 연주곡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2: 연주곡 또요?
1: 오늘은 연주곡 특집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연주곡들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사보다 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뭐 들으시는 분들의 심상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영어곡은요. 이 곡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아마 클래식 히트곡 탑10 뽑으면 아마 저는 있을 걸 확신하는데요.
2: 네.
1: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사막장.
2: 이거 또 뭐였죠?
1: 제가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기 전에 들으시면요. 아, 왜냐면 광고도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아,
2: 당연히 아는데.
1: 당연할까요?
2: 비발디 사계 몇 악장 여름 말고 뭐.
1: 여름이 그러니까 의외로 이 들으시면 이게 여름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야? 이런 느낌? 우르릉 쾅쾅. 왜냐면 이게 왜 그 클래식 곡들은 연주 그 템포 표기를 해놓잖아요.
2: 네.
1: 느리게 뭐 이런 거 나르고 뭐 이런 게. 이 곡은 프레스토예요. 빠르게거든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곡들 이제 보통 프레스토가 굉장히 많아요.
2: 속지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잉남스틴이나
1: 저는 잉남스틴 실제로 좀
2: 좋아하십니까? 와 진짜로.
1: 아니 저는 진짜 과시형 연주를 좋아하고 사실 다른 곡도 너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격정적인 연주곡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비발디 사계의 여름은 딱인데 요거 이제 장영주 씨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2: 네.
1: 이게 현악으로. 소나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버전인데다가 이게 이 재미있는 거는 이게 비발디가 악보에다가 뭐 여기가 비, 천둥, 바람이 많이 분다. 마치 지문 같은 걸 표기해놨던 그 당시 최초의 작곡가였대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시나리오 같이 그 연주자들이 이런 기분으로 연주해달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런 게 가사가 없어도 느껴진다라는 게 곡가의 의도가 다 그렇게 숨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발디는 약간 이원석 씨가 들어도 클래식 작곡가 중에 좀 락커에 가깝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데 동의하시지 않나요?
2: 아, 지금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1: 완전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함께 듣고 싶고요. 비 많이 옵니다. 이 곡에서. 네, 두 번째 영화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사막장 장영주.

0: 저의 두 번째 곡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사막장 장영주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1: 거의 뭐 헤비메탈이네요.
0: 맞죠.
1: 사운드가
0: 너무 독특한 클래식 곡 작곡가죠. 네.
1: 메탈리카 라이터 라이팅이나 뭐 이런 거 들으면
0: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1: 뭐야 말도 안 돼.
0: 큰건 하시네. 아유 기타 좀 말리세요. 오. 이거 들으면 진짜 좀 그 이런 느낌 와요.
1: 9629님도 한술 더 뜨시네.
0: 왜요?
1: 아, 저 지금 아이고. 비에 온몸 젖었어요.
0: 아유, 9629님 이리 좀 와봐요. 아, 네, 좀 털어드려야지. 자, 꽉 잡아요. 네. 자, 좀 탈탈 털어드렸고요. 오. 8304님 오늘은 무조건 대장부엉 승. 비발디 사계 여름 사막장 완전 사랑합니다.
1: 아, 좋아하는 노래.
0: 아, 저 속주 좋아하시나? 마이너의 속주? 예.
1: 이석준님은요, 여름의 폭풍우를 테마로 했다고 알려졌지요.
0: 맞죠.
1: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오늘은 클래식 라디오 대장부엉이라고.
0: 그렇습니다. 아, 놀랍게도 비발디가 네. 사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요?
0: 약간 락커의 스피릿을 그 영혼을 가진
1: 네.
0: 사제 너무 매력 있지 않습니까?
1: 뭐 종종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0: 이렇게 왜냐하면 그 디제잉 하시는 교황님 계시잖아요.
1: 네, 그러기도 네. 하고 교황 이제 신부 복장으로 지금 헤비메탈
0: 아, 너무 멋있네요.
1: 기타를 또 메고 에이. 연주하신다는 분도 그냥 얼핏 들은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자, 제가 명 연주자들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이원석 씨도 굉장한 분을 모셔온 것 같은데요.
1: 90년대 뭐 락 메탈계에 또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밴 헬런의 점프 갖고 왔습니다.
0: 밴 헬런 내가 뭘로 알지?
1: 기타리스트.
0: 그렇죠.

0: 되게 약간 3대인가요?
1: 누구 3대? 3대를 굳이 뽑자면 뭐 후보엔 분명히 들어갑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오케이. 이분이 마이클 잭슨 노래의 어떤 리프를 제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0: 맞아, 되게 대표적인 거.
1: 예.
0: 스무스 크리미널 아닌가?
1: 아니에요.
0: 아니야?
1: 그 정도 아니고. 아무튼 나중에 제가 노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 베넬런의 점프라는 노래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전 소나기 하면 또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소개했던 그 연장선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소나기.
0: 아, 소나기 출신이에요?
1: 아니요.
0: 아 깜짝이야.
1: 베넬런이 소나기 출신이라고.
0: 그럴 수도 있죠. 왜 편견이 있어요 사람이?
1: 저보다 좀 연배가 좀 있으신
0: 분. 대선배이실 수 있죠. 연세대학교 연희 학교였을 때부터 있는데.
1: 그러면 성이 반이군요.
0: 그렇죠. 반씨 있잖아요.
1: 반 할렌.
0: 네.
1: 근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예. 당시에 그 신촌벌에 뭐 홍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막 이렇게 대학들이 있습니다. 스쿨 밴드들이 그 지역 사람들끼리 막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소나기가 무슨 노래를 했대 뭐 누가 뭘 했대 그럼 막 어 그 어려운 걸 한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베넬런의 점프라는 노래는 보통 락 밴드들의 건반 주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0: 어?
1: 근데 스쿨밴드는 건반이 무조건 있어요.
0: 네.
1: 건반이 있는 기수에 빠져서는 안 될 또 넘버이기도 했었어요.
0: 이 점프라는 곡이.
1: 네. 그래서 이 건반 리프도 너무 훌륭하고 특히 중간에 이 건반 속주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베넬런의 연주도 어렵고.
0: 속주도 옵니까? 흥분이 되네요.
1: 갑자기
0: 네.
1: 입가에 미소가 싹 나옵니다.
0: 아, 속주라.
1: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청량하고 진짜 다 같이 막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90년도에 국내의 공연의 문화에서 스탠딩과 점프를 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걸 해냅니다.
0: 이원석이 최초에.
1: 최초는 아닌데 아무튼. 네. 대학가에서 그걸 제가 해냅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0: 아 왜 왜 어허는 갑자기
1: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침을 하시는데
0: 아니, 기침이라는 건 생리현상인데
1: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예. 어허가 본능적으로 나왔어요. 얼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럼 얼쑤
1: 예.
0: 잠깐 말씀하시는 순간 고동현님께서 비릿
1: 어어어
0: 아, 비릿 비릿 비릿 그거네.
1: 거기도 중간에 속주가 나오죠. 뿔뿔뿔뿔뿔하는 게 나오거든요.
0: 막 약 올리는 소리.
1: 베네일런입니다.
0: 감사합니다, 동현님. 저 이제 설명 끝나셨을까요?
1: 네, 아무튼 정말 소나기가처럼 시원한 사운드의 곡이기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0: 저 죄송한데 제 목 이슈 때문에
1: 네.
0: 그 소개 글 좀 읽어주세요.
1: 이 노래가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이 되니까요. 원석 인하 중에 더 좋은 노래를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제 영업곡 듣겠습니다. 베넬런의 점프.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으로 벤 헤일런의 점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주 익숙한 전주였어요.
1: 그렇죠. 이게 아침에 막 그런 라디오나 방송 BGM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래가지고
0: 그 스포츠 중계 쪽.
1: 아, 그쪽에도 있죠. 네. 신성수님께서 이 아밤에 벤 헤일런은 다 듣네.
0: 아, 대응분 물결표가 잔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지금 약간 우리 또래 분들이 열광하고 계신 것 같은 게 두 번째 주 물결이 가득한데 읽어주시죠.
1: 8370님 원석승 락앤롤 베이비 물결을 제가 바이브레이션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아니 근데 급기야 윈석이라고 쓰셨어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너무 흥분할 때 오타내주는 우리네 그 또래들은
1: 아 이긴 원석을 윈석이라고 하는 건가?
0: 아 근데 정말 귀신같이 두 분 다 물결이 아 너무 반갑습니다 친구분들.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소나기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고요.
1: 네.
0: 8304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내일 국지성 소나기 예보가 있던데 두 분 선곡 덕에 오늘 미리 흠뻑 젖은 기분이네요.
0: 아 확실하게 적셔드린 건 전데 오늘은.
1: 네?
0: 제가 확실하게 제가 제 추천곡이 나갈 때 부모님 다 젖어가지고 투덜대면서 막 오셨었잖아요.
1: 그게 뭐 기분 좋은 젖음도 있겠지만은
0: 예, 예.
1: 그 젖음이 좀 아 지금 자기 전에 좀 꼭 젖어 있어야 되나?
0: 자 이제 결과 발표하고요.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추천곡은 방송을 나갑니다.
1: 네.
0: 결과 예상되십니까?
1: 아무래도 제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0: 그래요? 이유는요? 네.
1: 아무래도 뭐
0: 아무래도
1: 별이 빛나는 밤에가 뭐 클래식
0: 별이 불이 빛나는 밤에요?
1: 클래식 전문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 뭐 모든 음악의 방송이죠 별밤.
1: 아무도 그래요.
0: 자 승자 누군지 긴장감 좀 만들어주세요.
1: 자 오늘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과연 대장부엉 승.
0: 제가 승리할 때 진짜 노잼으로 읽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 8366님 이나 전 이나님이 이길 바래요. 드뷔시 팬으로서 소나기가 클래식이 될 수 있는 마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뷔시가 팬덤이 셉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도 연주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루이지 사카모토의 레인.

마지막 곡이 근대 곡입니다. 진짜 사카모토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엔 반드시 그런 클래식 뮤지션의 흐름 위에 또 이름이 얹혀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겠고요. 이원석 씨 추천곡은 별밤 인별에 올려놓을게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인 마저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치겠습니다.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이원숙 씨.
1: 네.
0: 계시는군요.
1: 네, 대장군 지금 목소리랑 네. 앞선 그 클래식 선곡들이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0: 괜찮죠?
1: 클래식 톤이에요.
0: 저
1: 지금 목소리가. 네.
0: 목이 쉴 때마다 네. 클래식 데이로 해가지고 연주곡. 저 정말 좋아하는 연주곡들 많은데.
1: 네.
0: 근데 부엉이들에게 괜찮을지 모르겠는 게 전 주로 여러분들 전 주로 속주입니다, 여러분. 차분해지실 생각하지 마세요.
1: 속주 아닌 곡이 훨씬 많을 텐데.
0: 훨씬 많죠. 아, 뜨거워지는 곡들이 좋아요.
1: 네.
0: 자, 끝곡 뭐죠?
1: 로꼬 피처링 조지의 이대로만 지금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0: 좋아요.
1: 네.
0: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편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훗날 후회하며 받을 스트레스를 잘 알기 때문이죠. 대충 넘기는 성격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엄격함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장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유. 그래야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3: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5: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6: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5: 에드블루 블루웨일.
7: 금성 ENC.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0: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머릿속에서 수많은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1: 혹시 기분 나쁘진 않을까?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0: 하지만 진짜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사회적 가면을 시원하게 벗어던질 수 있죠.
1: 게임 고! 바쁨! 아, 오케이.
0: 심지어 침묵이 길어져도 어색하지 않은 그 공기, 진짜 친한 사이일 때 느낄 수 있는 특권인데요.
1: 네, 서로에게 어떤 포장지도 필요 없다는 걸 알기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나의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형준,
1: 저는 원진입니다.

0: 산친구 방송반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빌리의 BYOB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그래비티 형준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함디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0: 아, 저는 뭐
1: 네.
0: 사실 이런 속마음을 진짜 진지한 시간이다 하지 않은 이상 잘안 하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그쵸.
0: 저는 사랑과 조롱이
1: 사랑과
0: 아닐까.
1: 조롱.
0: 네. 저희의 친구는
1: 네.
0: 또 멤버들이 있잖아요.
1: 맞죠, 맞죠.
0: 한번 한마디씩 해볼까요?
1: 어, 사랑과 조롱이요?
0: 아니 뭐 하고 싶은 마음이요. 아, 저 말고
1: 아, 왜요?
0: 이걸 보고 있을 멤버들한테 해보자.
1: 멤버들한테.
0: 아, 저한테 하고 싶으면 해줘도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사랑해요.
0: 아. 아.
1: 네. 인이어로 딱 이렇게 꽂히는 거 좀 어때요?
0: 아, 느끼해요.
1: 한번 멤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송디.
0: 저는.
1: 네.
0: 나랑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갈 사람.
1: 노래가 이런
0: 이렇게 노래 나올 정도로.
1: 햄버거 왜 갑자기 햄버거예요?
0: 아, 제가 요즘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요.
1: 햄버거 좋아하세요?
0: 네,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한디는
1: 네. 네.
0: 다이어트 식단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다른 멤버한테.
1: 근데 송디가 먹자 하면 먹어줄 수 있어요.
0: 아, 아니요, 다이어트 하세요.
1: 네. 네. 네, 9973님께서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서로의 모든 걸 아는 8년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면서 떨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다시 만나면 같이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애틋한 내 자기들이 생각나네요. 보고 싶다라고.
0: 오.
1: 애칭을 또 자기들이라고.
0: 아, 아 맞아.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기야 이러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신기해요 정말.
0: 저 네. 정모 형이랑 저랑 자기야 자기야 이래요.
1: 진짜요?
0: 네.
1: 왜 저한테는 자기야라고 하냐?
0: 한디는
1: 네.
0: 자기야가
1: 안 어울려요?
0: 안 어울려요. 뭐 정모 형은 자기야가 어울려요? 그냥 네.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근데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한
1: 거요?
0: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살자.
1: 아 그런 거 있죠. 같이 네. 살자.
0: 같이 뭐 살아요.
1: 오, 오케이.
0: 네. 네.
1: 감당 계속 해주셔야 돼요.
0: 알겠어요.
1: 알겠습니다. 지윤님께서는요, 전 친구한테 평소엔 오글거려서 못하는 말인 늘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친할수록 고마운 게 더 많은데 민망해서 입이 잘 안 떼어지더라고요. 라고.
0: 진짜요?
1: 네.
0: 저는 반대로 고맙다는 말은 진짜 많이 하고.
1: 고맙다는 말 많이 해요?
0: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마워.
1: 아, 그런 거.
0: 이런
1: 그런 거.
0: 사소한 고마운 것들 진짜 많이 하고. 저는 미안하단 말을 못해요.
1: 아, 미안하단 말.
0: 왜인지 모르겠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미안하다 한마디가 참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디는 어때요?
1: 저는 그래도 이런 건 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런 사소한 고마워 말고도 되게 잘 많이 고맙다고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아닌가? 많이 못 들었어요?
0: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1: 저는 되게 고맙다라고 좀 뭐 진지한 고맙다라든 뭐든 좀 잘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네, 또 에밀리님께서는 함원진 완전 짝사랑.
1: 그러니까요.
0: 왜요?
1: 네?
0: 아, 짝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 나한테. 아, 나는 완전 짝사랑 남 같이 오늘 입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왜지? 이게 짝사랑 남?
1: 어이없네.
0: 오늘 패션이 짝사랑은 아닌데.
1: 오케이.
0: 이 생각했었어.
1: 노희라님께서는요, 지금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옆에서 지금 야구 자이언츠 7연승 했다고 좋아하더라. 7연승을 했어요? 토요일에 부산 가서 굿즈 사오겠다는데 친구야 축하해. 굿즈는 적당히 사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7연승 하고 있대요.
1: 아, 근데 부럽네. 7연승.
0: 그렇죠.
1: 오늘 베어스는 4연패인가 5연패를 드디어 끊었습니다.
0: 아, 축하드려요.
1: 네, 오늘 이겼더라고요.
0: 네, 굿즈는 또 적당히 사라고 하십니다. 희라님께서.
1: 아, 저도 근데 굿즈 사고 싶어요. 지금 너무 굿즈 사고 싶어요.
0: 아.
1: 저 박준순 선수 유니폼 마킹하려고요. 너무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언젠가 잠실 가는 날 있다면은 이번에는 박준순 선수의 유니폼을 저 정수민 선수 이외에 마킹 한 선수가 없거든요.
0: 네.
1: 박준수 선수를 할 것 같습니다.
0: 야구도 딱 사랑하시네요.
1: 네, 박준수 선수 꼭 앞겜까지 화이팅.
0: 네, 9973님께서 오늘 송디 옹냥미 터졌는데요. 근데 그쵸?
1: 그런가?
0: 뭔가 오늘 좀 옹냥냥 되지 않아요?
1: 오늘 그래도 난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인가?
0: 좀 뭔가 이 복식 호흡으로? 아, 목소리 변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복식 호흡으로 말할까봐요.
2: 근데 복식 호흡으로 할 때 약간 이렇게 되셨었어요.
0: 아, 그쵸.
2: 약간 복식 호흡으로 하면서 약간.
0: 아, 복식 호흡으로.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1: 네.
0: 직접 말로 하긴 어려운 얘기가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0: 기문자 부터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0: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스즈바가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제약,
0: 페리즈, 하보해,
1: 2분당,
0: 환인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2: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2: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2: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진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0: 제일 먼저 이화정님께서는요, 여행 왔는데 친친라 듣는다고 방에 들어왔어요. 이해해주는 친구와 동생아 고마워. 친친라 끝나고 놀자. 선물 사줄게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어허
0: 좋은데요. 이걸 이해해주시면은
1: 네. 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선물 사준다고 하니까 싹 다 용서.
0: 네 용서 용서 좋습니다.
1: 네 5910님께서는 친구는 아닌데 함송디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6월 한 달 동안 친친 덕분에 함송디 덕분에 밤이 너무 즐거웠다고요. 힘든 하루를 겨우 지내고 오면 함송디를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힐링이고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친친해서 함송디를 만날 수 있기를.
0: 아, 또 저희가 친한 친구 방송만에서 함께 했으니까 네. 우리 친구죠. 그쵸?
1: 맞아요.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1288님께서는요, 전 야구 보러 갔다가 집 가는 중이에요. 미니가 쉬고 한날 오고 못 왔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인데 승려하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오늘의 신청곡은 기분 좋으니까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신청합니다 라고.
1: 이야 승려하고 돌아오셨대요.
0: 우리 송디는 아직 못 해봤죠 승려?
1: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죠.
0: 그러니까요. 네. 에이, 송디도 얼른 승려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1: 당신도요.
0: 저는 그래도 해본 적은 있죠.
1: 아, 해본 적은 있어요.
0: 네 그래가지고
1: 네
0: 송디가 근데 한 송디가 좀 다니던 그때는
1: 네
0: 좀 팀이 암울한 때였어가지고
1: 네
0: 조금 올해 좀 기회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1288님 신청한 곡이었죠.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288님의 신청곡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1: 네, 이예네님께서 복식호흡으로 라고
0: 네. 네, 문자까지 복식호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9973님께서는요, 문자 번호 판매 중인 것 같아요. 은결치 3만원 이렇게. 네, 9973님 또 보내주셨네요. 소리 크게 내고 혼났대요. 한 명은 웅냥미 터지고 한 명은 고막 터지게 하고 케미 난리도 아니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1: 네, 이 인이어를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네. 지금 볼륨이 한 3, 4 정도 됐는데 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카메라 쳐버렸네요. 네. 네.
0: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1: 아 보였나요?
0: 미안합니다.
1: 카메라로 네. 보였어요?
0: 네, 잘 찍혀요, 여보.
1: 사실 여기 책상 밑에 카메라 두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계속 밑에서 치고 왜 안 들어가냐고 한 대 치고 막 난리
0: 맞아요.
1: 나거든요.
0: 난리 나거든요.
1: 네, 네. 손진아님께. 에서는 저 디저트류에 관심이 1도 없는데 친친방에서 하도 언급이 많이 되어서 오늘 버터떡 제 돈 재산으로 사 먹었어요. 오. 사실 알고 보면 팜디가 버터떡 아플러가 아니라 고도의 바이런이 아니었던 걸까요?
0: 에, 저는 뭐 어떤 의도도 전혀 에, 저는 뒤에서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에, 저는 단순히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한 것뿐.
1: 저도 근데 팜디가 그렇게 얘기해서 네. 한번 사실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0: 아 기억이 안 나요?
1: 근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0: 근데 나도 좀 다시 한번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 네.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진아 분들께서 굉장한 네, 열변을 토하고 가셔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효섭님께서는요, 내일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데 제발 꼭 이겨서 32강에 진출을 했으면 합니다 라고.
1: 맞아요. 내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축구 하잖아요. 네. 저도 내일 보러 가거든요.
0: 그렇죠. 안 그래도 송디도 라이브 중계로 같이 응원하시잖아요.
1: 네. 여기 네. 또 마침 시아규님께서 송디 네. 내일 축구 경기 승려 가자요라고.
0: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무조건 승려를.

0: 해주셔야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네. 중요한 임무를 좀 맡으셨습니다.
1: 아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0: 근데 진짜 뭐 야구는 뭐 한 번 가서 승리하고 못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네 싶은데 이거는 네. 지면 끝이에요.
1: 아, 지금부터 빌드업 쌓지 말아주세요. 아, 네. 저는 네. 저희 한국 선수님들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벌써부터 부정타면 안 되니까 네. 네, 8670님께서는요 함성디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슬픈 사람이 두 명 된다고 생각하나요? 전 후자라 제 슬픔은 잘 얘기 안 하게 되는데 친구들의 슬픔은 공유받고 싶더라고요 라고. 오 근데 저도 뭐 앞에 이 나누면 반이 된 저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반은 안 되는 것 같고
0: 반은 안 돼요?
1: 두 명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슬픔이랑 화도 같이 하는데 아 이게 왜 그랬대? 이러면 뭐 어찌 원진형이 받아줘요. 아 그러니까 저 왜 그랬대? 아 해도 저는 제가 제 화가 안 가라앉아요.
0: 아 안 가라앉아요?
1: 네. 네. 아 그냥 아 좀 가라앉는다. 아, 어 반이 된다. 아,
0: 저는 그래서 반이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게 반이 되는 건가?
1: 그렇죠.
0: 반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저도 최근에 이거 에피소드인데 네. 원진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스케줄을 가다가 어느 네. 사람 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네.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열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옆에 사람이 아 그냥 열어달라고 하세요. 네. 왜 그렇게 문을 그렇게 막 하세요? 네, 이러시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억울한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아 억울해 했는데 원진이 형 같이 화내주니까 에. 좀 가라앉았어요.
0: 아 언제든 또 같이 화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반이 된다.
0: 반이 된다. 네. 좋습니다. 장혜슬님께서는요 오늘 일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경찰을 맡아서 마피아 검거에 성공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연륜일까요? 핑퐁즈 두 분은 마피아 게임 잘 하시나요? 라고.
1: 아.
0: 저희의 또 자체 컨텐츠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희의 네. 마피아 실력을 또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대체적으로 우리 송디는 조금 늘 든든한 이제 국밥 같은 그런 존재. 네.
1: 사실 저는 잘하는 편인데 네. 그거예요. 네.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가기 위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한 명.
0: 우리는 그걸 이제 게임을 못한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1: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그냥 쉽게 할 수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재밌게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네.
0: 근데 그거를 왜 카메라 없을 때도 약간 항상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1: 넘어가요.
0: 네. 아직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고민 사연 보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딱 제 바로 앞에 버스가 서더니 마침 한 자리 남아있어서 앉아서 출근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일인데 지난주에 송디가 해준 행복의 장벽을 낮춰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덕분에 오늘은 그 작은 행운이 두 배는 더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사연 덕분에 행복 정립 하나 했습니다. 고마워요 송디라고.
1: 와.
0: 네, 또 이렇게 찐찜하게서 저희의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네. 또 실천까지 옮겨주시는 거에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1: 네, 저로 이렇게 네. 저의 말에 한번 실천을 하고 네. 행복이 두 배가 되셨다고 하니까 네. 너무 뿌듯하고 네. 또 아징아징님에게 행복 많은 행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좋습니다.
1: 네.
0: 네, 다음으로는 또 우리 푸미님께서는요 함성디 오늘은 저녁 먹고 왔나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네. 대단한 걸 먹었죠?
1: 네, 저희가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0: 어떤 거 드셨나요?
1: 저희는 오늘 네. 비빔밥 먹었습니다.
0: 비빔밥 먹었습니다.
1: 네.
0: 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1: 네.
0: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1: 오늘의 전학생은 바로 스테이시 걸 is going down 스테이시입니다. 환영 인사와 하고 싶은 질문들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Stray Kids의 Case 1 for 3.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숙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죽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기 뒷문인데?
1: 아이쿠
2: 테이시그리스 고잉 언니
3: 소리
0: 아 핀퐁제 학교의 케이팝 친구들의 등장이라
4: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0: 네, 듣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서머 속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스테이시 어서오세요.
2: 하나 둘셋
5: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4: 네, 각자 소개도 가볼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0: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수민이부터 가볼까?
2: 네. 안녕, 나는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 수민이야.
0: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 자, 다음.
6: 안녕, 나는 너를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친구 신이야.
0: 오, 인기쟁이로. 자, 오케이. 자, 다음.
7: 안녕, 나는 오늘 많이 웃을 친구 아이사야.
0: 많이 웃을 친구. 좋습니다. 자, 다음.
8: 안녕, 나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친구 세은이야.
0: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친구. 자, 다음.
9: 안녕, 난 너의 배꼽을 책임져줄 수 없는 친구 윤이야.
0: 아, 책임져줄 수 없답니다. 오케이, 자 다음.
9: 빠질 거거든.
10: 안녕, 나는 너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팩폭을 날려줄 친구야, 제이야.
0: 오케이, 팩폭 제이까지. 아, 좋습니다.
4: 자, 다들 반갑고요. 이제 반말은 그냥 바로 여기까지예요. 네. 친구들 환영 문자도 계속 만나볼게요.
0: 네, 네, 수민님께서 읽어주시죠.
2: 네, 이은지님께서 우와 스테이시 공주들 아 상큼해 청량해 너무 기다렸어요.
0: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또 다음 댓글 한번 시은님께서 읽어드릴까요?
6: 네, 4858님께서 책량디로 야무지게 일주일을 꽉꽉 채워보냈던 아이사 오랜만에 친친 오니까 어떤가요? 궁금해요.
0: 어떠신가요 좀?
7: 저도 스페셜로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요.
0: 네네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네. 되게 편하네요. 아.
0: 보다는 그쪽이 더 편한 느낌인 건가요?
7: 아 둘 다 거기도 탐난도 사실
0: 지금까지 와 좋습니다.
4: 네, 혹시 언제 하셨었어요?
7: 저요 저 그 후드티 입고 이럴 때쯤에.
0: 아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4: 12월 첫째죠.
0: 아, 계절을 후드티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신난나님께서는 6년차 아이돌들의 만남이라 이 조합 찬성. 최근에 세은님이 후배들이 많이 많아진 걸 실감한다고 하던데 다른 멤버들이랑 함성디도 그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4: 그렇죠. 저희가 20년도에 같은 데뷔로 또 겹쳤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4: 어때요? 요즘 세은님께서 후배들이 많아진다는 걸 실감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멤버들도 혹시 그런가요?
7: 그런 것 같아요.
6: 현실적으로 네. 그 대기실의 위치가 달라지지 그쵸? 않았나.
2: 네, 진짜 앞이에요.
6: 네. 네.
2: 부담스럽습니다.
0: 또 활동하고 계실 텐데 약간 이런 뭐 음방 순서 같은 것도 그렇고 무대 순서로 그런 것들도 확실히 좀
2: 맞아요.
0: 그런 게 있지 않나요?
2: 맞아요. 네.
0: 네. 그렇죠. 송진 좀 어떠세요?
4: 저는 네. 제일 놀라운 게 그 그 무대에 제일 가까울 때가 좀
6: 대기실이 점점
4: 네, 대기실이 근데 좀 좋은데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0: 아, 네, 저희도 아직 부담을 네. 좀 많이 느끼는
4: 네.
0: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아까 그 전화가 왔습니다를 원래는 송디가 오시면은 좀 신인분들이시니까 하시니까 이런 신원을 좀 주시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0: 가만히 있어도 또 네. 알아서 척척 또 다들 아. 잘 해주시니까 그쵸?
1: 아니 윤님께서 네. 빨간불 들어오면 그냥 하면 돼? 하길래 네. 역시 최년차 네. 네.
0: 네. 윤님은 오셔가지고 여기 카메라 달라진 것까지 다 터치하셔가지고 네. 세상 좋아졌다고 좋습니다. 또 8696님 댓글 한번 윤님께서 읽어주시죠.
2: 네 8696님께서 스테이씨 멤버들 방금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는데 요정들이 단체로 전화 건 줄 알았어요. 어머. 오늘 착장 다들 찰떡인데 오늘 착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본인 비주얼 오늘의 착장 1위 멤버는 누구인가요? 빠밤. 오~ 저요.
0: 지금 다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다들 난리.
3: 보이는 라디오로
2: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 멤버들이.
0: 좀 본인의 포인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님 오늘?
2: 저 오늘 네. 조금 약간 웬스데이 느낌으로
0: 웬스데이
2: 진짜
0: 느낌.
2: 쿨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셨던 우리 아이사님은 어떤 포인트가 좀 있으세요 오늘?
4: 오늘 그 날씨라서 되게 시원한데 네. 제가 지금 와이드 팬츠를 입었거든요.
0: 네네네.
4: 그래서 좀 쿨한 느낌?
0: 쿨한 느낌. 또 일어나 계셨던 우리 시은님은?
3: 저는 뭔가 여성스러움과 러블리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세현 씨는 또 어떤?
5: 저는
3: 무지개?
5: 조금 무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름.
0: 알았다. 네, 수민 씨랑 좀 제이 씨만 앉아 계셨는데 네. 무슨 일이에요?
6: 저 오늘 핑크 공주예요.
0: 핑크 공주. 네.
3: 귀엽다.
0: 네. 수민 씨는 아까 너무 쿨하게 윤님을 또 인정해 주셨는데 본인 거 한번 좀 자랑해 주세요.
7: 저는 줄무늬입니다.
0: 오늘 스트라이프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사위로 댓글 한번 우리 제이님께서 읽어주실까요?
6: 네, 함디랑 시은님 둘 다 아역배우 출신인데 서로 아역 활동 때 있을 법한 공감 가는 에피소드 같은 거 공유해주세요.
0: 아역 하셨었어요?
3: 네.
0: 언제부터 좀 하셨었어요?
3: 저 한 13년도쯤부터.
0: 이야. 네. 2007년. 오! 잠깐만 다리 좀 일단 꼬고요. 사극에서의 신분이 어떠셨어요? 신분이 좀 있으셨어요?
3: 네. 있을 때도 있었고 안 네. 있을 때도 있고
0: 그렇죠. 아닐 때도 있었고 네. 네.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3: 사극을 하셨었나요?
0: 네, 저도 사극을 좀 했었어요.
3: 여름에 하셨어요? 겨울에 하셨어요?
0: 여름에도 해봤고 겨울에도 했었던 것 같고
3: 그쵸, 네. 저도 그랬어요.
0: 맞아요. 네. 저는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제 새벽에 이제 가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엑스트라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좀 그때 당시에 또 그때 촬영 분위기는 좀 대우가 많이 그렇게 있진 않았었어요.
3: 네네네.
0: 그래서 가면은 자 엑스트라분 오세요. 그래서 오세요. 옷 챙겨가세요 하면은 거기 이렇게 약간 동묘시장처럼 이렇게 옷이 싹 있어가지고 그냥 사이즈에 맞는 거 들고 갔었어야 됐어요.
3: 그때 고르신 옷이
2: 여전하시다.
3: 분칠 직접 하셨어요?
0: 분칠 이런 거 그래도 분칠이나 뭐 이런 거 좀 해주시고
2: 해주셨어요? 좀 더 실크네.
3: 근데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네. 이 사극은 몇 네.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네. 이 사진 나왔던 거는 여름이었는데 네. 통풍이 안 돼서 진짜 바람이 안 통하니까 너무 더웠고
0: 맞아요.
3: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핫팩을 한 8개를 붙여야 돼요.
0: 붙인다면 너무 추워서 맞아요.
3: 발이 너무 시리고
0: 맞아요.
3: 그리고 확실히 분장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3: 막 먼지칠도 많이 하고 피분장 이런 거 많이
0: 네,
3: 하고
0: 네, 네, 네, 네.
3: 그랬던 기억이 나요. 힘들어요 사극은.
0: 저도 이제 사극 같은 거 하면 이제 장발을 무조건 계속 남자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제 가발 같은 거 쓰는데
2: 답답하겠다.
0: 가발이 진짜 PTSD가 엄청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또 바로 소개해드리니까요. 스테이씨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줘 책량디?
2: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0: 네, 스테이씨가 무려 11개월 만에 여섯 번째 싱글 2 러브로 컴백을 했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컴백인데 컴백하는 날 기분 어떠셨어요?
0: 좀 어떠셨나요?
7: 좋았습니다.
1: 네. 당연히 좋았겠죠.
0: 당연히 좋죠.
2: 오랜만에 컴백하다. 하다 보니까 맞아. 빨리 스위트 팬분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0: 네. 또 타이틀곡 제목도 투 러브입니다. 어떤 곡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타이틀곡 투 러브는 이제 2대 0 이게 투 러브가 이제 테니스 스코어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얻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에서는 0점을 러브라고 부르는데 오. 저희가 0점인 거예요. 그래서 투 러브인데 저희가 네. 이제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계속 서브를 넣지만 상대방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코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기고 있는 거네요. 아 지고 있나요?
0: 지고 있는 거죠.
2: 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다. 아. 근데 저도 괜찮아. 그렇지. 아. 이런 곡입니다.
0: 아, 원래 더 사랑하는 쪽이 좀 져주는 그런 거잖아요.
2: 예, 예.
0: 그렇죠.
5: 저희는 맞아요. 늘 짝사랑만 하거든요.
0: 아, 맞아요. 짝사랑만. 맞아요. 네.
2: 네. 네 그런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저희요?
8: 저희요?
0: 네. 저희 노래 같은요?
2: 네. 네
0: 노래?
2: 죄송해요. 갑자기. 저희는 짝사랑이 주제거든요. 보통.
0: 우리는 약간 좀 청춘 많이 얘기하고.
8: 저희는 청춘, 극단적인. 러브 올 다이. 지금 아니면 안 돼. 나 올 네버. 이런 거
0: 아니면 죽음. 약간 그런 거. 좀 극단적인 청춘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8: 네. 네, 이 노래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도 투러브고 뭐 소재도 테니스와 짝사랑이었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바뀐 거나
3: 아~ 네.
0: 이런 약간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3: 이게 원래 테니스 소재가 아니고 네. 투 러브라는 제목만 나왔고 네. 막 많이 좋아한다 투 러브랑 아~ 편지 쓸 때 투 러브랑 아~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갑자기 테니스로 돼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죠.
0: 신박합니다.
8: 네. 혹시 다른 타이틀곡 후보도 있었어요?
3: 이번에는 없었던
2: 네.
3: 것 같은데. 근데
2: 네.
3: 제가
2: 뭔가 많이 알고 계시네요.
3: 어디서 들었는지
5: 몰랐어.
3: 그러니까 PD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네. 이번 수록곡들이 다 타이틀 후보였다고.
2: 아~
3: 다 타이틀을 생각하고 쓰셨는데 네. 이 투러브가 너무 좋아서 다 수록곡으로 넘어갔다.
2: 맞아.
0: 와우. 대박입니다.
5: 이것도 몰랐지? 그 투표 그러니까 그 임원분들 약간 투표해가지고 네. 이게 타이틀곡이 됐다고 들었어요.
0: 아 진짜요?
3: 대박.
0: 이렇게 멤버들은 이제 그런 투표에 같이 참여 안 하시는
3: 저희는 네. 한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2: 저희는 바빠서
0: 바빠서 좋습니다. 툴러버가 또 발매하자마자 기립박수를 또 받았습니다. 또 스테이시다운 곡이란 얘기가 많은데 멤버들이 좀 느낄 땐 어떻습니까?
2: 스테이시다운이라는 게 뭘까요?
5: 저 제가 느끼기에는
0: It's going down 맨날 하잖아요.
5: 일단 시내에서 사운드 있고 또 좀 에너지 넘치고
0: 네.
5: 시원하고 뭔가 속을 뚫어주는 그런 느낌.
0: 아~ 오~ 오~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3: 좋다.
0: 되게 사이다 같은 노래들 그런 게 스테이시다운 노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8: 맞아요. 그럼 대놓고 자랑 타임 드릴게요. 투러브의 매력은 이런 거다. 멤버 한 분씩 자랑해볼까요? 저희가 네. 바로 박쳐 드릴게요.
2: 네.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3: 좋아요.
2: 자, 스테이시 아이고
0: 박수. 네, 또 세연님은요?
9: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파트를 말하려고 했는데
2: 말해주세요.
0: 네, 그렇대요, 돼요.
9: 멤버들이 다 좋아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0: 네.
9: 제 파트에서 또 애교 부리는 이런 안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 귀엽다.
0: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9: 자꾸만 안개니 웃게 돼.
0: 네, 아이사님은?
5: 트러블? 스테이시다!
0: 스테이시다! 스테이시 박스! 시은님은요?
3: 저도 그러면 제 파트를 하겠습니다.
0: 렛츠 고!
3: 제 파트에 그 To love, to love, keep calling.
0: 네, 좋습니다. 수민님은요?
3: 비트와 멜로디다!
0: 아, 비트와 멜로디다! 노래 그 자체다! 좋습니다. 끼고 아껴 왔습니다.
5: 진짜 뭐
0: 제이님.
10: Stacy girls, it's going down.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왔는데요. 광백은 미녀 그룹님께서 투럽 포인트 안무 DJ 분들에게도 전수해주고 다 같이 잃어버린 광백은 찾아요라고. 아니 포인트 안무가 어떻길래 광백은이 언급이 되는 걸까요?
3: 아 네. 이게 광백은에서부터 네.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투
0: 투
2: 아 그거 아니잖아요.
3: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포인트 안무니까
5: 이게 광백은에서
4: 안무도 있고 포인트 안무도 네. 따로 있는데 뭘 배우고 싶으세요?
0: 뭐, 협상이 되는 거 맞죠? 어떤, 어떤 부분을 이걸로 하네요?
11: 단백은 쓰는 부분은요 네. 손을 네. 하나,
0: 하나, 하나
11: 둘,
0: 둘
11: 또 셋,
0: 셋,
11: 넷,
0: 넷
4: 그렇게 하면
11: 까지.
4: 돼요
11: 까지. 아~

0: 둘, 셋.
1: 근데 이게 약간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로
0: 약간 좀
1: 쳐야 돼가지고
0: 광배를 좀 이용해서
2: 이렇게 밀어야 돼요. 여기.
0: 밀어야 되고
2: 밀고 옆구리를 꼭 완전 쪼아줘야 되거든요.
0: 아, 아 그러면 여기 네, 확실히 좀 자극이 없네. 아, 여기를 조금 수축해주고 넘어갈 때 좀 이완해주고 수축 이완 이렇게 좀 등 근육이 되게 네. 좋습니다.
2: 광배는 미녀가 되실 수 있어요.
0: 네, 좋습니다. 저희도 그럼 미녀로 같이 한번 네, 노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네, 좋아요.
0: 좋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어디로? 네. 네. 라이브의 묘미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까지 갖춘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스테이시의 To Love.

0: 네, 스테이시의 툴럽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저번 주인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랬는데 그때 들었을 때도 너무 중독성 넘치고 좋게 네. 들었었는데 역시 예, 그건 변하지 않네요. 그렇죠?
2: 저는 이 스테이시만의 이 사이다 같은 것도 좋지만 이 뭐 네. 감질만 나는 보컬과 그런 멜로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한예리님께서는요, 이번 노래 진짜 여름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문자 한번 우리 아이사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네, 한예리님께서 이번 노래 진짜 여름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어요.
3: 어?
4: 네,
3: 역시 저는 읽었어요.
0: 이게 제가
3: 아,
0: 좀
3: 저희가 밤이라서
0: 아니, 이게 좀 아, 뭘 DJ셨잖아요. 아, 지금 제 DJ 톤이 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지 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아, 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0: 아니요, 네. 좋습니다.
4: 남북현님께서 스테이시 노래가 발단이고 결말이네요. 완전 그냥 작품이에요.
0: 네, 정말 이 노래 하나에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는 그쵸?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세은님께서 읽어드릴까요?
5: 네, 8670님께서 공주님들 얼굴 진짜 박수 박수. 특히 윤공주님 오늘 너무너무 요정 같고 공주 같고 화면에서 빛이 나요.
3: 나인가?
5: 나인가? 네. 윤공주님.
3: 언니는 윤 씨잖아요.
5: 그럼 우리 드디어 우리
0: 두 분 다. 좋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시은님께서 읽어드릴까요?
6: 네, 강성태님께서 트러브 응원법도 너무 귀엽고 신나더라고요. 앙! 슝!
0: 오, 응원법이 좀 어떻게 돼요?
7: 그게 이제 가사가 친구들에게 물어봐, 물어봐. 네. 이런 부분에 앙 그냥 네. 물어봐
0: 아, 앙 물어봐 아, 네. 아,
4: 네. 그리고 텔레파시로 보내 사인 슝슝
0: 되게 재밌긴 한데 그 파트가 같이 나와요? 바로?
6: 네 해보자
3: 아, 1절 어, 2절이에요
0: 아, 저 네. 가볼까요?
6: 뭐, 1절 2절인가?
7: 붙여볼까?
4: 그럴까요?
0: 네
8: 친구들에게 물어봐 이런 입은 캐너멀
6: 텔레파시로 보내 사인
0: 슝 되게 귀엽네요.
2: 응원법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직접 내시는 편이에요?
7: 네, 네.
3: 오, 네 맞아요. 엄청 많이
0: 이 앙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7: 그 이거 이제 회사
0: 하필 그럼 이 슈군요? 하필 좋습니다.
2: 네, 계속해서 신곡 관련 질문들도 보겠습니다. 수민 씨부터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7: 네, 보이터치님께서 이번 신곡도 너무 좋아요. 혹시 이번 신곡에서 본인 파트 제외하고 탐났던 파트 있으면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0: 오, 탐나는 파트가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4: 저 약간 생겼어요.
7: 뭐예요?
0: 어떤 거예요?
4: 세은이 파트?
0: 세은이 파트.
4: 네.
0: 아까 그 애교 부리셨던 그 파트인가요?
4: 네.
0: 오. 그러면 한번 바로 보여주실까요?
4: 네.
0: 좋습니다.
4: 네.
9: 조금씩 빠르게 스핀 자꾸만 괜히 웃게 돼 묻지도 않는 퀘스천에 왜 자꾸 솔직하게 돼.
0: 야.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저 그러면 네. 그 도입부를 한번 해볼까 봐요.
4: 제 파트 제 파트.
0: 네. 원래는 아이사님 파트.
9: No no no. 헷갈리고 있는데 why why you move
7: 그거
4: now you move 아무 생각 못하게
6: 첫 번째가 뭐야 그럼?
4: Now 그 맞아 now I know 헷갈리고 있는데
0: 한번 더 네, 좋습니다 Let's go
9: now I know 헷갈리고 있는데 now you move 아무 생각 못하게
0: 역시 네, 이 사이다에서 좀 사이다를 좀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4: 아,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키이사님 댓글 한번 우리 아이사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네, 키이사님께서 이번 투어러브 무대를 보면 시그니처 사운드 할 때 S자를 다르게 하시던데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바꾼 이유가 와, 있으실까요?
6: 저희가 언제
7: 이거 진짜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
3: 이것도 원래 시안에는 뭐 네. 이렇게
4: 머리를 넘기는
3: 스테이시 걸스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아 선생님 스테이시 걸스 할 때는 이거 S자를 꼭 해야 된다.
0: 아, 꼭 해야 된다.
3: 근데 저희가 두 명에서 뭐 팔로도 만들어보고 혼자서도 하고 뭐 STYC 다 해봤는데 네. 이제 쌤께서 아 저는 신박하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해봤던 거 하고 싶어요 해서 선생님께서 막 하시면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나온 게 이제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4: 징 느낌?
3: 자동문 느낌
0: 자동문 느낌 네.
6: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버전도 있었고
3: 맞아요.
6: 내려서 이렇게
3: 맞아요
6: 버전도 있었고
3: 남북으로
6: 이렇게 찢어서
4: 네, 네, 네, 네.
6: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 신기하네요.
3: 자동문으로 이렇게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스텔씨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도 나눌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임우주님께서는요, 오랜만에 시그니처 사운드 들어가서 너무 좋았음이라고 남겨주셨어요.
3: 네. 맞아요.
4: 감사합니다.
3: 네. 네? 시그니처 사운드.

0: 맞아요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또 시작하지 마세요님께서는요. 테니스, 스포츠, 야구? 친친한 야구 덕후 하모진이 있어요. 스테이시 멤버들 중에도 야구 덕후가 있나요? 라고. 좀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2: 여기 있어요.
1: 유니랑 네, 야구.
0: 어, 야구 좋아하세요?
3: 예.
0: 어, 어디
3: 어느 팀 좋아하세요?
0: 저는 베어스 쪽 분들이. 아,
1: 기아.
0: 타이거죠.
1: 오늘 저희는 10-0으로 이겼거든요.
0: 저희도 오늘 8-1인가로 이겼어요.
1: 이겼어요.
0: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안타레스님께서는요, 이번 앨범 수록곡 소리 중에서 수민님 우리 사이 바뀔 타이밍 왠지 떨림 텔미 달링 이 파트 정말 좋아하는데 이 부분 못 들어본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약간 몽환과 아련이 접목된 묘한 느낌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4: 와 대박. 오. 여기 처음 불러요.
1: 처음이다.
0: 어, 처음 불러요?
4: 네. 오. 해볼게요.
0: Let's go.
4: 네. 우리 사이
1: 아이 좀 민망하네.
0: 이게 실시간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4: 진짜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라디오에는 언니 빵빵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2: 들리세요?
0: 저희는 지금 되게 엄청 감미롭게 들려요.
4: 해볼게요. 어떡해.
1: 할 수 있어요.
4: 어떡해! 반지라도 넣어줘.
1: 오케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0: 이게 물론 여러분은 인이어트로 아껴 계셔서 어때 네. 뭐 그냥 생 목소리가 들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여기 에코 빵빵해. 아,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1: 아, 다행이다.
0: 예, 네, 진짜로.
2: 좋아서 눈물이 나요.
1: 다행이다.
0: 아, 이 윤님의 살짝 들어왔던 그 아 이게 민망하네. 네. 이게 한마디가 더 좋습니다.
3: 자, 그럼 오늘의 전학생 스테이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금 수미님께서 한 소절 불러주신 곡이죠. 스테이시의 소리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스테이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박수 박수. 네, 사과맛 쿠키님께서는요, 벌써 컴백 1주차 음악 방송이 끝났잖아요. 지난 일주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피소드가 혹시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2: 에피소드? 기억나고 있어?
3: 저 지금 문득 생각해봤는데 네. 저희가 그 울산에서 음악 중심 했었잖아요.
1: 아, 네네네.
3: 근데 분명 들어가기 전에 그 불꽃 그거 터지는 게 되게 네. 좀 크게 터질 거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네. 근데 누가 안 놀랐던데?
4: 나 안 놀랐어.
3: 오, 그래서 대단하다.
1: 아, 진짜 엄청 크게 터졌었던 거예요?
3: 네. 생각보다 네.
4: 끝나고
1: 아, 진짜요?
4: 이렇게 완전
3: 완전 입고
1: 있습니다. 또 쏨님께서는요, 이번 툴럽 하람에는 멤버들의 일상을 셀프캠으로 찍은 영상들이 배경으로 나와서 눈도 귀도 즐거우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을 찍을 때 정해진 주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아, 이게 네. 제가 그 기획안을 이 하람의 기획안이 왔었어요. 네, 그걸 네, 그냥 네. 팬분들한테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드렸거든요.
1: 네.
3: 아,
4: 진짜?
3: 근데 팬분들께서 세은 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장면이 들어가요, 하람에.
1: 네, 네,
3: 근데
1: 네.
3: 세은 갑분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서
1: 아, 네.
3: 제가 그걸 보고 이 기획안을 보내주면서 여기에 아.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해주는 주제도 있어서 네. 우리 멤버들 너무 잘 이행했다. 이렇게. 왜냐면 주제가 뭐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영수증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팬분들의 팬레터를 읽는 모습, 뭐 반려 강아지와 노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멤버들이 다 잘 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잊고 있다가
1: 네.
3: 그 이제 마지노선 다음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1: 네.
3: 윤이 혹시 영상 찍었을까요? 했는데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급하게 막 다 찍어서 겨우 한 컷 정도 올라갔습니다.
1: 아, 이게 뭐 나를 잡고 찍은 게 아니군요.
3: 네.
1: 그냥 진짜
3: 주셨어요.
1: 아, 자유롭게.
4: 네.
1: 아, 신기함이 너. 예, 오리님께서는요, 툴러브처럼 내 마음을 계속 전하는데 생각만큼 안 받아주는 멤버, 마치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멤버 있을까요? 누구인지 공개 사랑 고백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네, 이런 멤버분이 계실까요?
3: 언니 있어요?
2: 나 있나? 다 잘 받아줬 아니 그 다 안 받아준 것 같긴 해요.
1: 생각을 해보니
2: 네, 생각해보니 네. 다 안 받아준 것 같아요.
1: 그러면 오늘 이 네. 자리를 통해서 한번 수미님의 최애 멤버에게 한번
2: 최애 멤버?
4: 최애 멤버? 네.
2: 아, 다 기대할 것 같은데
3: 이번 주 최애 멤버
1: 이번 주 최애 멤버 아니면 오늘 최애 멤버도 괜찮고요.
2: 지금 기대해서 콧구멍 커진 애가 있거든요. 네.
4: 잠깐만요.
2: 자연히로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3: 그럼
1: 윤님에게 한번 사랑 고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 마이 갓.
2: 끝. 어떻게 하지?
5: 아,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2: 사랑해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4649님 댓글 한번 수미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시죠.
6: 네, 4649님께서 스테이시 멤버들 지금까지 모든 산옥을 다 가는 오스이신데요. 궁금한 게 역조곡마다 귀여운 양산이 꼭 하나씩 있던데 이거를 계속 준 이유가 있나요?
1: 양산을 꼭 하나씩 주셨나요?
6: 네, 저희가
1: 네.
6: 색깔별로 나갔던 것 같은데 양산이.
1: 네네네네.
6: 근데 네. 그게 아마 여름이어서
1: 네네.
6: 이제 스윗들이 타면은 또 이게 따갑고
1: 아,
6: 이게 뭐 알로에 바르고 해야 되니까
1: 네.
6: 그래서 양산을 골랐습니다.
1: 아,
3: 양산이
1: 좋네요.
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3: 저희도 이제 여름 컴백이다 보니까 야외

0: 나가서 퍼포먼스 맞아요. 비디오 찍거나 뮤직비디오 찍고 이런 경우가 네. 진짜 많은데 네. 그래서 양산의 중요성을 너무 느꼈고 또 저희가 그 산옥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네. 이렇게 양산 쓰고 잠깐 쪽잠 자기 참 좋더라고요. 아~
1: 그렇죠, 그렇죠. 아, 또 팬분들은 또 산옥 때문에 밖에서 또 많이 기다리시니까
2: 아,
1: 너무 스윗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댓글.

0: 이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저희가 8월 22일부터 23일 네. 서울 공연을 네. 시작으로 네. 스테이 클로저라는 저희 팬 콘서트를 합니다. 와!
0: 축하드립니다. 네. 좀 스포가 가능한 선에서 한번 예,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6년 차시다 보니까 한번
2: 예은이가 해볼래? 네.
3: 그래요? 두근두근
1: 두근두근
3: 아, 이게 아,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1: 오, 새로운 걸 볼 수 있나?
0: 새로운, 네. 새로운 거
3: 스윗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1: 맞아요.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3: 네.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2: 각자의 매력을 볼 수 있는 네.
0: 어, 각자의 매력을 또 볼 수 있는
3: 네. 네. 맞아요.
0: 오, 약간의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그럼 이런 공연을 할 때 샌리스트 같은 것도 참여하시는 편이신가요?
1: 네. 완전 많이 의견됐어요.
5: 샌리스트는 거의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헤집어놓는 네. 편이에요.
1: 아, 이거는 아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1: 네.
0: 멤버들의 또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팬 콘서트인 것 같은데 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세은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6: 네, 버터떡 선풀위원회 간사님께서 경상도의 아들 딸들 수민이, 형준이, 채영이 급식으로 우리 학교는 이런 것도 나왔다 하는 거 있나요? 왠지 포항은 꽃게 한 마리 턱 올려놨었을 것 같은 벌써 부러워.
5: 포항 한 마리는 쉽지 않은데
3: 진짜.
2: 어? 근데 혹시 꽃게탕에 꽃게 나왔어요?
0: 네? 네.
5: 꽃게는 나왔죠. 그럼... 한 4분의 1 정도?
2: 순대 막장 나왔어요.
0: 순대 막장이요?
3: 막장.
0: 순대
3: 막장. 어, 막장 아세요?
4: 어, 전 쌈장.
2: 어? 어? 어.
0: 에?
2: 어, 누구세요?
4: 전 통영이요.
2: 아. 통영이요?
5: 네. 근데 순대는 초장인데.
0: 어?
5: 광주 사람인데
0: 광주
3: 소금이지. 아, 저희는 막장. 제가 채영이거든요. 제 본명이 채영이어가지고 네.
5: 저희는 막장이라
3: 네. 근데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2: 새우젓도 나오고
4: 새우젓. 저는 네. 그 된장국에 미더덕 미더덕이 들어갔어요.
0: 굴 안 나와요? 통영 굴?
4: 아, 굴은 또 철에만 나오니까
0: 철에 나와요?
4: 그때는 근데 보통 아마 겨울방학 막 이럴 때여가지고
0: 진짜요?
4: 아~
0: 밖에서 굴 줘요?
4: 1월이니까 네. 아, 통영굴이니까요.
0: 꿀빵도 줘요? 꿀빵?
4: 아, 꿀빵도 가끔 나오죠.
0: 진짜요?
4: 네.
0: 오, 신기하다.
2: 와, 통영 짱이다.
3: 진짜,
5: 진짜 최고.
3: 맛있는 거 많다.
0: 멤버들 그러면 혹시 한번 최애급식 메뉴 뭐였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갈까요?
2: 스파게티?
0: 오~ 스파게티? 양산 드립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2: 한번 해주세요.
0: 아, 뭐 양산 쓰면 안 스파게티 이런 거 하려다가 했다가
2: 그 다른 분은 혹시
0: 한번 들어가지고 아, 전 드립은 끝까지 안 가는 편이라
4: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0: 네, 시은님은 좀 최애 메뉴.
1: 어,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0: 기억이 안 나죠.
2: 네, 그럴 수 있겠다.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4: 그러면 네. 코다리 무침 이런 거는 호예요, 불호예요?
0: 코다리 강정.
4: 호예요. 코다리 강정.
0: 호예요?
4: 호예요?
1: 왜 하필 코다리 강정을 얘기하셨어요?
0: 아, 어제 아. 저희가 코다리 강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호인지 불호인지.
1: 코다리 강정 좋아해요.
0: 코다리 강정 혹시 불호 계신가요?
5: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4: 쿨하시네요. 네,
0: 쿨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아이사님은 좀 최애급식 메뉴 뭐였어요?
3: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때 그 네. 석식을 먹었었는데 네. 그때 먹었던 스팸마요 덮밥이 아직도 안 잊혀요. 그리고 그 급식표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칼로리까지 나와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칼로리가 진짜 한 800?
0: 맞아요. 900? 높아요.
3: 그래서
0: 높아요.
3: 이제 제가 그때 한창 고등학교 때 살이 찌기 시작했어가지고 네. 이 그거 먹고 나서 석식을 끊었습니다.
0: 아, 그게 마지막 석식이었던.
3: 네.
0: 아, 마지막 만찬을 좀 잘 즐기신 것 같습니다. 또 세은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튀김류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튀김류. 네. 혹시 제일 최애 튀김 있으세요?
7: 저는요. 네. 고구마 튀김.
0: 오. 오, 좋습니다. 저 윤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쌈이랑 제육 같이 나오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 쌈장 딱 넣어가지고 싹 먹으면은 이제 아.
1: 좋아요. 네,
0: 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분식류 나오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네. 분식도 너무 인기 메뉴였죠. 좋습니다. 또 배수민 키링은 어디서 파나요, 님? 댓글 한번 우리 수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네. 배수민 키링은 어디서 파나요? 님께서 이번 노래 완전 올 여름에 들으면 딱이다 싶은데요. 혹시 멤버들은 여름에 자주

0: 챙겨 먹는 음식이라든지 있을까요?
1: 오, 다시 한번 음식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여름 저는 아주 챙겨 먹진 않는데 네. 요즘 먹고 싶은 생각나는 음식은 콩국수.
1: 네. 콩국수 설탕 소금.
2: 저는 소금이요.
1: 소금이요?
3: 아, 진짜요? 네. 저 설탕인데.
1: 그러니까 저
3: 소금
1: 너무
3: 넣으면
1: 설탕이.
3: 달아져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왜 콩국수를 달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먹는 네. 거지. 사실 소금도 그냥 좀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뭘 많이 안 뿌려 먹는
1: 거. 아 진짜요? 그냥 콩국수 그 본연의 맛.
2: 네 설탕은 약간.
3: 저는 그동안 소금 넣어 먹는 사람들은 네. 그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달아지는 줄 알았어요.
1: 아.
3: 오 그래서 그, 소금. 오.
1: 네 단맛에 먹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단맛에 네. 좀 드시는 설탕 저, 많이 넣는.
3: 네 완전.
1: 저도 좀 많이 넣어.
3: 달아질 때까지.
1: 네 저 좀 아예 달게 먹거든요. 네 거의 밀크티 수준으로.
0: 아니니까 네,
1: 그러니까 그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좀 여름에 자주 챙겨 먹는 좀 음식 같은 거 더 얘기해 볼까요?
4: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1: 어떤 거요?
4: 저는 밀면이랑
1: 밀면
4: 오미자차 아이스로 된 거.
1: 오 오미자차. 네, 오 오미자차에 좀 어떤 매력을 좀 좋아하시나요?
4: 아 단데 네. 뭔가 건강해서 살 안 찔 것 같고
1: 아, 네.
4: 좀 맛있어요 일단 원기 회복 느낌이 약간 있고. 괜히 오미자란 이름 때문에 건강해진 느낌?
1: 올해 여름은 밀면 드셨어요?
4: 어 먹었습니다.
1: 어, 먹었어요?
4: 네. 부산 가서 먹었습니다.
1: 부산까지 가서?
4: 네.
1: 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여름에 좀 자주 챙겨 먹는 음식?
3: 전 수박 좋아해서 수박 네. 사서 썰어 먹습니다.
1: 아 수박도 너무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심심님 댓글 한번 우리 시은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네 심심님께서 자연이의 험난한 트러블 홍보 길거리 인터뷰를 보고 저도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고백하고 차이기 대 고백 안 하고 짝사랑 실패.
3: 우와.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돌진 해볼 거냐 말 거냐.
3: 네.
1: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완전 확실한데.
3: 뭔데?
2: 난 고백하고 차이기.
1: 오.
3: 맞아.
1: 직진은 일단 하는 스타일.
2: 네. 저는 이렇게 안 했다가 괜히 후회하는 그런 게 싫고 뭔가 미련 남는 게 싫고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1: 네.
2: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좋습니다.
3: 저도 고백하고 차이기라고 생각했었는데
1: 네.
3: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주제 자주 나오잖아요.
1: 맞죠.
3: 막 첫사랑? 짝사랑했던 첫사랑 상대를 10년 뒤 동창회에서 만났다! 이것도 너무 막 두근두근하고 너무 네. 좋아하는 주제여서
1: 네.
3: 고백 안 하고 짝사랑 실패로 남겨두고
1: 네.
3: 뭐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영화 너무 좋아해요.
5: 근데 왜 혼자 빨개지세요?
1: 순간적으로 엄청 빨개지셨어요.
2: 무슨 상상한 거야.
3: 너무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1: 네, 네.
3: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설렜어요. 혼자.
2: 그 영화 이름 뭐예요?
3: 기억이 안 나요.
2: 뭐야?
1: 아 근데 오늘 아주 아까 콩국수 때부터 이렇게 네. 딱 마주 보고 앉은 두 분께서 네. 의견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정학생 스테이시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5: 스테이시의 Where You At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스테이시의 Where You At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착한 문자 우리 제이님께서 읽어드릴까요?
3: 네, 강성태님께서 시은님은 Where You At 가사처럼 직진하시는군요.
4: 맞아요.
2: 네, 직진 스타일.
4: 좋아하고.
2: 네, 네, 좋습니다. 또 가사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있으실까요?
5: 저는 아 뭐였지?
6: 어디에?
5: 어?
6: Feeling in my heart 너무 분명한 느낌.
4: 자, 지금 Where you at
5: 거기 맞아. 그 너무 분명한 느낌 어떤 운명의 끌림. 여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
2: 네.
5: 아 거기 말고 어 위에요 위에. 벌스 벌스 위에 그 늦으면 또 떠날지 몰라 너의 인생의 chance.
2: 좋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작가님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센스로 몰래 몰래 네.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걸 직접 언급까지
4: 귀하게
2: 주셨습니다. 역시 직진 스타일. 좋습니다. 또 김소울님 댓글은 한번 우리 세은님께서 읽어주시죠.
7: 네, 저는 고백하고 차이겠습니다. 세은님 좋아해요.
2: 차이시겠다는데 어떡해요 이거 세은님. 받아주시나요?
7: 아, 받아들이면 또 네.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니까 공평하게 저는 거절했어요.
2: 모두 다
7: 네,
2: 좋습니다. 그럼 세연님은 혹시 고백하고 차이기 vs 고백 안 하고 짝사랑 실패 어느 쪽이신가요?
7: 저는 원래 안 하고 짝사랑 실패 스타일인데 네. 근데 조금 뭔가 마음이 바뀐 게 고백하고 네. 차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 그래도 또 노래 나갈 때 저희끼리 좀 토론을 이어갔었는데 잠깐 네. 다른 멤버들의 의견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아이사님 좀 어떠십니까요?
5: 저도 고백하고 차이기가 난 것 같아요.
2: 고백하고 차이기가 나오신 것 같고
5: 직진.
2: 네, 수미님은 혹시?
6: 저는 안 하고 짝사랑 실패예요.
2: 안 하고 짝사랑 실패. 네. 수미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6: 뭐라고 했었지? 둘 다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덜 후회할 것 같아요.
2: 뒤쪽에 후회가 더 네. 적을 것 같다. 제이님은 좀
3: 저도 고백하고 차이기인데 네. 후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차이면은
2: 아 차이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
3: 확신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5: 맞아.
3: 아니구나.
2: 깔끔하게.
3: 네, 깔끔하게.
2: 좋습니다.
8: 자 그럼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스테이시의 반장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장 선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친구 모드로 들어갈게요. 반말 모드. 괜찮아?
5: 괜찮아.
2: 괜찮아. 괜찮지. 자,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 주면 되는데 제이부터 가볼까?
3: 저는
5: 반말.
3: 장발장이요.
2: 장발장이요.
5: 이유는요?
3: 이유는요,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빵을 훔쳐가지고 네. 장발장이요.
5: 장발장이구나.
2: 장발장. 자, 오늘 이런 흐름으로 뭔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윤희는 어떤 짱일까?
9: 아, 저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요.
2: 아.
9: 저는 아.

0: 반말해 하지.
1: 그러니까 반말.
2: 아 미안해. 나는 준비를 안 했어. 난 키짱으로 할게.
3: 키짱. 키짱. 키짱. 오케이. 자 세연이 가볼까?
4: 나 같은 경우는
3: 어.
0: 빨리 말해.
4: 얼짱.
3: 얼짱. 얼짱. 얼짱. 자 아이사는?
1: 아 나 하고 싶은 짱이 많은데.
3: 어. 다 말해도 돼. 다 말해도 돼.
1: 하나. 나 세 개 있어.
3: 세 개, 세 개 말해. 세 개, 세 개, 세 개.
1: 1번 체력장.
3: 체력장.
1: 2번 먹장.
3: 먹장.
1: 3번 매력장.
3: 매력장. 또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고 시은이는?
5: 나는 노래짱.
3: 노래짱.
5: 노래짱 목소리짱.
3: 목소리짱까지. 좋아 좋아. 수민이는?
0: 나는 배짱.
3: 배짱.
5: 배짱.
3: 배짱. 어. 배짱. 잠깐 배짱부터 한번 어이 배짱인지 아이 배짱인지 일단 뭐.
0: 에. 아 근데 에, 배짱이 사실 뭐지? 배짱이 생각. 하고 배짱.
3: 아, 그 별다른 뜻 없이 짱이라는 거에 맞춰서 네, 배짱이를 하고 싶었는데 에, 이를 또 한번.
2: 아, 왜냐면 이름이 배수민이에요.
3: 아, 아
2: 배수민이에요.
3: 옳다, 옳다 싶었다. 옳다 싶었어요. 배수민이어가지고
6: 빨렸다.
3: 네, 어, 뭐 나는 뭐 복근을 가지고 있다던가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좋습니다. 네. 조금 여유로운 성격 때문에 배짱
1: 여유롭지 않은데
3: 그냥 진짜 올리 드립을 네, 위해
5: 집에 있을 때 배짱이 있는 편이래요.
2: 배짱이처럼 늘어져 있는다고 저희한테 아까 대기실에서 다 설명해줬는데 여기 와서
0: 이게 쓰다 말하려니까
2: 우리 해줬어요?
0: 어 부끄럽네. 장면적 이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3: 여기 아까 제가 스파게티 때문에 좀 민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걸 좀 벌어낼 수 있었어가지고
0: 다행입니다.
3: 자 시은이 노래짱 목소리짱 아 이거는 너무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 뭐 그냥 전 세계 글로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6: 다 알죠 다 알죠
3: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한 소절 한번
5: 아 너무 생각 안 했는데 어. 무슨 이런
2: 아, 잠깐만 그러면 우리 최애 노래
5: 뭐?
0: 저희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2: 최애 뮤지컬 넘버 저희 최애 넘버입니다.
5: 네 해볼게요.
3: 오케이

0: 야, 오늘 최고였어 방금. 아 지금 방금 최고였어.
1: 언제나 최고였어요.
0: 아니 언제나 최고였어. 지금 방금 최고였어. 진짜.
2: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 목소리를 또 들으셨잖아요. 네. 저희는 여기로.
1: 맞네.
3: 놀랍겠다.
2: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홀리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너무 홀리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 아이사 한번 가볼까? 아이사가 아까 세 개나 말해줬어. 체력장, 먹장, 매력장. 이 중에서 혹시 멤버들이 좀 인정하는 것들이 있나?
1: 체력장,
0: 먹장.
2: 얼마나 먹자랄까?
4: 나는 약간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좀 잘 끌어내. 잘 캐치해.
2: 얘기하면 맞아. 약간 그거 되게 먹고 싶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해볼래? 우리 지금 아까 비빔밥 먹어가지고 그렇게 밥 생각 많이 없긴 하거든.
4: 그러면 딱 디저트다.
2: 디저트.
4: 약간 버터떡 느낌? 와플? 젤라또 와플? 아 별로?
2: 버터떡 또 나오네 여기서? 실은 제가 버터떡 악플 의원에.
4: 그래서 아까 그러면 와플로 가볼까?
2: 버터떡의 매력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4: 근데 버터떡도 되게 버터떡마다 다른데 요즘은 어느 정도 다 잘하시더라고.
2: 아, 좀 이제 그 평균이 좀 맞춰진 느낌.
4: 쫀득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기름진 걸 좋아하는데 그 빵에서 나오는 기름이 입을 감싸는 게 참 맛있어.
2: 아, 그 새어나오는 한 입 물었을 때 새어나오는 그 기름이.
4: 그렇게 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면
2: 아메리카노까지.
4: 완전. 와,
5: 방금 원진이 형이 싫어하는 거 다 나왔어. 와,
2: 진짜 어떻게 이러지? 나 진짜 신기할 정도야.
1: 버터떡을 왜 싫어해?
2: 아, 이게 나는 이게 솔직히 이게 계속 내가 진짜 한 다섯 번째 여기서 이게 두쫀쿠가 한창 유행했었잖아. 난 두쫀쿠의 매력이 너무 상당한 걸 느껴지거든. 왜냐면 너무 특이한 조합이니까. 신선한 조합. 게다가 이름도 귀엽잖아. 버터떡. 아니 이게 최애 이름한테 막 붙이잖아. 우리 시쫀쿠.

0: 뭐 우리 수정쿠 막 했는데 스타떡 수터떡 또 우리 스타떡이야 막 이러면은
1: 수정쿠 처음 들어봤어.
2: 이 맥락이 모르겠어요 지금.
0: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 너무 안 건강한 느낌?
1: 아~
0: 많은 기대를 하고 유행한다 하니까 아. 가서 먹었는데 일단 거기가 좀 맛이 없었나 봐.
3: 아. 나도 처음엔 별로였어. 네,
0: 실망이 너무 컸어가지고.
3: 아니, 좋은 데 가서 먹어봐. 바뀔 네, 거야.
0: 억 유행을 또 시킨다라는 생각에 악플 이번에. 성디가 당근 들었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세은이 얼짱 그리고 윤 키짱이라고 했는데 얼굴 자랑 키 자랑 한 번씩 한번 가자.
2: 아 너무 예쁘다.
1: 뭐 할 게 없습니다.
2: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0: 오케이, 다 이렇게 얼짱 또 받고 키짱 이게 정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키짱 네, 또 외쳐주셨는데
4: 키가 자꾸 자라요.
0: 아직까지도.
4: 네, 그래서 언니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데 음흠. 제가 데뷔할 때 키가 169cm였는데 지금 173입니다.
2: 머리 175야 한.
4: 그래서 키가 자꾸 자라서 키짱.
2: 네. 키짱.
0: 그러면은 혹시 좀 이따가 저희가 단체 사진을 좀 찍을 예정인데.
4: 제가 살짝 앉아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는 네. 장발장 준비 온 건가 이거? 장발이를 좋아해서요 아니면은?
3: 장발이요?
0: 장발이 잘 어울려서요 아니면은 수명이처럼
3: 빵? 말 그대로 빵을
0: 빵을 좋아해서.
3: 빵을 좋아해서. 사실 세은 언니가 추천해준 거라서 제일 이긴 한데 마음속으로 빵을 훔쳤대요.
0: 혹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빵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
3: 아, 그럴까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 버터튀김.
1: 야 버터튀김! 아까도 못 봤죠.
0: 떴떡 오케이
5: 자 모두 인정하고요. 짱 먹은 거 다들 축하하고 이제 반말 끝이에요.
0: 반말로 연습 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본이 어떨까요 우리 작가님?
1: 자 과연 네.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될 말은
0: 자, 어떨까요? 조금만 네 잠시만요.
5: 이제 노래 추천을 하고 이제 스테이시 분들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네. 문자를 잠깐만 올려본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이 잘 느리다고 하네요. 아~ 자 485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4: 저 예전에 일하다 수민님한테 실수한 적 있는데 막 괜찮다고 웃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적 있어요. 지금은 스윗으로서 응원하는 중이지만 수민아 그때도 지금도 정말 고맙고 사랑해. 어머. 스테이시 공주들 다 사랑해.
0: 누구실까요?
5: 아니 사실 실수할 때 괜찮다고 웃어주면 되게 맞아요. 감동이고 위로가 되잖아요.
4: 맞아요.
0: 네, 또 굉장히 그때의 기억을 좋게 갖고 계셔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댓글을 한번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아이사님께서 읽어드릴까요?
6: 네, 4858님께서 스테이시 공주들 앞으로도 계속 더 바쁠 테지만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중간 칭찬 타임으로 뽁뽁뽁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도 좋고 멤버들끼리 서로서로 해줘도 좋고요. 언제나 왕 사랑해 왕 응원해.
2: 우와.
0: 좋습니다. 뽁뽁뽁 타임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이 문자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인사 나눌게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네, 친한 친구 방송반 4부 시작했고요.

0: 스테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멤버들을 조금 늦게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제 전학생 친구들 하교할 시간인데요.
1: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2: 정말 다 같이 학생들 네. 마냥 네. 엄청 수다 떨고 다 같이 급격하게 친해진 느낌이어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정말 저희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늦게 보내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네. 얘기가 길어져서 늦게 보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저희도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또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수민씨가 네.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수입분들과 청취자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스테이지 트러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2: 사랑해주세요.
0: 네,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끝곡 스테이지의 Beat My Love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2: 안녕. 안녕.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일 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앙냥냥냥.
2: 네, 6월 25일 목요일 내일 중일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찹쌀밥, 순두부찌개, 매콤 오리 불고기, 깍두기, 레모네이드 그리고 이거.
1: 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밀가루로 만든 과자인데요.

0: 모양은 네모고요. 식감은 퍽퍽 보석 뻑뻑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짝꿍은 별사탕이에요.
1: 자, 그렇다면 보기 드릴게요. 1번 건빵, 2번 함원진 볼지빵, 3번 함원진 아궁빵.
0: 아, 잠시만요. 보기 더 있어요. 4번 형준 볼지빵, 5번 송영중 아궁빵까지.
1: 네. 좋습니다. 정답 보낼 것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버튼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이들의 Crow.

0: 내일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아이들의 크로우 듣고 왔습니다. 다음 달 발매할 미니 2집 We Made의 선공개 곡이었는데요. 크로우는 까마귀라는 뜻인데요. 이번 신곡에서는 까마귀를 흔히 알려진 불운의 상징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다시 달아오르는 의지와 본능의 상징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불운이든 행운이든 어떤 운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다짐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건빵이었습니다.
0: 네, 0685님께서 혹시 정답 2345번으로 고칠실 중1고 영양사님 계실까요? 아, 중1고 영양사님 계실까요? 저 바로 입학할 용의가 있는데 라고.
1: 그래도 바꾼다 하더라도 직접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요. 그쵸? 아쉽게 됐습니다.
0: 티다. 뭐든 공감해주더니 이거 왜 안 해줘요?
1: 네? 아, 또.

0: 또 진짜 바꾸면은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1: 네.
0: 네, 손진아님께서는요, 저 보기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4, 5번을 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기 아, 4번이 뭐였죠, 송영주 씨?
1: 보기 4번이 아마 송영준 볼지빵이었을 거예요.
0: 네. 보기 5번은요?
1: 5번은 아궁빵.
0: 오, 좋습니다.
1: 뭐 2번, 4번, 3번 안 보여줬을 거예요?
0: 응?
1: 응?
0: 응.
1: 아, 네. 내일 중일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찹쌀밥, 순두부찌개, 매콤오리, 불고기, 깍두기, 레모네이드, 건빵까지.
0: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0026님 축하합니다.
1: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1: 네.
0: 8651님께서는요, 오늘따라 일도 많고 컨디션도 별로라 너무 지쳐서 그런지 퇴근길에 버스 놓치고 속상해서 울었어요. 함성진은 유독 지치는 날 어떻게 이겨내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저는 그냥 네. 빨리 집에 가요.
0: 빨리 집에 간다.
1: 네, 침대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0: 네. 지치는 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좀 잠을 줄여서라도 좀 보내고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또 보고 잔다든지 네.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원래 하루가 다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퇴근길까지 놓쳐가지고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이 퇴근길은 좀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쵸?
1: 맞아요.
0: 그 퇴근길마저 좀 배신을 했어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네. 저희랑 이렇게 같이 마무리하면서 네. 꼭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화이팅입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이제 라우프의 Feelings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나에게 지난 2021년은 특히나 생생하다. 엄마에게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이 난 마음을 진화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엄마의 마음이 시커멓게 다 버린 것이었다. 엄마는 안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고 나는 그 문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그해 여름 엄마와 내가 함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던 날은 나에게 영원토록 기억될 순간이 되었다. 정말 별거 아니었다. 그저 아파트 단지 상가 안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것. 그것이 엄마와 나의 최종 코스였다. 처음엔 현관문까지, 그러다 마음을 크게 먹은 날엔 또 엘리베이터까지. 그렇게 조금씩 서로 손을 꽉 잡고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우효의 민들레라는 노래를 들으며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소박한 위로 같은 노래와 함께 거짓말같이 평화로웠던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녹은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으며 기뻐하던 엄마는 2026년 지금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은 튼튼한 엄마가 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옆에서 같이 즐거워하던 나는 2026년 지금 매달 엄마와 데이트를 하는 중3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난 그 노래를 참 좋아한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네,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5319님이었습니다.
1: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기를 남겨주셨는데 어머님께서 지금은 건강해지셔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네. 옆에서 5319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중3이라니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어머님이 조금 안 좋으셨을 때가 네. 몇 살이셨을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도 정말 예, 정말 그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뭣도 모르고 막 네. 그렇게 지내왔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런 문자를 또 남겨주시는 5319 같은 님이 또 곁에 계셔주셨기에 어머니께서 또 빠르게 또 완벽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맞아요. 박미향님께서는 아드님 참 멋지네요. 어머님도 영원히 응원해요. 민들레라는 노래가 어떤 응원이 됐을지 궁금했는데 첫 소절 듣자마자 제 눈이 또로록 눈물로 대답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0: 정말 그 어머니와 손 잡는 날만 네.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5319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또 마지막 생방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네. 유종의미를 완벽하게 또 거둔 것 같아서 정말 참으로 다행입니다.
1: 아, 네, 그렇죠.
0: 송디도 좀 어땠나요?
1: 마지막에 이렇게 또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네.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0124님께서는 함리 송디의 마지막 생방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도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래요 라고 해주셨어요.
0: 네, 저희 역시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1: 맞아요. 바라고 있으니까 저희가 6월에 또 만났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 이 마음 변치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0: 1102님께서는요. 송디 함디 또 스페셜 DJ 하는 그날까지 기도메타 들어간다라고 네. 네, 우리 1102님의 기도가 꼭 여기 네, 닿기를 네. 네, 저희 MBC 라디오에 꼭 닿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8683님께서는 너무 더운 여름의 시작도 함송디와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오프닝의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함송디의 친친방이 너무 그리울 땐 어떡하죠? 벌써 보고 싶다라고.
0: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코너 들어가는 그 네. 이제 3부, 2부 시작하는 그 배경 네. 음악들을 이제 다 외운 것 같아요.

0: 해볼까요? 오늘의 질문, 팜송 예능 과연 언제 올까요?
1: 네, 언제 올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급식은요?
1: 급식은 그거잖아요.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똥땅똥땅똥땅똥땅 이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맞죠?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왜요?
1: 아, 그냥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대본은요?
1: 대본이요?
0: 네.
1: 그 문자 번호?
0: 네. 아니요.
1: 뭐요?
0: 그 3부 대본이요.
1: 3부 대본이요?
0: 혹시? 네.
1: 그 오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0: 아니요, 내 미래보다 뚜렷한.
1: 아, 그거부터. 아, 좀 맞네, 맞네. 네, 그럼 오늘 끝곡 크래비티의 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1: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1: 어진이었습니다. 또 봐.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Wish we got a full order. God bless you.
1: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죠.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할 예정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투어 This is it 리허설 영상을 모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을 했었죠. 2009년 10월에요. 바로 그 2009년 6월 25일에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볼 수 없는 투어가 되었습니다. This is it. 정말 꼼꼼하게 리허설을 준비하는 영상이 가득 담겨있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그 중에서 이 빌리진을 부르는 장면이 저는 특히 좀 기억에 남아요.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정말 공연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리허설을 이제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리는 목소리는 이 월드투어를 연출하기로 한 그리고 결국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게 된 케니 오르테가가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있어요. 조명팀에게 마이클 잭슨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노래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의 춤과 노래를 지켜보는 건 공연 무대에 함께 서기로 한 다른 댄서들이에요. 영화 초반에 이 공연에 합류하게 된 댄서들이 어떻게 자기가 춤을 시작했고 마이클 잭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언제 한번 마이클 잭슨과 같은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인 거죠. 그야말로 성덕, 네, 성공한 덕후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함께 공연을 준비했던 동료 댄서들 앞에서 마이클 잭슨이 이 빌리진을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무대 밑에서 바라보는 그 댄서들 표정은 정말 와 이걸 내가 직관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오 나의 스타, 오 나의 우상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그 빌리진이 끝났을 때 다들 환호하고 박수치고 오늘 장면에서는 미처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장면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무대 연출하는 케니 오르테가가 무대 올라오면서 그러죠. 이거 교회 같은데 마이클 잭슨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나 역시 그 신도 중에 한 명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연출자의 멘트도 나옵니다.

0: 6월 25일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작품을 떠올리게 돼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그가 끝내 서보지 못한 그 무대가 이 작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이 작품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작품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쿠팡플레이 OTT에 올라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그 중에 빌리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2009년 6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이 바로 전날 6월 24일에 했던 마지막 리허설이 이 노래였다고 해요. Earth Song. 역시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려.

같고요. 조금 전에 들려드린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그 빌리진 장면 바로 전 장면이 어스송 리허설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리허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바로 오늘은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과 경기한 날이에요. 그날 독일한테 지면서 결승전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2002년 6월 25일에 독일에게 진 날. 오늘 2026년 6월 25일에 남아공을 이기고 예선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또 새로운 국가를 만날 때마다 또 FM 영화 음악은 그 나라의 영화를 또 이렇게 떠올려 보지 않겠습니까? 남아공을 배경으로 남아공을 무대로 만든 영화들 가운데 역시 이 영화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물론 디스트릭트 9이라는 아주 멋진 영화도 있지만 조금 오늘의 이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닐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2009년 작품. 이게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1995년에 럭비 월드컵을 남아공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아무도 우승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좀 갈라져 있던 남아공이란 나라를 좀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뭔가 스포츠 영화이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그린 영화이기도 하다 보니 물론 영화에서는 남아공이 승리합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의 그 기운을 좀 뺏어오고자 하는 마음에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서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9000 Days라는 노래가 있어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던 시간이 한 27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만일이 조금 안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을 노래로 그린 것이 9000 Days예요. 오버톤, 요란디 노르트지에 모두 남아공 뮤지션들입니다. 듣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 빅터스에서 9000 days 오버턴 그리고 욜란디 노르티치의 그리고 지금 끝난 스코어는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 이동준의 음악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에게 6월 25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일들 먼저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일 월드컵 때의 그 경기, 또 조금 뒤에 열리는 오늘의 경기,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동시에 오늘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이 되었던 한국전쟁 그 7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한국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역사 속의 사건으로 점점 그렇게 좀 희미해지고 있죠. 저부터도 당연히 뭐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 그때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또 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타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1년의 하루. 그래도 한 20세기 말, 21세기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아, 나라가 이렇게 좀 둘로 나뉘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 좀 다시 합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나마 좀 생각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남북의 화해, 평화로운 공존으로 좀 이야기가 넘어간 뒤에 그걸 또 유지하는데도 조금은 벅찬 시기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때 뭐 공존과 화해를 목표로 삼았던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긴장하게 되고 좀 더 걱정하는 그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남북이 좀 같은 민족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나 생각 같은 게 남아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이런 영화가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걸 보면요. 공동경비구역 JSA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이 또 마침 계시네요. 권정민 씨.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들려드릴게요.

권정민 씨의 신청곡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에 이어서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 음반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이기도 한 이 작품에서 Comfortably Numb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더 월 그 거대한 벽 하나가 한반도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죠. 영화를 보면 어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 그 생각의 변화가 좀 읽힌다고 하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만들고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고 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그 남북 문제를 그릴 때 하나의 좀 추세가 좀 탈북민 이야기가 중심에 서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죠. 이제는 뭐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도 우린 하나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기반에 서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일까? 우리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과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영화도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최근에 좀 흐름들이 요 두 편의 독립 영화에서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2023년 영화 곽은미 감독 그리고 이설 배우가 주연한 믿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이설 배우가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탈북민을 연기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박준호 감독 그리고 조유현 배우가 주연한 3670에서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서 이제 퀴어 영화와 접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최근 한국 영화에서 남북 문제를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현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두 편 모두 아직 안 보신 분, 두 편 모두 괜찮아요. 네, 두 편 모두 본 제가, 미리 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도 괜찮은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 진민길 배승혁의 Live Again이라는 노래 먼저 듣고요. 3670에서는 역시 이 노래죠.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목이 터져라 부르던 노래 소코도모 그리고 피처링은 자이언티와 원슈타인입니다. 회전목마까지 듣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 리브 어게인, 진민길 그리고 배승혁이었고요. 3670에서 회전목마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490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사운드 트랙에서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 45분이 끝나면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프타임을 갖죠. 선수들이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요. 축구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몸과 마음을 다시 정비하듯이 우리에게도 중간중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방법을 계속 밀고 나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판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거침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 공격에 대해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블랙핑크의 뛰어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축구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있죠.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기를 치릅니다. 제가 알기로 무승부만 해도 무난하게 다음 32강에 오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 저도 이따가 보려고요. 지난주 멕시코전 경기 저는 살짝 조금밖에 못 봤는데 오, 너무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죠. 아쉽게 져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또 오늘은 축구도 축구지만 6월 25일 다른 의미도 있죠.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6주기래요. 우리나라 너무 눈부시고 잘 이렇게 놓았잖아요.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오늘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하루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뭘 하면 이 여름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시간에 해답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9532번님. 작년 5월부터 남편 출퇴근 픽업을 하고 있어요. 현장직이라 계속 출퇴근 장소가 바뀌어서 덕분에 초보 운전인 저는 운전이 들어가네요. 오고 가는 길 화물차들이 많아서 무섭기도 하지만 영디 방송 들으면서 조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건설 현장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러면 화물차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초보 운전 때 화물차들이 옆에만 다가와도 좀 움찔움찔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주변 잘 살피시고요. 천천히 안전운전하세요. 1082번님. 대학생 아들이 방학이라 기숙사에 짐 빼러 갑니다. 다음 주는 딸 기숙사에도 짐 빼러 가야 하는데 피곤하네요. 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군요. 그럼 이제 방학이니까 본가에 다 같이 사는 건가요? 내 식구가 복작복작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맞아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요즘은 다 큰 게 아니더라고요. 좀 피곤하시겠지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57번님. 사회복지사입니다. 양육자 자조 모임에 속해 계신 분들과 여행 가는 길입니다. 자조 모임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모임인데요. 이번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발자취를 찾아 영월에 힐링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런 모임이 있군요. 양육자 자조 모임. 자조가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잖아요. 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아, 영월 참 좋겠네요. 너무 덥진 않으려나요? 양산 꼭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자, 치즈도 함께 불렀어요. 퍼랩슬러 듣고 오시죠.

에릭남과 치즈의 포앱슬럽에 이어서 221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217번님께서요. 새아침 오랜만에 듣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많은데 8년 동안 오롯이 제 편이 되어준 경희 차장님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차장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한 곡 신청해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들려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정말 이런 동료 한 명만 딱 있으면 회사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딱한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932번님, 김효진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9144번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일찍 자선지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져서 핸드폰만 보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 집 앞에 뛰러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습관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에 피곤할지언정 지금은 아주 상쾌하네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가자 하고 생각을 딱 멈추고 눈을 딱 칠끈 감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선언을 하나 할게요. 저 운동 PT 끝났습니다. 이제 혼자서 운동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헬스장 등록했어요. 저잘 다니고 있는지 중간중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네, 러닝 잘 다녀오시고요. 9144번님. 김보환님도요. 지난 4월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제가 이렇게 출근 전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일찍 나온 김에 라디오 참여도 해보네요. 어떤 운동을 하시죠? 그냥 헬스? 아니면 달리기?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 운동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보람을 느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전 아직 멀었습니다. 꾸준히 그 습관 이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7051번님, 몇달전차 산다고 문자 보낸 적 있는데요. 드디어 곧차 받으러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던 차로 출근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새차 사진도 보내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차의 앞모습, 옆모습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저도 차를 바꿀 때그 전차 있죠? 그 차를 마지막으로 타면서, 그래도 나 입사하고 처음 탄 차였는데, 정도 많이 들었고, 너무 고생했고, 나 같은 주인 만나서 너무 미안하고,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러고 보냈거든요. 정말 슬펐어요. 근데 새 차를 타는 순간, 이거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새 차로 첫 출근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영덕님은요, 축구 조별리그 3차전 경기 너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신청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게타, 이제 메간 디 스텔리온이 함께 부른 DNA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는데요. 이게 월드컵 공식 주제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작곡가잖아요. 와, 이런 분이 월드컵 공식 응원가까지 부른다니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경기 저도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메간 디 스텔레온이 함께 했습니다. DNA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우리나라의 날씨를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를 우리 선수들에게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치러질 멕시코 몬테레이에 비해 훨씬 습도가 낮고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심한 더위 없겠는데요. 전국이 맑고 가끔 구름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 27도, 대구와 부산 25도, 강릉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 강수량 편차가 5에서 80mm 사이로 매우 크고 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 중요한 또 날이 하나 있죠.
1: 아, 그쵸.
0: 남아공과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잠시 뒤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 네. 아, 오전이라서 다들 저랑 비슷한 심정이시지 않을까요? 이게 오전이다 보니까 업무 중인 분들도 계시고 한창 뭔가 바쁘게 맞아요. 뭐 픽업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딱 시간대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응원 열심히 하죠.
0: 제가 지난주 경기랑 지지난주 경기 다 그때 회사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오!
1: 맞아요. 맞아요.
0: 다들 움찔움찔해요. 맞아요.
1: 저도 오전에 집에 있었는데 막 동네가 들썩들썩하면은 넣은 거야? 이렇게 길 가다가도 놀라게 되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일부러 10시쯤에 회의실을 잡는다고.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1: 네. 팀장님이 라디오 안 들으실 테니까 뭐 그래서 몰래 그 회의와 함께 그쵸? 또 응원을 함께 한다고
0: 여유가
1: 합니다.
0: 된다면 이런 기회 잘 없잖아요.
1: 맞아요. 그쵸?
0: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경기를 볼 날들이 생각보다 자주 주어지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것도 제철 응원이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0: 좋아요. 팀장님들 잘 듣고 계시죠?

0: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은하님께서 코너 앞으로 글 남겨주셨습니다.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1: 네. 얼마 전 김신지 작가님이 매실이랑 살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주가 딱 저희 집에서 매실액이랑 매실 장아찌를 담그는 주였답니다. 농가에서 직접 매실을 구매한 후 손질해서 만들었는데요. 매실액은 차로도 마시고 냉국도 만들 수 있고 반찬에도 넣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엄마랑 조카 3명까지 총동원해서 25kg 통에 가득 채울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하셨어요.
0: 와, 25kg요?
1: 거의 김장하실 때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네. 매실액이랑 매실 장아찌를 담그는 시간을 보내셨네요.
0: 오, 그러면 이 은하님네 댁은 초여름에 같이 매실 담그고 또 겨울 오기 전에 김치 담그시고 하면은 그게 또 제철에 맞는
1: 맞아요. 연례 행사네요.
0: 네, 연례 행사할 수 있죠.
1: 네, 저는 직접 매실을 키우셨나 했더니 농가에서 구매한 후라고 하셔서 아 도시인이시군요라고 생각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희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철 꽃 탐정 대기. 모감주 나무 꽃과 능소화를 찾아라.
0: 모감주 나무? 능소화?
1: 네, 딱 지금 관찰할 수 있는 제철 꽃 2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차도 옆으로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가로수를 목격했다 하신다면 이 무렵 만개하는 모감주 나무 꽃이에요. 저 오늘 오면서도 한 8그루 본 것 같거든요.
0: 저도 근데 말하니까 알겠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아 저게 모감주 나무였어 하면은 주변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찾으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나무 전체에 노란 꽃이 피는데요. 이 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황금빛 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 이름이 너무 예뻐요. 골든 레인 트리.
0: 예쁘다. 그쵸? 아름답네요.
1: 황금빛 비가 내리는 나무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장마철에 올해는 좀 장마가 늦긴 한데 장마철 부터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황금비와 이 장마를 같이 엮어서 기억하시면은 모감주 나무 이름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꽈리 같은 풍선 모양 열매가 부풀어서 그것도 또 저 열매가 열린 나무는 뭐지 하면서 눈이 가실 텐데요. 그 안에 있는 까맣고 단단한 열매를 주로 염주를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염주 나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염주를 다른 열매들로도 씨앗으로도 만들었는데 특히 모감주 나무 열매가 아주 단단하고 금강석처럼 변치 않는다고 해서 금강자라고 불리면서 좀 고급 염주 재료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이 안면도 근처에도 모감주 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나무가 그럼 바닷가 근처에서도 잘 자라나요?
1: 네. 이 모감주 나무가 소금기 있는 이 짠바람 연풍에 강해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등 해안가에서도 군락을 이루면서 자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 또 포항 달산리 군락지 등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또 국가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모감주나무 잘 배웠습니다. 또 능소화 말씀하셨죠?
1: 네. 능소화는 몇 해 전부터 약간 여름 낭만과 맞아요. 서정을 상징하는 꽃이 돼서 맞아요. 유난히 많이 보이죠. SNS에 여기가 명소다 하면서 찾아가서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곤 하는데 능소화 한자를 한번 풀어보면요. 능가의 능, 업신여길 능에 하늘 소자를 써요. 그래서 하늘을 능이 오르는 꽃. 하늘을 능가하는 꽃, 하늘 없인 여기는 꽃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덩굴이 왜 다른 나무나 전봇대 담벼락을 타고 하늘 높이 뻗어 오르잖아요. 그 모습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하지 무렵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이 해가 가장 긴 날, 이 이후로 피니까 좀 태양을 향해서 오르는 꽃이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작은 나팔 같은 모양 때문에 영어 이름이 또 트럼펫 바인.
0: 귀여워요.
1: 귀엽죠. 또 트럼펫 모양을 생각하니까 맞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0: 네.
1: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능소화 그 꽃망울일 때 아주 꽃봉오리일 때 보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왜 별 풍선 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종이
0: 네네.
1: 풍선 종이 별을 만들었을 때 그 통통한 별 모양으로 맞아요. 꽃봉오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바로 이 능소화 여기가 유명하다. 이런 곳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빵그리 분들 또 아 우리 지역에는 여기가 좋아요. 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우리 집 앞에 능소화가
0: 최고예요.
1: 최고다. 우리 동네 담벼락에 능소화 진짜 예쁘다 하시는 분들 또 소식과 함께 사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0: 맞아요. 이 능소화가 이렇게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게 한여름에 그 푸른 하늘에 꽃잎은 또 주황빛이 너무 맞아요.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색감 때문에 더 요즘 많이 핫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1: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지금 보니까 영디의 그 폰 케이스도 전체 능소화 같기도 하고
0: 주황빛이 있네요. 네. 맞아요.
1: 여름 하면 또 이 여름 주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능소화 색깔이.
0: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습니다. 아. 길 가다가 능소화를 보면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1: 맞아요. 5월에 장미가 있다면 또 이 7월에는 능소화 담벼락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쁘게 나타낼 수 있겠죠?
0: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앞으로 또 바다까지 열심히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코너 시작하기 전에 매실액 만들었다고 사연 주셨던 이은하님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듣고 오겠습니다.

0: 파치와 TJ의 남쪽 끝섬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제 꽃을 보고 왔으니까 배를 채우겠습니다. 네, 하지에 꼭 먹어야 하는 것. 핵감자와 옥수수 챙겨 먹기.
0: 좋아요, 좋아요. 핵감자와 옥수수.
1: 지난 일요일에 절기상 하지에 들어섰어요.
0: 네.
1: 1년 중에 해가 가장 긴 날이죠. 왠지 하지 되면은 뭔가 세상이 노라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낮이 길다, 노라라 하는 것 같은데, 해가 가장 오래 머무는 만큼 이제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예요. 근데 바로 이

0: 해의 기운으로 알차게 익어서 본격 출하되는 제철 채소들이 있죠. 핵감자, 햇양파, 옥수수, 토마토 등인데요. 오. 먼저 하지하면 가장 대표적인 또 채소는 핵감자의 제철이라는 걸 것 같아요. 예로부터 핵감자를 캐면 감자 천신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 천신이 한자로 새로운 것을 올린다 하는 뜻인데 그해 처음 수확한 핵감자를 조상이나 신에게 먼저 올려서 감사한 뒤에 식구들끼리 나눠 먹던 의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딱 이 무렵이 막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올해 첫 수확물로 감자가 나오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네. 이제 드디어 무사히 감자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고 또 남은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도 지금 우리가 핵감자를 먹는 것은 농부들의 가을 수확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례라고 생각해보면은 또 현대적인 의미의 천신을 실천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핵감자 사실 지금 먹으면 너무 포슬포슬하게 쪄지고 맛있잖아요.
1: 맛있죠.
0: 맛있죠.
1: 맛있죠.
0: 또 감자는 소금파와 설탕파가 있는데.
1: 아, 전 무조건 소금입니다.
0: 아, 그렇죠.
1: 왜 설탕이죠?
0: 저도 확실히 소금파입니다.
1: 짭조름하게 먹어야죠.
0: 그렇죠. 아, 감자. 제가 그 여담이지만 어제 찜닭을 시켜 먹었는데 이게 핵감자와 햇양파가 나올 때니까 들어가 있는 채소가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맛있겠어요.
0: 그래서 아, 역시 제철일 때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자와 아주 양파 한 줄기까지 제가 끝까지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1: 네.
0: 제가 지난 주말에 지방 강연 다녀오면서 보니까 옥수수 트럭이 드디어 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름의 대표 풍경 하면은 국도변 달릴 때 찰옥수수 트럭이 중간중간에 서 있는 거.
1: 저 정말 어릴 때 동해 가족들끼리 놀러 가잖아요.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트럭마다 제가 가서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거든요.
0: 그렇죠. 이게 집에서 쪄먹어도 맛있긴 한데 왠지 그 트럭에서
1: 맞아요.
0: 또 약간
1: 엄청 큰 거에다가
0: 맞아요. 그 눈길을 끌기 위해서 옆에 막 옥수수를 잔뜩 쌓아두시고
1: 맞아요.
0: 즉석에서 막 까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 신선한 것을 쪄서 바로 먹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옥수수도 역시 초당 옥수수파와 찰 옥수수파로 나뉘는데 영디는 어떤 쪽을?
1: 쉽지 않네요. 근데 저는 요즘은 초당을 많이 먹긴 해요.
0: 아, 초당 옥수수.
1: 네, 근데 그 식감을 좀 불편해한다고 해야 하나요? 어색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0: 저예요, 저.
1: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0: 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쪄주는 찰옥수수만 먹어서 옥수수가 이래도 되나?
1: 그렇죠, 아삭아삭하니까요.
0: 약간 뇌에 좀 그 정보가 부조화가 오면 인지 부조화가 오면서 옥수수인가 이게 아닌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맛은 있는데 저는 좀 찰옥수수파거든요.
1: 그렇군요.
0: 우리 빵그리 분들 지금 초당 옥수수파인지 찰 옥수수파인지
1: 네, 궁금합니다. 토론해 주시고요. 이 초당 옥수수 저는 이 달짝지근한 그게 너무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옥수수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사실 아마 많을 거예요. 강릉에 초당 그 순두부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돼 있을까 싶을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초당
1: 맞나요?
0: 지역 약간 수혜를 보고 있을까요?
1: 강원도니까요.
0: 초당 옥수수 할 때 초당은 지역명과는 관련이 없고 설탕을 뛰어넘을 정도로 달다. 이런 초당이란
1: 그렇군요.
0: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슈퍼 스위트콘 계열의 품종인데 일반 단 옥수수보다 당 함량이 훨씬 높도록 키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SNS 중심으로 과일처럼 먹는 옥수수, 이 아삭아삭한 옥수수라는 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여름철 대표 간식 중에 하나가 됐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당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없었네요.
0: 없었어요.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아마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기 때문에 농부로서 하셨던 말씀이 요즘에는 다 약간 당도를 높이는 그쵸.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옛날 라고는 맛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꽃 이야기 그리고 감자 옥수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여름 알차게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숙제한 것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아이러니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0268번님.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요. 안주와 해장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술 좋아하는 남편 따라다니면서 안주와 해장국을 엄청 먹었네요. 얼마 전부터 뽀얀 황태국에 밥 말아 먹고 싶어서 황태덕장에서 황태도 주문해놨는데 곧 배송 예정이라 너무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곡은 원타임의 핫뜨거 예약합니다. 해주셨네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술은 못 마시는데 안주와 해장국을 좋아하신다고요?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황태 덕장에서 황태를 주문하셨겠어요. 아이고, 저도 어제인가 얘기했죠. 삼계탕 뭐 백숙 왜 먹는 거죠? 해장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빨간 국물이 당연히 더 얼큰하고 좋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 맛에 한번 빠지면은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뽀얀 국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 든든하게 또 채우시길 바랄게요. 0268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원타임의 핫뜨거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빵그레분들도 피곤한 속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 각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경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축구를 응원할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오늘 퇴근하고는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뭘 먹을지 소소한 약속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세상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마음껏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즐겁게 축구도 응원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0: 데이식스 Maybe Tomorrow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굿모닝 목모닝. 네, 지금 MBC 미니와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지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목요일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밖에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0919번님이 저는 화요일에 서울시 6.25 기념식을 아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직업 군인이거든요. 아이와 함께 6.25km 함께 뛰는 이벤트였는데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잘했어요. 아,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또 몸소 무언가를 실천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 너무 대단한 예 일입니다. 8340번님이 테디, 평범한 일상의 일이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요즘이에요. 어제, 어머나, 눈 종양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며칠 눈이 아파서 세상이 뿌옇게 보였는데 이제는 밝게 보이는 거 있죠? 수술 잘 되셨나봐요. 너무 다행이고 얼른 나으시고요. 그래요. 아, 일상 진짜 소중해요.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또 깨닫는 요즘이시겠네요. 박미령님이 굿모닝 테디, 평범한 오늘의 일상 소중히 하고 또 축구 응원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평범하지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축구가 있으니까. 예, 오늘 기분 좋게 조금은 여유 있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긴장해야 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월드컵 예선 또 경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 좋은 소식들이 쫙 하루 종일 도배됐으면 좋겠다. 그죠? 아침, 예, 저희도 기분 좋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니크한 음색을 자랑하는 힙합 아티스트 원슈타인이 나와줍니다. 아침에 라이브도 준비됐대요. 아, 너무 고맙죠. 잠시 후에 많은 기대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선물이 있습니다. 7월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이거든요. 오늘도 두 분에게 2매씩 준비하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그린랜드 이렇게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어시원스야
1: 무조맨
0: 티 어시원스야
2: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시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시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7시 10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8: 네, 테디 목모니. 네, 오늘도 월드컵 거리 응원 나서시는 분들 있다면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부분 하늘 맑고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 25도로 많이 덥진 않겠는데요. 다만 오늘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큰데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80, 서울 경기와 충북에 최고 60mm로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겠고 또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리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딱 들으시고 오! 이거 어떤 작품이다? 예, 그 제목의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등장 인물 맞히는 거 아니에요.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민영 PD 어제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오늘 또 산뜻하게 또 스튜디오 안에서 웃으면서 있습니다. 준비됐죠? 문제 주세요.
9: 우리 이제 고딩 아니야.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앞으로는 조심하고 분수에 맞게 입고 한도에 맞게 들자.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너 나이 어린가? 너 뭐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 거니?
10: 보자 보자 하니까 아!
11: 와, 운동해. 보고 싶어 죽는 줄.
12: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13: 파이팅 박현진!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오!
7: 야 진짜 명작이다 명작 이 대사만 들어도 쫙쫙쫙 나옵니다 장면이 어떤 작품인지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1552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새싹 문자예요 오늘 처음 보내신 거야 이 정답 때문에 근데 제일 빨리 신의 영역으로 보냈어요 대박 자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의 영역 말고 이제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의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착순 아니니까 천천히 보내셔도 돼요.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티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 드리자면은 시크릿 가든 뭐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수많은 로맨스 히트작을 쓴 김은숙 작가가 처음으로 도전한 스릴러 장르물이었죠.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이런 막 설레는 대사를 쓰던 작가님이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이제 나는 너의 오래된 흉흉한 소문이 될 거야. 이런 소름 돋는 대사까지 탄생을 시킨 겁니다. 자,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드라마의 OST 듣겠습니다. 폴킴, 너는 기억한다.

0: 폴킴 너는 기억한다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주연의 땡플릭스 시리즈였죠. 더 글로리였습니다. 아 명대사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너 나이 어린가? 너 뭐 언제까지 어려?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 거니?
2: 보자 보자 하니까
1: 아 운동해 하고 싶어 죽는 줄.
3: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2: 파이팅 박현진! 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오!
0: 진짜 명작이에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서현정님이 정답 더글로리 연진이가 이제는 신설이가 되었네요. 더글로리 연진이도 멋진 신세계 신설이도 못 잊어요. 연기 너무너무 멋지게 잘 소화해내셨죠. 1288님이 정답 더글로리 멋지다 연진아 멋지다 굿모닝 FM 하트하트하트. 예, 이 톤으로는 응원해주지 마세요. 저희의 흉흉한 소문이 되지는 말아주세요. 덜덜덜.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되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699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월드컵 중계가 계속된다는 뉴스 봄. JTBC가 피파에 중계권료를 못 내서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정보였다고 해요.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 끝까지 응원하자고요. 다행이죠. JTBC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월드컵 중계에 차질이 생겼을까봐 걱정을 다들 했었어요. JTBC 측은 차질 없이 중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안심하고 즐겨봅시다. 6992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1092번님 오늘이 글로벌 비틀스 데이인 거 봄? 1967년 오늘은 비틀스가 All You Need Is Love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사랑과 평화를 전한 날이래요. 그래서 매년 6월 25일은 비틀스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비틀스 노래 듣고 싶어요. 예, 영국 BBC에서 중계한 저 방송은요. 세계 최초의 위성 생방송이었기도 해요. 그날 대략 4억여 명의 사람들이 그 생방송을 지켜봤고요. 당시 전쟁과 갈등으로 어수선했던 세상에 음악으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비틀스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1092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많이 많이 사소한 거로도 보내주세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eatles,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0736번님이 잘생긴 삼촌이 조카 보는 영상 봄? 삼촌이 조카랑 아쿠아리움도 가고 놀아주는 영상인데요. 아가도 이쁘지만 삼촌의 미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삼촌 정보를 더 달라는 댓글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웃음. 삼촌의 미모가 그렇네. 삼촌 정보, 삼촌 정보라고 댓글을 계속 닫네요. 예. 어쩔 수 없어. 본능은 어쩔 수 없죠. 0736번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박종옥님, 달걀값이 올라서 버스 타고 원정 가는 사람들 봄? 달걀값이 금값이라 특가 세일하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달걀을 사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해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비빔밥 먹을 때 꼭 달걀 프라이 올려 먹는데 이제 메추리알을 올려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유유. 어떡해. 달걀값이 올라가지고 뭐 일반 식탁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게도 하니까 이 식업 하시는 분들,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겨내 보자고요. 박종욱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9877번님, 어제 이정우 선수가 대한민국 응원한 거 봄? 시즌 5호 홈런을 날리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향해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이정우 선수의 응원도 받았겠다. 대한민국 32강 가자! 하셨는데 이런 응원 받았으면 16강 가야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9877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안드레아 보첼리 등이 함께 부른 DNA 월드컵 응원가거든요. 짧게라도 듣고 올게요.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여기 서울경찰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광화문광장이거든요. 아직 거리 응원은 이 시간에 같이 갈 친구를 못 구해서 못 가봤는데 네, 오늘도 거리 응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경기 때는 도로 통제는 없이 진행이 됐는데 멕시코전부터 도로 통제가 있었고요. 오늘도 8시 반부터 세종대로는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쪽은 전차로 통제 후에 반대차로 나눠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도심이 더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른 길들은 평소보다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사고 있는 곳들 좀 있습니다. 한강대교 북에서 남쪽으로 사고가 있어서 다리 건너는 데 밀려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 나면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반대 하남쪽 가양대교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강서구 일대가 많이 밀리고요.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보라 이제 모르고 오셔가지고.
1: 아,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안 감았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몰랐어요.
0: 아, 근데 너무 귀여운 모습 그대로 원래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죠.
1: 네, 고맙습니다.
0: 저는 차마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릴 수
1: 없어서. 아, 오늘 너무 없어가지고. 예뻐요.
0: 세수를 꼭 하고 와야 돼서.
1: 네.
0: 잠을 일찍 일어났더니. 자,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10시에 있습니다. 응원하실 거죠?
1: 아, 응원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 오늘 광화문에 가긴 가거든요. 아, 근데 이 시간에 일이 있어서 마음만 좀 보내고
0: 어쩔 수 없네요.
1: 네, 경기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는 소리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뭐 일하느라 사실 후반전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 같으니까
1: 네, 보내겠습니다.
0: 제 응원의 마음 보내는 걸로 하고 일 하시죠.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제68회 서울 국제도서전이 바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0: 작년에 입장권 매진됐었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어도 못 간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올해 열기 어때요? 뜨거웠나요?
1: 아,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어제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네. 오전 10시 입장인데 아침 7시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고 해요.
0: 와우.
1: 좋아하는 작가와 출판사를 직접 만나고 도서전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책과 굿즈를 구매하려는 독자들이 몰린 건데요. 실제로 민음사, 문학가 지성사 등 이 출판사 부스마다 책을 고르거나 굿즈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참여해서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0: 예, 독자와 작가가 한자리에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도서전의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인간 선언 호모 두둘인데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400개가 넘는 강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소설가 은희경, 김혜란을 비롯해서 가수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서울국제도서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0: 예,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가볍게 또 이참에 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 학부모 98%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요즘 뭐 스마트폰 없이 학교생활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한편으로는 진짜 걱정 많을 것 같아요.
1: 벌써 많아요. 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과도한 사용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학습 집중을 방해하고 또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0: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적지가 않았어요.
1: 근데 뭐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학생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 개인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경우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이 학교 생활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통화나 위치 확인 같은 필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SNS나 게임 등은 제한할 수 있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스마트폰 뭐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는 방법도 있고 더 재밌는 걸 많이 경험시키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어쨌든 대안들 잘 찾아보자고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 인도가 설탕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 설탕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왜 그래요? 인도 무슨 일 있어요?
0: 아,
1: 수출
0: 네.
1: 왜 중단해요? 이유 말해주세요.
0: 바로 엘니뇨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6월에서 시작돼 3개월간 지속되는 우기 강우량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가 됐어요. 실제로 6월 한 달간 인도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40% 이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설탕과 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사탕수수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이게 설탕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실제로 현지 농민들은 그래서 사탕수수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도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설탕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 인도가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이라는 점인데요. 수출 중단이 길어질 경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 설탕 수입국들의 부담이 커지고 국제 설탕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기후위기가 전세계 물가 불안으로도 이어집니다. 아, 기후위기는 진짜 큰 문제예요.
0: 네.
1: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0: 네, 김유진님이 아, 책이랑 거리두기 하고 있었는데 서울국제도서전 아이랑 한번 가봐야겠어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좋을걸요. 이성심님이 서울국제도서전 저 어제 다녀왔어요. 영부인께서도 오시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랑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다고요.
0: 부럽다.
1: 부러워.
0: 네, 진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1: 예.
0: 5184번님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엄마입니다. 어제도 핸드폰 사용 문제로 크게 혼냈어요.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도 아직은 조절이 어려운 나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운동을 시키면 덜할까요?
1: 덜하죠. 덜하죠. 확실히 덜하지.
0: 피곤하니까 또 늦게까지 안 붙잡고 있고.
1: 아니죠. 피곤해도 보기는 보는데 운동하는 동안 안 보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이게 무조건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우리들도 스마트폰 끊기 쉽지 않습니다.
0: 어려워요.
1: 예, 조절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더 하겠지. 그걸 이해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깨알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콜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마룬5의 슈거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심장이 쫄깃쫄깃 긴장감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준비할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장기 연애 끝에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오늘 예비 신부와 스튜디오 촬영 가는 길에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서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호 너무 궁금해.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남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 충북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조재원이라고 합니다.
0: 아, 재원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장기 연애 하시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축하드려요.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1: 아, 12년 연애했습니다.
0: 잠깐만, 12년이요?
1: 네.
0: 와, 진짜 긴 시간인데. 그럼 네. 20대를 거의 함께 보낸 건가?
1: 26살 때부터 만났으니까. 와. 20대 후반이죠. 네.
0: 대박이다. 12년 연애. 12년 연애는 위기가 몇 년쯤에 오는 거예요?
1: 일단 저희는 위기가 한 6년 차쯤에 왔던 것 같아요.
0: 아, 6년까지 그럼 싸우지도 않았어?
1: 아, 뭐 싸우긴 했는데 뭐 네. 이별할 정도.

0: 그건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와, 그것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둘이 원래 엄청 천생연분이었네, 원래부터.
0: 아, 네.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1: 6년 차이, 그래서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0: 사실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 예.
0: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렇게 좀 잘 붙잡아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아, 또 든든한 나무가 여자친구 쪽이었구나.
0: 네.
1: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0: 사실 프로포즈는 한 3년 전에 했는데 결혼이 이렇게 마음처럼 쉽게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3년 뒤인 지금 오늘 이제 스튜디오 촬영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너무 떨리지 않아요, 스튜디오 촬영?
0: 뭐 떨리는 것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게,
1: 예.
0: 주변에서 입에 경련이 올 정도로 표정을 지어야 된다, 계속 그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1: 네네네.
0: 네, 좀 걱정됩니다.
1: 맞아. 웃음을 많이 지어야 되고, 행복한 표정 네.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찐 마음이지만 계속하면 힘들거든.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하지만 잘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셔요. 기분 좋은 목소리이셔서.
0: 감사합니다.
1: 예. 3453번님이 12년 연애의 달인, 예신님 오늘 만점 가자. 만점 받고 120년 100년 해로 가자 하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다들 12년 연애했다니까 너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반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0: 제가 라디오 들을 때는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1: 떨리죠. 하지만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저랑 잘 풀어봐요. 자, 화이팅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옆에 예비 신부도 있나요?
0: 아니요. 지금 저 혼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파이팅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듣고 있겠죠, 그죠?
0: 네, 듣고 아까 통화해서 들으라고 했거든요.
1: 정말?
0: 네.
1: 그러면은 예비 신부님도 하나, 둘, 셋! 들렸어. 파이팅 받았으니까 저희 갑니다.
0: 네.
1: 반반한 퀴즈.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46
0: 24
1: 정답. 상자를 영어로 하면
0: 박스.
1: 정답.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이 대사가 나온 공유 윤은혜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0: 커피 프린스 1호죠?
1: 정답. 김피탕은 김치 피자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0: 상수육.
1: 정답. 빈둥빈둥은 의태어일까요? 의성어일까요?
0: 의태어.
1: 정답. 내 귓가에 쏙쏙 달콤하게 톡톡 말해줄래 럽럽.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힙합 듀오는? 어렵다. 하나. 둘. 셋.
0: 다이오니키.
1: 마이티 마우스였습니다.
0: 네.
1: 속담 이것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에서 이것은
0: 화장실.
1: 정답. 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상전. 하나, 둘,
0: 벽.
1: 맞아.
0: 벽.
1: 벽. 아무거나.
0: 스카카.
1: 아유, 다 맞췄는데 상전 벽 해였어요.
0: 네.
1: 6.25 전쟁이 일어난 해는?
0: 1940...
1: 땡! 1950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비자 없이 유럽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출국 전 온라인으로 받아야 하는 유럽의 전자여행 허가제도 에티? 하나, 두 글자. 둘, 셋! 이거 어렵다. 에티아스였어요. 이제 에티아스를 받아야 된대요, 유럽 여행 갈 때. 자, 어려운 문제들 많았는데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선물 치킨의 콜렛의 디렉트 가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잘했어요. 어려웠어 오늘 문제.
0: 되게 어렵네요.
1: 그러니까요. 최지은님이 와우, 저도 11년 연애하고 올해 결혼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더 좋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하고 치킨 맛있게 드세요 하시면서 또 선배님이 또 응원 주셨는데 지은님 포함해서 6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은님.
0: 네.
1: 잘 푸셨어요. 너무 멋졌어요. 차분하게 잘 푸셨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저 일단 예비 신부한테 한마디
1: 그럼요,
0: 하고 싶습니다.
1: 그럼요.
0: 네, 뭐 연애를 길게 하고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올해 결혼식 잘 치르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효나.
1: 너무 좋다. 재원님.
0: 네.
1: 오늘 미소 좀 편안하게 쫙 지으면서 후전.

0: 네.
1: 네, 후보정 있으니까 그냥 믿고 즐기다 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인생이 한 번뿐인 추억 오늘 멋지게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멋진 하루 보내세요. 보내드려요.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1950년 관련 문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는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이 나라에서 개최하는 제4회 피파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기도 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삼바와 축구로 유명한 이 나라 어디일까요? 오늘은 객관식으로 내어드릴까요? 1번 브라보, 2번 브라질, 3번 브라이언.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과 환희가 함께하는 그룹이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 그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즐겁게 집중이 되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기 싫은가.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연기가 싫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고 싶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MBC 미니와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야호. 도움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1950년 제4회 피파 월드컵이 개최된 나라, 정답은 바로 2번 브라질이었습니다. 7549번님이 정답 브라질.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대한민국 대 브라질 예상해 봅니다 라고 과감하신데요. 예, 그럼 저도 한 표. 오창식님이 정답 쌈바이 나라 브라질. 점심은 쌈밥 어때요 테디? 한데 와, 살짝 웃을 뻔했어. 아, 쌈바이 나라 왔는데 쌈밥 어때요? 나쁘지 않네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맞춤법 코너이자 이휘준의 성장기가 담긴 코너이기도 합니다. 네. 언어유의.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어디야? 저기
0: 정면.
2: 네.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아, 예.
2: 안녕하세요.
0: 휘준 아나운서, 입사 초기랑 비교했을 때 네. 나 이거 좀 성장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게 있나요?
2: 뻔뻔함.
0: 아, 네. 능수능란으로 하죠.
2: 아, 능수능란.
0: 아, 능수능란.
2: 오케이, 그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입사 초기 때는 이렇게
0: 수줍음이 많았지.
2: 누가 말 걸면 등에 땀 나기 시작하고.
0: 아, 그렇군요.
2: 근데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10년 차인데 뭐 네. 혼날 일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0: 아.
2: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0: 아.
2: 그래서 더 뻔뻔하게 할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2: 네, 좋아졌어요.
0: 10년 차에 엎드려 보채 한번 해야 되는데.
2: 엎드려 보채요?
0: 예.
2: 야만의 시대네.
0: 아, 야만의 시대인데. 네. 아니, 엎드려 보채서 팔굽혀기 하시잖아요.
2: 참교육, 참교육.
0: 아니, 내가
2: 팔굽혀기 하는 게 아니라
0: 같이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된다.
2: 네. 아, 제가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0: 네.
2: 막 팔 좀 두꺼워졌다고 막 이랬는데 다들 패션 근육이라고 저한테.
0: 아, 근데 진짜 팔 좋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이거든요. 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2: 나 이렇게.
0: 아니, 걷어서 보여줘야지.
2: 아, 걷어야 돼?
0: 그렇지. 와. 아니, 또 마이크. 그렇지.
2: 아니,
0: 이거 봐, 팔이 굵어.
2: 너무 하얗다.
0: 또
2: 우리 작가님들 또 하얗다고 난리 나겠다.
0: 아니야,
2: 또 뭐라 하겠다. 또.
0: 점심으로 닭백숙 먹겠다는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2: 네. 수민 작가가 자랑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대요라고.
0: 아, 수민 밖에서. 작가는 네. 태어날 때부터 그 정도는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2: 아, 수민 작가는
0: 근수저잖아요, 또.
2: 근수저죠.
0: 예, 네. 천하장사거든요.
2: 부러울 때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부러워요.
2: 그렇죠.
0: 저 피지컬 네.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2: 저도 부러워요.
0: 자, 네. 일단은 예, 언어 유희 오늘 목요일 복습하는 날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네,
0: 가볼까요?
2: 네. 자,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풀어보면서 제발 정답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0: 예, 여러분들 일부러 네. 오답 보낼 필요 없습니다.
2: 그럼요.
0: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뿌듯하거든요.
2: 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저희가 특급 칭찬
2: 네.
0: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볼꼬집 갑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볼까요?
2: 자, 가겠습니다. 어느덧 고연차가 된 아나운서 휘준은 점심시간에 후배들이 밥을 같이 안 먹어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1번 아 고달퍼. 2번 아 고달파.
0: 고달퍼와 고달파 중에 네. 옳은 표현
2: 보내주세요,
0: 무엇일까요?
2: 네.
0: 쉽지는 않았어요.
2: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오답을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지, 그렇지.
2: 솔직히.
0: 하지만

0: 만 네. 지금 장진희님을 시작으로 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미니는 정답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어, 좋다.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일부러 오답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1: 좋아요.
0: 7972번님도 정답 보내주시고. 좋다. 6716번님 정답 좋아.
1: 좋아. 혹시 궁금한 분들 계실까봐 예. 미니는 제가 못 봅니다. 지금.
0: 아 네, 그래요?
1: 모니터가 저기 테디 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0: 미니는 그래가지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죠.
1: 네, 아 그렇네요. 저도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0: 그렇지.
1: 볼 수가 있네.
0: 미니 안 간 건 아니겠죠? 이따 앱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 다 정답이에요. 다 너무 칭찬해.
1: 아야.
0: 아니야. 칭찬해 진짜. 아 볼을 그렇게 잡아요.
1: 아 수민 작가 볼.
0: 아 인정.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자 정답은 2번. 고달파입니다.
0: 근데 방금 그것 때문에 이제 수민 작가한테 고달파 질 것 같은데요.
1: 여기 안 나가려고요.
0: 혼날 것 같은데 말이야.
1: 여기서 계속 있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고달파 정답이에요. 자, 원형인 고달프다의 어간이 고달프인데요. 이 말을 활용해서 쓸 때는 어간 끝에 으가 탈락을
0: 해요. 아, 그렇지.
1: 그리고 그 앞에 말인 달의 모음 아에 맞춰 가지고 고달파, 고달파서, 고달팠다로 활용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 글자에 받침이 있고 예, 으가 이제 모음 탈락이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 문법 참 어려워.
1: 어려워요.
0: 자, 두 번째 문제 갈까요?
1: 자, 호경은 할 일이 태산처럼 많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며 자꾸 놀기만 했어요.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의태어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빈둥빈둥, 2번 번둥번둥, 3번 빤둥빤둥, 4번 판둥판둥.
0: 어렵다.
1: 보내주세요.
0: 다른 의미로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모두 고르세요. 모두.
1: 네.
0: 예.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0: 1번 빈둥빈둥, 2번 번둥번둥, 3번 네. 빤둥빤둥, 4번 판둥판둥.
1: 네.
0: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우등생 아니고는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오, 야, 뭐야.
1: 이건 들어야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못 들으면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0: 그래, 이거는 야 우등생들이 많아요.
1: 오.
0: 아니
1: 이번 주 많이 들으셨나 보다.
0: 좀 감동이다.
1: 그러면 그냥 뭐 가도 뭐 무난하게 이번 문제 빠르게 갈까요?
0: 예예 예, 정답 네. 발표해 주시죠. 와.
1: 자 정답은 빈둥빈둥 번둥번둥 빤둥빤둥 판둥판둥 다 맞습니다.
0: 모두 정답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모두 다 맞다가 가장 100% 정답이죠.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발음은 조금 거세니까 이런 거는 다 좀 더 센 느낌을 줄 뿐 뜻은 다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네.
0: 아우. 오, 이거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그럼 슬프다는 슬프라고 해야 되나요? 슬퍼가 아니고? 라고. 예,
1: 아니요.
0: 아나운서 지금 흔들리고 있죠?
1: 아니에요.
0: 손동작 흔들리는 거 보이죠?
1: 겠냐?
0: 자, 다음. 아, 또 성신한테 겠냐? 시전 한번 어떻게 해요?
1: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0: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1: 네, 가겠습니다. 자, 태수는 휘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 이유는 휘준이 옆에서 자꾸 1번 시답자는 농담만 건넸기 때문이다.
0: 아하.
1: 2번 시덥자는 농담만 건넸기 때문이다.
0: 이것도 쉽지 않다. 네, 시답자는 시덥자는
1: 네.
0: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네.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 오답 안 보내셔도 된다니까. 그동안 일부러 오답을 보내신 거네. 다들 진짜 우등생들이 많아요.
1: 좋다.
0: 저 봐 미니도 진짜 정희선님, 신지은님, 네. 뭐 최두철님, 이소혜, 조영희님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고
1: 좋아요 좋아요.
0: 문자도 정답률 엄청 많습니다. 다 정답이야.
1: 오늘 좋다. 오늘 축구 이기겠다. 어?
0: 오답이 네 분 있네요.
1: 아 네 분. 아 마음에 안 든다.
0: 오답은 예 잠깐 비켜주세요.
1: 불편하네요.
0: 정답자 다 칭찬해요.
1: 네. 아 차.
0: 자 정답. 발표하시죠. 자,
1: 정답은 1번 시답자는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차지 않거나 변변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0: 예.
1: 시답지 않다를 풀어서 보면 시답지 않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시답다는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시덥다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0: 예.
1: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0: 이거 네. 뭐 한국어 문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덥다가 아예 없대요.
1: 네.
0: 시답다만 맞다라는 거.
1: 그렇습니다.
0: 배웠습니다.
1: 네.
0: 아, 오늘 정답률 높아서 좋습니다.
1: 기분이 좋아요.
0: 박영숙님이 고달파 외우는 방법 고라파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크크크크.
1: 그래요.
0: 아유 포켓몬스터 라인이 또 계시네요.
1: 아, 귀여우시네요.
0: 예.
1: 자 김미주님이 휘준 하나 미니 안 깔았다에 한 표.
0: 아, 저도 예. 한 표.
1: 네.
0: 홍선아님이 896 보려고 보라 겸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0: 자신 있게 보여줘요. 그래. 그래. 오 야. 오.

0: 형 뭐야? 아니 뭐 알 같은 게 나왔다. 야.
1: 하면 더 나와.
2: 그건 복근이잖아요. 그건 복근이잖아.
3: 옆에 민영 PD 표정 안 좋다 지금.
2: 민영 PD는 예.
3: 표정 안 좋아.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 표정 나온 거는 진짜 별로
2: 심각한 거.
3: 미안.
2: 하트샷 하트. 발음도 안 돼. 하츠 투 하츠의 네. 레몬 톤. 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0: 아침 좋아
1: 진짜로? 굿모닝 태희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태희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아우, 스팟 너무 잘 뽑았네요. 들으셨죠? 굿모닝 FM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요. 목소리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 매일 아침 8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요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로 아메리카노 바로 쏘고요. 매주 수요일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반반한 퀴즈 바로 연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어. 괜찮겠어요? 민영 PD가 나가서 이제 따오는 거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반한 퀴즈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 개편 이후에 좀 파이팅 있게 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보는 멋진 PD들이 왔어요.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힙합 아티스트 제가 너무 팬입니다. 원슈타인 나와줄 거예요. 아침 라이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슬슬 졸릴 텐데 기세로 좀 버텨주세요.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6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정답이 쏟아지는 언어 유희처럼 오늘 날씨도 정답 같거든요. 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 골도 쏟아지길 바라면서 오호.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월드컵 응원하신다고 해도 심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기 보시는 중에는 대부분 2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지나는 정도지만 지금 비 내리고 있는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또 오후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5에서 80mm 사이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고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정면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1: 아, 인사 저 카메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0: 이렇게 뭐랄까요.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늘 소개를 해주시지만 얼굴이 네. 애기애기합니다.
1: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애기애기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오늘 또 전통복 입고 와도
1: 전통복 입고 전통복 입은 애기인가요?
0: 예, 애기애기한 얼굴은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야.
0: 자, 우리 양소연 기자와 키워드 뉴스 네. 가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정청래 사퇴, 두 번째 키워드 뜨거운 AI, 마지막 키워드는 월드컵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정청래 사퇴입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 네,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직에 올랐던 정청래 대표 11개월 만에 어제 물러났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정 대표 당청 갈등을 의식한 듯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 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 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0: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다.
1: 네, 하지만 당대표로 마지막 회의에서도 개파 갈등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다며 정청래 당대표 재임 기간 이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웠던 걸 비판하자 당권파인 친청계 인사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고 민주당의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라며 맞받은 건데요.
0: 예,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사퇴 후에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1: 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지지층 껴안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는데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민주당 당권 경쟁 전망은요?
1: 네, 민주당 당권 경쟁,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 총리가 이달 말 국회로 복귀해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고요. 송 의원은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정 대표 견제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 구도가 시작되면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이른바 명심을 바탕으로 연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저지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뜨거운 AI입니다.
0: 청와대가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네. 이전하지 않고 네. 지방에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에 이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이 같은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0: 예, 경기 남부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방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이유는요?
1: 네, 우선 AI 발달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증을 들었습니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면 늘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더 필요해지는데요. 2030년까지 추가로 가동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만으론 부족할 거란 업계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공장이 더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 분권을 강조해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잘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죠.
0: 예, 호남 충청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당초 후공정 시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조립해 포장하는 시설이 들어설 걸로 거론됐지만 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설비까지 포함하는 종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 투자 규모도 수백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반도체 전후 공정을 망라한 초대형 생산단지가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 만났고요. 예.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에서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공개한 만큼 대통령과 두 기업 수장 사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책 관련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0: 예,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죠.
1: 네, 현재 시각 2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발표된 3분기 매출이 4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 4.5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회사 자체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0: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영향을 받겠죠?
1: 네,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삼성 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내놓는 업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0: 예.
1: 이번 수치가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7월 말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고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3%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네요.
0: 예, AI 시장 정말 뜨겁다고밖에 표현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월드컵입니다.
0: 이번 월드컵 관련된 소식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하는데 네. 먼저 잠시 뒤에 우리 태극전사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치르죠?
1: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0: 예.
1: 남아공은 국제축구연맹 FIFA 실시간 순위 61위로 23위인 우리보다 38계단 아래입니다. 우리는 현재 1승 1패로 조 2위 달리고 있고요. 오늘 남아공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 확정하면서 32강행 티켓 거머쥐게 됩니다.
0: 네, 반대로 남아공은 오늘 우리가 이겨야 조별리그 우리를 이겨야 네. 그죠?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죠.
1: 네, 남아공의 오늘 한국전은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그렇지, 경기입니다.
0: 그렇지.
1: 그렇죠. 남아공 앞서 멕시코 또 체코와 두 차례 조별리그 치렀는데요. 멕시코에는 0-2로 패했고 체코와 경기에선 1-1로 비기면서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으로선 오늘 우리 한국을 잡아야만 조별리그 통과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아공 과거 세 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를 포함해 단 한 번도 조별리그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0: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란 축구 대표팀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초유의 출퇴근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란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상대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죠. 앞서 조별리그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미국이 이란 선수단의

0: 1박 제한 비자만을 발급해서 선수들은 멕시코에 머무르다가 경기 전날 미국으로 들어와 경기가 끝나는 즉시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1: 아, 이란 축구 대표팀 힘들겠어요. 계속 그쵸. 항의를 하고 있죠.
0: 네, 계속 항의했습니다. 이란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억압받는 팀일 거라며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고 계속 항의했는데 항의 끝에 미국 정부가 비자 제한을 약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이집트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는 경기 이틀 전에 미국에 올 수 있도록 1박 제한 비자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경기 후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같이 할까요? 대한민국!
1: 왜 이렇게 수줍어해? 왜 이렇게 수줍어해요?
0: 아이고 부끄러워라.
1: 해야지 해야지. 고생하셨어요. 영생 기자님.
0: 다음 주에 봬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패션 보이즈의 Go West 띄워드리고요. 가수 원슈타인, 래퍼 원슈타인과 함께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다들 오늘 학교에서 회사에서 경기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광화문 광장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세종대로의 도로 통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은 정상 소통이 되고 있고 또 도심 도로들 정체가 심하진 않아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길들 정체도 평소와 비슷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조금 더 밀립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또 반포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하남 쪽은 강서구와 여의도 통과하는데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5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많고요. 아래로 화랑로도 양방향으로 특히 도심 방향으로 차들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 일대 양방향 지체인데요. 성수 쪽은 전체적으로 성수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낮이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월드컵 중에 만약 음색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이분 우승후보 1순위죠 음색의 메시 가수 원슈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슈타인입니다.
0: 야, 이 아침에 진짜 고마워요.
1: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네.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송영은님이 와 원슈타인입니다. 매번 노래로만 만나다가 굿모닝 FM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고 김진혜님은 원슈타인님 보라로 신나게 들어오시는 모습 다 봤어요. 저까지 기분 좋아져요. 아침에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솔직하게.
1: 솔직히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일어나긴 해요.
0: 원래 몇 시에 자요? 원래.
1: 아 자는 시간은 보통 3시에서 6시
0: 새벽
1: 사이
0: 새벽 3시에서 네. 6시 사이. 네. 와 그럼 지금 한창 자고 있을 텐데. 네. 몸은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정신력으로 일어나 있는.
1: 그래서 거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네. 예. 네, 지금 깼습니다.
0: 그래도 표정이 네. 정말 밝아가지고 네. 원래 아침형 인간인 것처럼 네. 그렇게 파이팅 있게 들어와 주셨어요.
1: 네 언제나 꿈꾸는 게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0: 아 진짜. 네. 아침에 기회에... 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근데 그러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긴 해요.
0: 네. 제 건강해 보여요. 네. 아 근데 건강한 부분이 있어. 네. 하루가 진짜 길긴 길어요.
1: 아 그쵸.
0: 하루가 네. 진짜 길어요.
1: 네. 그러면 선배님은 평소에 아침 라디오를 하시고 저녁에는 몇 시에 주무세요?
0: 저는 밤 12시.
1: 아 밤 12시요?
0: 네. 그러니까 하루가 진짜 길죠.
1: 아 진짜 네. 길시겠네요. 네.
0: 24시간 중에 저는 18시간 깨어 있습니다. 아 거의 예 거의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예.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사실은 저희가 네. 원슈타인 씨랑 어떤 그 방송 때문에 이제 잠깐 행사에서 잠깐 만났었죠.
1: 네.
0: 행사에서 잠깐 만났는데 우리 원슈타인과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네.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하면서 네. 제가 아침에 대면은 좀 나아져요. 이랬더니 네. 그럼요 이랬는데 네. 진짜 부를 줄 몰랐죠.
1: 아 진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행사 다닐 때 예, 예. 그 선배님들 뵐 때 뭔지 모르게 제가 시작이 장르가 달랐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기가 평소에 어려웠었는데
0: 쉽지 않죠.
1: 네, 근데 와 이거 태희 선배님한테 진짜 인사하고 싶다라는 그 기운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뵙고
0: 너무 고마웠죠. 너무 고맙고 네. 저도 사실 팬이었는데 네. 쇼미가 나온 지가 벌써 6년이 됐더라고요.
1: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0: 그 6년 전에 네. 쇼미에 이제 원슈타인 처음 나올 때부터 최애였어요. 최애.
1: 감사합니다.
0: 너무 응원하고 네. 음악도 너무 즐겨 듣고 네.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서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저도 감사했죠.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0: 그게 여기까지
1: 네.
0: 왔네요.
1: 네. 예. 항상.
0: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1: 네. 저도요. 네.
0: 너무 감사드리고 네. 원슈타인 씨 이제 근황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네. 배우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영화로. 네. 어떤 작품인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그 옴니버스 이야기가 실려있는 영화에서 네. 네. 침팬지라는 에피소드에 김대명 선배님의 이제 젊었던 시절, 네 대학생 시절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되는 과정의 시절을 연기했던 것 같고 김대명 선배님이 이제 이미 연차가 많이 된 감독님으로 이제 뒤에 나오시고 네 그래서 젊은 시절 모습이었었습니다.
0: 네. 아니 연기 어때요? 늘 연기를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맞이한 건가요?
1: 사실 이렇게 제 경험을 소개해 주실 때 영화 배우 데뷔라는 말이 그

0: 긍정적인 의미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준비가 없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내가 뭔가 이렇게 이어질 만한 무언가를 못 보여드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안을 받은 건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네, 오히려 감독님이 그동안에 보여진 어떤 파편에서의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니까 나를 캐스팅한 거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와서 갑자기 막 연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느낌이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 자체가 탤런트예요 일단. 연기는 원래 힘들어가서 다 이상해지는 건데 네. 힘을 뺄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재능인 거죠.
0: 그래서
1: 멋집니다. 어때요? 이래서 이제 편집된 완성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어땠어요? 감회는?
0: 이게 그 좋았던 그 순간들이 확실히 기억에 남으니까
1: 촬영했을 때.
0: 네. 근데 사실 그 녹음도 그런 것처럼 자신의 그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치. 뭔가 근데 항상 거기 촬영하면서도 제가 그런 불안감에 무언가를 여쭤보고 그랬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오케이가 난 거면은 그렇죠. 오케이가 난 거다. 근데 이게 디렉팅 볼 때도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녹음할 때 봐주시고 오케이 맞아요. 하면은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1: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막 마음에 안 든 것 같은데 네. 이건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랬을 때 찝찝함이 있지만 네. 근데 막상 완성본을 보면 그림이 만족감. 맞을 때가 있어. 있을 때가 있어. 그런 맞아요. 느낌이 또 있었군요.
0: 네. 그런 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1: 야.
0: 네. 그게 이제 맞다. 먼저 노래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경험해 봐서 그래도 그게 납득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감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 앞으로 연기 많이 하시겠네요. 느낌이.
0: 기회가 되면은
1: 약간 지금 희열이 있죠. 연기에 대한 희열.
0: 네,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죠.
0: 네, 그래서. 네.
1: 좋다, 좋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김대명 배우랑 닮았네요. 진짜로 좀 닮아. 괜히 이게 캐스팅 된 게 아니네. 그 외모가 한몫했겠죠?
0: 네. 실제로 그 찾아보실 때 캐스팅 배우를 찾아보실 때 김대명 선배님이 이미 캐스팅 되어 있으셨고 그 닮은 어떤 누군가를 서칭해 보시다가 블로그에 어떤 팬분이
1: 닮은 걸
0: 닮았다고 이제 글 올려주신 거를 우연히 보고 이제 제가 거기 후보 리스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대박이다. 네. 대박이야.
0: 그다음에 이제 연락 주시고 만나보고 이제 면접과도 같은 그런 산책을 했어요. 산책하면서 감독님이랑 막 이런저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캐스팅이 된.
1: 야 네. 좋다. 캐스팅 되는 과정도 엄청 아름답네요. 또. 진짜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옴니버스 영화의 침팬지라는 파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전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배우로 뭔가를 소개해드릴지 몰랐는데 해서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본업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5월에 싱글을 냈었죠. 백화점. 제목부터 독특해요. 백화점 왜 백화점이에요?
0: 사실 백화점인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조금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1: 최초예요 그러면?
0: 네.
1: 이야.
0: 그 꿈에서 백화점에 제가 뜬금없이 있는 꿈을 꿨는데
1: 꿈에서?
0: 네. 근데 이 노래의 편곡을 맡아준 모노캣이라는 프로듀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거기 앉아서 백화점에서 내가 노래를 세 개를 썼는데 여기서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제가 듣고 고르고 멜로디를 거기다 바로 이렇게 탑라인을 쓴 다음에 멜로디만 먼저 쓰고 꿈에서 깼는데 아 뭐야 꿈이네? 이거 멜로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서 바로 음성 녹음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형한테 형 방금 나 꿈 꿨는데 백화점에서 형이 이런 곡을 썼었다 하고서 음성 메시지를 보낸 거를 이제 형이 거기에다가 코드 맞춰서 해서 만들어진 노래여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냥 가이드 제목을 백화점이라 일단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 제목을 막 이것저것 하다가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파일을 주고받았다 보니까
1: 그럼 익숙해지죠. 네, 맞아 맞아.
0: 노래랑 이거는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백화점 가자 하고서 그냥 백화점을 갔습니다.
1: 이걸 처음 말씀해 주신 거죠. 와 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작업이 가능하구나. 네. 와 약간 그 천재들의 작곡법이거든요. 꿈속에 멜로디 떠오르면 일어나서 바로 건반 치면서 빨리 레코딩 해야 돼. 써먹기 전에 막 개시처럼. 네. 네.
0: 저는 이제 악기가 안 되니까 음성

0: 음성메모를 평소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1: 좋다, 좋다. 네. 네. 음성메모 중요한데 네. 이걸 놓치지 않고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아, 아닙니다.
1: 사실상 이게 들으면 이제 원슈타인 꿈속의 멜로디도 연관돼서 이제 떠오르.
0: 네, 맞습니다.
1: 떠오를 것 같아. 네. 멋집니다. 오. 이렇게 앨범도 발표해 주시고 또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느라 또 네. 아침에 나와주셨는데 덤으로 이 아침에 힘든 라이브까지 준비를 네. 또 해주셨어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제가 작년에 낸 정규 앨범에 사랑히읗새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새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1: 사랑새라고 네. 그냥 읽으면 되지만 사랑히읗새예요. 네. 이 히읗새의 의미는 뭐예요?
0: 이게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주고받는 카톡에서 네. 이게 뭐 하다가 빨리 치다 보면은
1: 그렇지.
0: 사랑해 하다가 사랑 히읗이 이제 시옷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새 이렇게 치는데 이 실수가 되게 잦아진다는 걸 제가 느끼고 멋쩍어서 그냥 농담으로 근데 그 맨날 이렇게 조잘조잘 떠드는 그런 거가 새 같다고 귀엽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새도 맞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변명한 그런 상황이 떠올라서
1: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러워.
0: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해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 그 제목이. 네,
1: 사랑해이기도 하고
0: 네, 사랑새이기도 하고
1: 너무 사랑해서 떠들다가 생기는 오차 때문에 나도 네. 새처럼 지적이기도 하고
0: 네.
1: 너무 사랑스럽다. 이 해석이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사랑새를 예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라이브 서울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소정 씨가 저 영화 극장 시간들 봤어요. 영화관 갈 때마다 영화 속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지원 배우님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원슈타인의 본명인 정지원 배우님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0: 배우님이란 호칭이 아직도 좀 어색해.
1: 근데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붙여주시는 거니까. 5650번님이 오창에 사는 정지원 엄마예요. 옆 동네에서 태어난 슈퍼스타 정지원 원슈타인 언제나 응원해요. 또 다른 지원이 엄마께서
0: 네. 예,
1: 또 보내주셨습니다. 본인 어머니는 아니시고 깜짝아.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원슈타인의 사랑 히읗새 사랑새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으니까 음색이 진짜 좋다. 진짜 사랑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음색 미쳤다 진짜. 그죠? 임성

0: 회장님도 음색 미쳤다. 내용 듣고 노래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너무 좋다. 윤정민님이 실수마저 예술적이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너무 아침 라이브인데 너무 안정적으로 하시다가 네. 일부러 이거 라이브예요 하는 것처럼 아 죄송해요 이렇게 네, 하니까
1: 그렇다고 하고 싶습니다.
0: 네, 이것도 약간 네. 아티스틱한 것 같아. 유주환님이 배우가 노래를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야 이제 영화 보고 오시는 분들 그냥 배우라고 박았네요.
1: 와, 네. 아 영화 봐주신 분 계시다고 네. 하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라이브 아침에 쉽지 않죠?
1: 아우 어렵긴 합니다.
0: 네. 아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정말.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평소에 얼마나 네. 예, 이게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 안정적이었어요. 어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원슈타인 하면 일단 명곡 맛집이니까 그 노래들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김에 노래들 퍼레이드로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원슈타인을 세상에 알린 쇼미더머니 경연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릴보이 아. 칠리노미 스카이 민혁과 함께 부른 프릭. 와 이 노래 진짜 대박이죠. 아직도 뭐 이 노래 너무 많이 요청하고 너무 많이 좋아하죠?
1: 네. 항상 행사 갈 때 이 등장곡으로 한 80%는 그렇지, 프릭이 그렇지. 항상 이용되는 것 같아요.
0: 이 음악 네. 나오면 그냥 환호 지르는 거죠. 네. 진짜 6년 지났어요. 쇼미 한지가.
1: 맞아요. 와,
0: 시간 진짜 빨라요.
1: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0: 그 6년 돌아보면 어때요? 좀 잘 그래도 다져온 것 같아요.
1: 아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게 4년 정도는 사실 그 정신없이 너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어떻게 그게 4년인 거지? 라는 느낌으로 막 그 지나간 세월 이렇게 뭉쳐놓으면 한 2개월처럼 네.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네. 최근 2년부터는 이제 조금 아 내가 어떻게 해온 거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느껴지면서 그 방향을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도 막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네요. 네. 사실 그 뭐 쇼미가 진짜 크긴 큰 게 쇼미 이전의 원슈타인과 네. 이후의 원슈타인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 4년이 적응기였을 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1: 네.
0: 보면.
1: 맞아요.
0: 이제 앞으로의 원슈타인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땠어요? 지금과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달랐어요? 어땠어요?
1: 어렸을 때가 훨씬 더 소극적이고 소심했다고 기억이 나는 한편에 또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은근히 오락부장 스타일이었던 거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중성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0: 네. 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적으로는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데 네. 뭔가 놀 때는 또 사크가 끼어 네. 올라와서 네. 약간 앞장서게 되는
1: 네. 바이브가 맞으면 그 스위치가 켜지는 그렇지, 그렇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0: 아 우리 원슈타인도 그랬군요. 어릴 때 음악을 언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1: 음악을 아 그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으로 가사를 써본 게
0: 그렇지, 그렇지.
1: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를 넘어가는 방학 때 제가 이제 발라드 노래를 한번 그 써보고 싶어서
0: 의외네요. 예.
1: 네, MR 같은 그때 그 시절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그렇죠. MR 다운로드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노래도 써보고 동생들이랑 노래도 써보고 랩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놀이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고다. 네. 그때부터 창작으로 약간 놀이를 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1: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돌아보니까. 네.
0: 아니 같은 베개를 많이 불렀었어요? 진짜로?
1: 네, 네 너무 많이 불렀어요.
0: 저 만난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1: 아니에요. 근데 전 진짜 이거는 근데 음악의 그건 아니지만 엑스맨이랑 저도 그렇지. 그 세대여서 네, 예, 그 예. 시절부터 거의 모든 거를 다 봤었어가지고
0: 아 그렇지 네. 그렇지 한창 초등학생들이 또 테이테이 할 때였지. 네. 아, 같은 백에 그러면 약간 한 소절 좀 부탁드리라고 네. 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1: 네,
0: 원슈타인 버전 궁금하다.

0: 진짜 잘하신다.
1: 아 근데 너무 긴장되네요.
2: 사실
0: 아, 저도 들으면서 살짝 네, 긴장했어. 네, 아 그... 너무 좋다.
1: 아, 원곡자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불러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네. 저 김범수 선배님 노래 리메이크 했는데 네. 범수 형 앞에서 부르니까 아, 그렇게 네. 떨리더라고.
1: 네. 제가 아. 생각했던 키도 이게 아니었는데 같이 부르면서
0: 올라갔죠. 올라갔죠.
1: 네, 올라가서 아,
0: 근데 느껴졌는데도 네. 소화를 완벽하게 했어요. 네. 예.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있네요. 진짜 네. 고마워요. 네. 윤정민님이 와 진짜 유니크한 버전 같은 베개네요 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버전. 너무 좋다. 너무 이거 녹음 떠가지고 저 좀 주세요. 아, 유지인님이 꿈속에서 듣는 것 같은 같은 베개 느낌. 아 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 아.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슈타인 노래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봐야지. MSG 워너비의 예, MOM의 바라만 본다. 진짜 라디오에서도 엄청 들었어요. 또 이게 MBC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와우, 2021년이에요. 이것도 오래됐네.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인데 MOM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로 음악버스 1위 했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때 사실상 이 시기가 오래된 이유가 그 쇼미더머니 하고 1년이 안 돼서 바로 이어졌던 바로, 맞아, 맞아. 네, 프로젝트였어가지고
0: 정신 없을만 했네. 네, 너무 그, 많이 멀리 했네.
1: 네,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갑자기 내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볼 수가 있었나 했던 것들을 그때 다 연속으로 겪어가지고 네, 진짜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물론 그 싱랩으로 노래를 잘하는 게 느껴는 졌지만 이렇게 본격 발라드를 부를 줄 몰랐거든요. 네. 와 근데 진짜 잘 소화해내서 깜짝 놀랐고 좋은 경험이었죠.
1: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MR은 사실 다 발라드 음악에서 아, 노래를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다 그렇네, 보니까 그렇네. 그거에 대한 해소점도 되고 네. 재밌었습니다.
0: 아 시간이 너무 아깝네. 시간이 없어서 저희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전?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원슈타인과 함께 했어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시간 금방 가죠.
5: 한 시간이 진짜 너무 네. 빠른 것 같습니다.
3: 어떠셨어요 오늘?
5: 너무 즐거운 대화였고 네, 그렇게 고대하던 그 노래도 들려드리고 아 30분이었군요.
3: 네, 제가, 30분. 네, 30분.
5: 어쩐지 너무 빨랐고.
3: 방금 실제 시간은 잘 맞게 하고 있었네. 네. 네.
5: 다음에는 진짜 더 길게 불러주시면.
3: 아 그럼요. 저희는 네. 원슈타인 온다면 언제나 열어놓겠습니다.
5: 네.
3: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5: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조영희님이 원슈타인님 테디랑도 듀엣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하셨는데 어우 네. 제가 더 영광이죠. 네. 우리 언젠가 뭐 같이 작업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5: 너무 좋습니다.
3: 그러니까.
5: 저도 생각난 그 해놨던 것 중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어서
3: 진짜요?
5: 네,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3: 언제든지 있어서. 언제든지 네.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같은 배에 감동받아서
5: 네.
3: 너무 행복했습니다. 원슈타인의 그 백화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는 못 들 것 같지만 저희는 원슈타인 이제 가족이니까 선곡 자주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같이 인사 저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끝 인사가 Have a good day 이렇게 네. 외치는 거거든요. 네. 외치면서 네.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에 버스 정류장. 뭐 그때쯤 사람들의 표정은 안 봐도 비디오죠. 네. 대부분 뭐 무덤덤 무표정. 근데 그 사이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